0: 제가 고향이 서산이거든요. 충남 서산인데 태안이라든가 서산 그쪽에 그 내포째라고 해가지고 시조가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잔치라든가 동네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그 시조 한마디 할 줄 모르면 안 될 정도로 많이 부르셨어요. 아버님도 지나가는 소리로 그걸 배우셨는데도 아주 뭐 이렇게 프로답게 그렇게 목소리가 좋으셨고 잘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 영향으로 제가 소리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닐 적에 민요 백일장이라고 라디오에서는 거기를 제가 나가게 됐어요.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장원을 했어요. 첫 주에. 배우지도 않았을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최정민 교수님이 소리를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봐요. 저보고. 그래서 배운 적은 없고 듣고서 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어우, 경서도 소리를 했으면 참 잘 어울리겠다. 그러면서 그 이창민 선생님이 그럼 학원에 한번 놀러 오너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창민 선생님 학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때 이미 이창민 선생님이 그 건강이 그렇게 좋으신 편이 아니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 했더니 어떤 분이 박태하 선생님을 찾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뭐 서도소리도 잘하시고 원래 산타령 종교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서도 소리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님을 모르게 했어요. 가족들도 모르게 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알바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학원비 같은 거 이렇게 조달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하다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부모님이 아시고 나서는 절대로 집도 오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3년 동안을 제가 집을 못 갔어요. 무서워서. 너무 반대를 하셔가지고 아 내가 다시 공부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책 사다 제가 공부하려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막 귀에서 소리가 들고 장구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어차피 내가 어린 마음에도 내가 소리를 해야 될 팔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육개월 선생님이 1991년도에 호암아트홀에서 발표를 하셨어요. 발표를 하시는데 삼설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제가 너무 선생님한테 반해버렸어요. 그 소리에. 그래서 아 이걸 내가 선생님한테 이걸 꼭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발표하고 그 뒷날 전화를 드려서 선생님 저기 소리를 좀 공부하고 싶어서 그런다니까 그럼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성산동을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가서 뵙고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선생님이 재전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전을 했더니 선생님이 다시 쳐다보시면서 아, 이런 사람도 있었네? 이러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남자 제자가 없었는데 이건 정말 내 제자가 될 거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선생님이. 그래서 너무 그때 좋아하셨어요. 청소 삼설기는 낭송 쪽이기 때문에 거의 반복되는 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분 가르쳐 주시면 그 다음에 가서 그 다음까지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오니까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고 여지껏 당신이 제자 가르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화를 잘 내셨어요. 공부 안 되면은 그게 뭐냐고 막 소리 지르고 선생님이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화내신 적이 없어요. 연습을 열심히 했죠. 좋아하는 소리고 내가 이제 이걸 정말 뭔가 소리로서 내가 정리해야 될 때가 왔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했죠. 어느 날 선생님이 그 논어를 이렇게 하시고 그 율시를 읊으시는 그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율시를 들으면서 아 이게 우리가 율창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들려드리면서 옛날에 이문원 선생님이 이런 율시를 이렇게 읊었어요.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시더라고. 어떤 식으로 읽으셨냐고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아 이렇게 시조같이 그렇게 읊었어. 그러면은 제가 선생님 그 한 대목을 이렇게 따가지고 제가 그럼 시조같이 읊어볼게 하면 선생님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바로 그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송소유창이 탄생된 게 되게 된 거예요. 유창이 탄생되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유창을.
1: 문일지 선죽지 화지하고 우종이진이라 기시에 완락교.
0: 1999년 9월 19일 운영궁에서 제가 첫 발표회를 했어요. 그날 정말 엄청난 비가 오는데도 관객이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그때 기억이 참. 그러면서 그때 심우성 선생님이라고 예 저기 민속학자셨죠. 그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 진짜 너 앞으로 예사롭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그걸 그 삼설기 밤 하기 전에 그 보도자료를 그 제 친구가 저기 헤럴드 신문에 거기 그 기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영자 신문으로 그걸 낸 거예요. 냈는데 그걸 그 저기 연대 이윤석 교수님이 그걸 보신 거야. 이렇게 국문학적으로만 그 판각본으로만 알았는데 국악계에서는 이걸 송소로 하고 있네. 이래가지고 그날 찾아오시게 돼가지고 이윤석 교수님하고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도 아 이 송소유창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그런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전문가 소리하는 사람들도 사실 송소유창이라는 거 몰랐어요. 몰랐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제가 많이 이렇게 뭐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 뭐 이해하고 다 너무 좋다 이런 인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1: 한 거의의 실물 설무방이라 재설무방 편유방이니라 상고.
0: 흘리는 나라 문화재전이라는 거는 인사동 남인사마당이라도 했는데 브로제가 선택한 게 실내에서 하게 되면 그 가족잔치만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뭔가 우리가 송소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데 가서 한번 우리 한번 해보자. 집중도는 떨어지지만 뭔가 좀 뭔가 알릴 수 있는 데는 이게 최고 지역이 아닌가 해서 제가 남인사마당을 선택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송소유창 보유자로 이제 됐을 적에 어떤 기자가 인터뷰 와가지고 왜 인기 종목을 놔두고 이걸 왔냐고. 그래서 나는 인기 종목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사라질 뻔하는 거를 우리가 복원하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난 이걸 선택을 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아니면 이건 안 된다는 그런 사명감 아니면은 여지껏 이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조선시대는 글공부의 나라, 글소리의 천국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일반 사람도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저거 송소유창이야? 이렇게 좀 알 정도로 더 이상은 바라지 않는데 그 정도만 알아도 제가 여지껏 그 송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만큼 연구하고 이만큼 이끌어왔다는 게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해도.

0: 옆에서 봤을 때 이 소녀들이 앞이죠?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이렇게 되죠? 봐요. 뒤집어지죠? 앞이란 거죠. 그렇죠. 하나! 나! 아! 저 얼마나 오랫동안 배웠어요? 그죠? 우리 전통춤, 임해방생 요춤을 많이 배웠죠?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호흡! 쿵! 손 천천히요. 빨라요. 앉은다. 거기서 뒤에 더 많이 앉아줘. 굽신을. 어당으로 가서는 자, 허리를 틀어서 둥.
1: 엄마이기도 하고 뭐 한 가정의 며느리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지만 또 스승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외로운 춤길 인생을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근데 직업으로 말을 하자면 무용가 또 국적은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지만 국제결혼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특이한 직업을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천년 고찰에 전 세계인 20만이 1년 순례를 오는 대일사라는 큰 절의 주지 스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말하자면 예술가이면서 종교가 두 개의 직업을 갖고 있지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전근을 많이 다니셔서 초등학교를 한 군데서 졸업 못하고 세 군데를 다녀야 했어요. 춤을 참 좋아해서 엄마가 동네 뭐 이렇게 뭐 이름 없는 무용 연구소 이런 데를 좀 데리고 다녔지만 꾸준히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할아버지가 합천농악의 그 수징수 징을 치시는 분이었어요. 그 외할아버지 밑에서 농악 따라다니면서 배우면서 자연스레 10살 때부터 장구치고 징치고 춤추면서 그렇게 시작한 게 무용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도 아직 굉장히 어색한데 저는 그냥 춤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그냥 춤추고 장구치고 살아왔어요. 좋아하는 춤을 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위험한 상경인데 숙식이 제공되는 그 대학생 연합, 무슨 YMCA 같은 그런 서클 연합에 근무하면서 이제 제가 타자도 하고 주산도 하고 부기도 하고 이제 여상을 낳았기 때문에 취직을 할 수 있어서 그때 당시에 한국 돈 매달 2만 원이라는 월급을 받는데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직장 생활 하면서 무용과를 가야겠다. 근데 감히 뭐 제가 무용과를 갈 정도의 그 학비라든가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격을 시작했어요. 이건 비밀인데 처음 얘기하네요. 국악방송에서. 제가 전국 여성 사격대 나가서 2등까지 했어요. 사격으로 그때 그 옛날에 인천대학에 특기생으로 장학생으로 와서 그냥 이렇게 무료로 진학이 돼요. 장학생이니까 그 탄알도 주고 공기 소총도 주고 다 줘요. 그 태능 선수촌 가서 훈련도 받고 무용실 가서 맨날 그 창가에 서가고 맨 그 쉬는 시간이 뭐 조금만 시간 남으면 무용실 가서 그 수업 시간에 맨날 다 따라하고. 졸업하자 말자 이제 김찬호 선생님을 통해서 제대로 스승을 만난 거죠. 춤 배우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아무리 안 김찬호 선생님 같은 분은 청년 결벽하고 그런 분이지만 그래도 차비 들고 레슨비 들고 다 들잖아요. 여러 선생님한테 다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 레슨비를 다 충당하기 위해서 안 해본 장사가 없어요. 별 얘기를 다 하네. 저는 뭐 아르바이트는 지금도 저는 인천에 여기 석바위 사거리를 가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도 있으려나? 충북식당? 갑자기 눈물 나네. 하루에 500원 받고 저녁 때부터 설거지 밤 11시 반까지 해요. 그리고는 석바위에서 버스 타고 집에 가면 밤 12시죠. 그리고 새벽에는 커피 타서 커피 어깨 들고 팔로 다녀요. 돈이 없어서 라면 한 개 갖고 국수 넣어서 쌀 먹었고 이틀에 한 개 갖고 살았어요.

4년간 공부하고 김창완 선생님이 82년도 임해방 선생님 네 춤은 스타일은 임해방 씨하고 잘 어울린다. 아마 언젠가는 문화재가 되실 분이다. 거기 제자가 없다. 거기 가라.

0: 그래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1: 선생 찾아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안경이
0: 무슨 월에 죽으면 영광이요 이러면서 그래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춤을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승무를 비롯한 살뿌리춤, 입춤, 뭐 근무, 장구춤 뭐 그때 처음 배운 게 이제 3부, 5부, 7부. 그래서 임효방 선생님 춤을 보는 순간 아 이거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의 춤이다. 그런 게 딱 필요 오더라고요. 를 출 때는 그냥 다 마음을 비우고 추니까 어떤 욕심이 없는 춤, 하나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춰요.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었던 일본에서 그 수행하면서 승려 그 수행하러 들어가서 힘들었던 그 과정을 생각하죠. 그 언어와 문화를 극복하면서 그 수행했던 그 과정을 정말 실제로 경험했던 걸 생각하면서 춤을 춰요. 춤꾼 김효선이가 40살까지 살던 한국에서 한국을 버리지 않았고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대의사에 결혼한 그 다음 날로부터 매일 법당 앞에서 승무를 추게 한 남편,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오는 순례자들 앞에서 매일 승무를 춘 김효선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게 인류 위험문화유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꿈이 된 겁니다. 전 세계인 앞에서 1200년 고찰 대의사 법당 앞에서 승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춤에 미친 춤꾼 김효선을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은 온대 간대 없고 아파트며 빌딩이며 생야단이 났는디 이때는 어느 땐고 2026년 대한민국이었던가 보더라. 이런 다시 바흥 보이고 저곳을 둘러보니 금보집은 간대 없고 빌딩들 잔뜩이로다 둘러가.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창극단 신작 효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공중의 춤과 음악으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던 효명세자의 삶을 창극단만의 소리와 춤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진정성 2, 성음, 깊이와 마주하다입니다. 정기 연주회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로 오랜 수련을 통해 완성된 명인들의 소리와 국악 관연하게 조화를 선보입니다.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한국 음악을 이끌 신진 국악인과 국악 창작곡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로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서 경연을 펼칩니다.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훈민정음이 무대에 오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국악과 오케스트라, 합창, 연기가 어우러진 대규모 창작 합창 서사시로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꼬마장생 가출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가출한 꼬마장생의 유쾌한 모험기를 북, 장구, 꽹가리 등 전통악기의 리듬과 재담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저 구두쇠가 온다. 어? 저 구두쇠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누만누민유길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책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의 아두나의

0: 체이킨
1: 후리야!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호국보훈 한 번 더 보면 호호훈훈 호호 미소 짓자 훈훈 따뜻하자 지켜주신 미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절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이죠. 저는 그 외국 친구들이 서울에 오면 가장 먼저 창덕궁을 안내하곤 하는데요. 이게 바로 코리아의 전통이고 품격이야. 한눈에 쫙 펼쳐지는 장관 하나면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경희궁, 덕수궁.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다섯 개의 궁궐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유일하게 창덕궁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바로 궁궐 하면 연상되는 이 정형적인 배치구조를 벗어나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전각

을 배치한 아주 보기 드문 궁이다. 그래서 세계유산으로 지정해서 인류가 대대손손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임진왜란 때 경복궁을 비롯한 많은 궁궐이 불타버린 후 가장 먼저 제거한 것도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조선의 건축 철학과 유교 사상을 철저히 담아낸 엄숙한 공간이었다면 창덕궁은 유사시의 법궁인 경복궁을 대신할 수 있는 이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공간 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나랏일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던 왕에게도 창덕궁은 가장 편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었던 안식처가 아니었을까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운명을 다해가던 조선의 왕실이 지친 몸을 누인 창덕궁. 조선의 궁궐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후인 순종여 황후와 마지막 공주인 덕혜 옹주가 살던 낙선제. 왕실이 사랑한 궁궐, 왕의 안식처였던 창덕궁 곳곳에는 조선 왕실이 품격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주련으로 창덕궁의 멋과 운치를 더하기도 하고 또 군자가 갖춰야 할 덕목도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했지만 조선 전기에는 왕권 계승을 둘러싼 암투가 끊이질 않았죠. 권력투쟁과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궁궐이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가장 먼저 복구된 창덕궁에서 1610년 광해군부터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까지 13명의 왕들이 머물면서 나란 일에 정진했습니다. 조선 왕조 전반기에 내부적인 진통과 권력투쟁이 혼란을 겪었다면 후반기에는 나라 안팎으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파란만장한 시기를 보냈는데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정원, 그래서 비원이라 불리며 빼어난 절경을 간직한 창덕궁 후원은 왕과 왕실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위안의 공간이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조선 왕실의 품격과 여유가 담겨있는 창덕궁. 자연과 인공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창덕궁은 군자의 성품을 닮은 왕실의 휴식처였습니다. 특히 후원은 왕가의 산책 공간인 동시에 수학의 공간이며 또 왕실의 야외 행사 공간이었죠.

정조는 1792년 부용지를 고치면서 부용정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곳에서 신하들과 어울리며 꽃구경과 낚시를 즐겼고 시를 지어 읊기도 했습니다.

창덕궁은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크고 작은 건축물을 배치하고 궁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기자기하고 은밀하게 구성해서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사건과 끊이질 않는 당파 싸움 속에서 왕관의 무게를 꿋꿋이 견뎌야 했던 조선의 왕. 그들은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이곳에서 지새웠을까요? 그 숱한 불면의 밤을 유래해 주었던 건 따뜻한 중전의 위로나 신하의 굳은 맹세가 아니라 어쩌면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던 궁궐이 나무와 꽃, 잔잔하게 마음을 어루만져준 연못은 아니었을까요? 궁궐은 왕과 왕실뿐만 아니라 국정을 보좌하고 왕을 보살피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데요.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드라마 허준 기억하시죠? 여기서 제가 그 광해군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당시 임금의 건강을 보살피던 어의 허준과 깊은 소통하던 곳, 동의보감을 완성했던 곳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이렇게 왕이 사랑한 창덕궁 후원은 아주 사적이면서도 왕실의 휴식 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품격과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라마에서 왕 역할을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후원 곳곳의 전각 기둥에 새겨진 주련 문구가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군주는 휴식을 취할 때도 항상 품격을 지키고 긴장의 끈을 풀어놓아서는 안 되느니라. 마치 선왕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곳은 왕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머물렀던 창덕궁의 또 다른 공간, 희정당입니다. 빛날희 정사정, 정치를 빛낸다는 뜻이죠. 인조 때 문관 최유후는 희정당 상량문에 정사를 밝혀 백성을 접하니 백성이 충정을 다하고 정사를 넓혀 백성을 구제하니 혜택을 입지 않은 백성이 없다는 뜻으로 희정이라 이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묵직하고 깊은 뜻 아래서 역사의 파노라마는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창덕궁 시정당은 원래 왕의 침전으로 사용되다가 순조 때부터 실물을 보는 편전으로 사용된 공간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창덕궁 대화재로 불에 타자 경복궁의 침전인 강령전을 옮겨서 지금의 희정당을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양식이 더해져 전통 한옥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건축물이 됐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희정당은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급변했던 시대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금방이라도 유리문을 열고 집무실의 주인공이 등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외관은 전통 한옥이지만 내부는 서양식 구조와 복고풍의 실내 인테리어가 눈을 끄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때부터는 시정당 응접실을 집무실 대신 중요한 손님이나 외국 사신을 만나는 접견실로 사용했는데요. 당시에 순종의 전용차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동선을 짧게 해서 편리하게 내부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고 맞춤형 건축을 했던 겁니다. 이곳에는 아름답고 거대한 산수화가 양쪽 벽면 위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아름답고 당당한 한국의 산수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왕의 공간을 둘러봤는데요. 그렇다면 최고 권력자 뒤에서 최강의 내조를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 국모라 불리던 왕비가 거처하던 곳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사뭇 궁금해집니다. 겹겹이 지붕을 마주하는 구중궁궐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해서 중전 혹은 중궁전이라 불린 곳, 궁궐 속 은밀한 여인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구중 궁궐이라고 해도 확실히 여인의 공간은 분위기가 한결 정겹습니다. 왕비가 거처하던 내전의 중심 공간 교태전.

평생을 궐 안에서 지내야 했던 왕비를 위해 특별히 만든 교태전의 후원인 아미산. 육각면에 상서로운 무늬를 넣어 후원의 장식 효과까지 겸비한 교태전의 아미산 굴뚝. 대비가 거쳐하던 자경전.

왕비가 산책을 하거나 사색을 하던 후원까지. 아기자기한 벽돌 장식과 무늬, 소박한 정원을 꾸며서 만 백성의 어머니라는 무게를 덜어주고자 했던 게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과 더불어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이 국모, 왕비의 숙명이었을 텐데요. 구한말 일본 자객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도 바로 궁궐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조선의 5대 궁궐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을 간직한 공간하면 어떤 곳이 생각나세요? 구한말 국운이 기울어지면서 결국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곳, 바로 덕수궁인데요. 대한제국의 황제가 머물면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던 서글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죠. 급박하게 돌아간 역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봤던 궁궐 속 근대 유산들은 지금도 덕수궁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이제 우울한 역사의 그늘이 아니라 고즈넉한 돌담길을 돌아 산책하기 좋은 명소로, 또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변신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중화전은 1902년 건립된 덕수궁의 정전입니다. 창건 당시에는 2층 건물이었지만 1904년 화재로 소실되고 단층으로 다시 지었죠.

석조전은 1910년 대한제국이 궁궐로 지어진 르네상스식 석조 건물인데 광복 후 국립박물관 그리고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저력. 어쩌면 500년 역사와 전통의 궁궐이 보여주는 품격과 아름다운 문화가 아닐까요? 야간 개장으로 한층 가까워진 궁궐 나들이를 할 때면 가슴이 뿌듯해지면서도 왠지 모르게 비장한 마음이 드는데요. 굴곡 많은 역사를 딛고 21세기 대한민국 위상을 세우기까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역사와 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정신은 무엇일까요?

0: 울고 불고 빛나고 아름다우니까 못사시오 못사 꽃이 사시오 꽃이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꽃이로 빛나.
1: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대단한 솜씨예요. 근데 저 친구가 가야금 연주를 넣자고 해서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모르고 말이에요. 특히 밤하늘을 나저히 떠도는 가야금 소리도 좋았지만 연분홍빛 한복을 입은 무희 씨의 그 단아한 자태야말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변변치 않지만 연주비입니다.
2: 찬유 씨.
3: 고맙습니다.
1: 수고했어요.
3: 예.
4: 아, 연주가 끝났으니까 이제 손님이십니다. 특별하게 올 건 없어요. 남의 파티장에서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키고 있는 저 친구들도 모두 예술가들입니다.
2: 무슨 뜻이죠?
4: 술 할 줄 아십니까? 좀 앉읍시다.

0: 나 기억 못해요? 풍류방에서 몇 번 봤었는데
1: 기억이 없어요.
0: 박정현 씨한테 가야금을 배우러 다녔었어요.
1: 그랬어요?
0: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야금을 좋아했었어요. 뭐 그땐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분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분이 그리워져.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이. 냄새라도 맡고 싶어서 가야금을 배우러 다녔었었는데 난 100년을 배워도 힘들 것 같아. 아, 끝날 시간인 모양입니다. 갑시다.
2: 아, 없어. 멋진 먹고 헤어지자. 어? 연주비도 나눠야 되고.
3: 내일 학교에서 만나.
2: 차라도 마시자.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3: 그것도 내일 얘기.
2: 택시 잡아줘.
3: 나 차 나하고 차 한잔 하고 갈게.
4: 그래, 그래라. 그렇게 소원인데.
3: 말꼬리가 모르게 들어.
4: 갈게.
3: 가. 사람 불러놓고.

0: 여자 손 잡은 거 아니야.
1: 그럼 이게 무슨 손이니?
0: 그냥 좀 잡고 가자.
1: 어? 어, 야! 왜 그래? 이게 왜 그래?

0: 아니?
1: 그럼 딱 한 잔만이다.
0: 아직 시간 많잖아. 여기 한 잔.
1: 얼마나
0: 되는지
1: 알아?
0: 돈?
1: 300만 원.
0: 상금이구나? 유학 포기한 거야?
1: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 당한 거야. 박 교수님이 나 대신 상금으로 받아왔어.
0: 그것 때문에 커피 대신 맥주 마시자고 한 거 아니지?
1: 이유 중에 하나야.
0: 또 다른 이유는 뭐야?
1: 나한테 한 명 있다고 잡았잖아. 내 얘기 듣고 싶어서 잡은 거야?
0: 그냥 헤어지기 섭섭해서 그래 본 거지 뭐. 마시죠. 짱 하자.
1: 짱할 건수도 없는데?
0: 건수 있어.
1: 뭐야?
0: 너하고 나하고는 이런 거 처음이잖아.
1: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녔는데?
0: 아니 데이트 비슷한 거 말이야.
1: 애 같다 차는 어?
0: 짱 하자.

안 봤니? 잘 마시더니 왜 그래? 야, 내려서 택시 타고 가자. 어? 좀 괜찮아졌어? 얼굴이 하얗다.

0: 사람이 안 넘어.
1: 동석이랑 미경이랑 몇서 팀을 만들기로 했다. 미국의 락그룹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비슷하게 사물놀이단하고 국악연주단을 만들어서 돌아다니자는 거야.

0: 국악의 대중화라고나 할까? 극장도 필요 없어. 그냥 노천에서 하는 거야. 공원도 좋고 공터도 좋고 시장 바닥이나 길거리에서 사람만 모이면 하자는 거야. 그게 원래 우리 음악이 정신 아니니? 우린 젊잖아. 대학 교육까지 받았고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국악은 골동품 대접밖에 받지 못해. 골동품은 값이나 나가지. 민족 정신 같은 걸 국악을. 왜 그래 무리야?
1: 그냥 거기 서 있어.

0: 말하지. 등 두드려줬잖아.
1: 이 다음에 장가 가서 네 마누라 등이 날 두드려줘. 가. 고마워. 가.
0: 선생님한테 인사나 드리고 가야지.
1: 가.

0: 야, 호들갑스럽기는.
1: 아유, 우리 어찌나 찬지 온몸에 소름 딱끼쳐.
0: 나가 네 나이 적에는 엄동설 안에도 찬물로 목욕을 지었다.
1: 왜요?
0: 살이 부드러워져 탱탱해지고. 야가 왜 이래?
1: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어쩜 아직까지 그냥 피부가 탱탱하세요?
0: 탱탱하기는.
1: 어머니 저 좀 만져보세요. 어머니가 저보다 더 부드럽고 살결이 탱탱해요.
0: 너는 깡 말랐은께 그제 얼른 해라.
1: 아이고 지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가슴이.
0: 아이고 야, 왜 이래? 아이고.
1: 어머니. 어머니 머리 염색만 하고 저기 나가시면요 총각들이 그냥 천원들하고 지금 주위주 따라다니고.
0: 어이구 야가 대학교 나온 애가 무슨 소리를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하냐.
1: 어머니 저 등 좀 밀어주실래요?
0: 돌아앉거라. 예.
1: 어이구 어이구
0: 등짝하고는 어찌 이렇게 가파르냐. 꽉 말라가지고는 이 나이 쪽에는 그저 살이 통통 올라야 서방이 좋아하는 거인디. 누구냐?
1: 아유, 어머나, 아이고. 나야 언니, 놀랄 거 없어요.
2: 아, 식사하셨어요?
1: 먹었어요.
2: 안 드셨으면 저 상 차려드릴게요.
0: 먹었겠지? 시간이 몇 신디? 기집년이 밤늦게 돌아다니기는 밥은 아무 데서나 처먹어도 잠은 한자리에서 자는 거요.
1: 얼른 하고 일어나거라.
2: 아이고, 참!
0: 이게 뭐요?
1: 엄마 드리는 거예요.
0: 뭔데?
1: 저번에 상 탄 거요.
0: 외국 보내준다는 거?
1: 상금으로 받았어요.
0: 왜? 외국 간다고 육값 떨더니. 뭐야? 앉아봐.
1: 300만 원이에요, 엄마.
0: 아니 저거

0: 언니 안 주무세요?
1: 아가씨.
0: 오빠 아직 안 들어왔어요? 찾아가 봐요. 우이동 어딘지 알잖아요.
1: 안 들어오는 사람을 찾아간다고 들어오겠어요?
0: 안 들어오니까 찾아라도 가봐야죠.
1: 내버려 둬요. 보름의 하루는 들어오는데요, 뭐.
0: 잘 자요, 언니.

0: 너 왜 이 돈 다 놔주냐? 뭔 뜻이야?
1: 뜻 없어.
0: 뜻이 없어? 너가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너년 눈빛 보면 모르겄냐? 집 나갈 참이요?
1: 난 갈 데 없어요.
0: 그란디.
1: 지금은 안 가요.
0: 그래요.
1: 앞으로는 가야금 안 할 거예요.
0: 뭐요?
1: 손 안 대요, 가야금엔.
0: 인연이.
1: 나한테 생각 마세요.
0: 뭐요?
1: 솔직하면 나 안 들어올 거예요. 말로 하세요. 엄마한테 받는 거 지겨워요.
0: 그래요, 좋다. 말로 하자. 예?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여.
1: 길어요.
0: 막을 지어봐.
1: 그러니까 그만 주겠어요.
0: 밤을 새서라도 말을 지어봐. 말 안 해요? 애미가 듣고 알아먹어야 할 거 아니여. 어디 눈을 부릅뜨고 노려봐. 뭐여?
1: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0: 뭐?
1: 엄마가 싫어요. 때리면 나갈 거예요.
0: 이런 꼬셔놨지. 이제는 술가량 처먹고 다녀, 네가. 인연아, 응? 애미한테 폐학지를 지어. 네가 대학교 좀 보내놓은 게 무엇이? 가야금을 안 타야.
2: 이제 세전이라고는 고깃살 한 푼 안 내는 개벽장 놈하고 붙어도 떨어질 줄 모르는 이 화장들아. 얘라, 얘야, 천하 한입을 다 붙어먹어도 내 소망을 건드리지 말라고 기다 필까지 끊어줬는데, 얘라, 몸을 내가 화장실로 갚아. 얘라, 어디냐? 내 소망을 어디다가 갚아놨어?
3: 백 번을 물은데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요. 끝이지. 좋게 좋게 말할 때 꺼지는 게 주황색이네.
2: 그래도 버텨. 치료를 떠나 초상치르기 전에 내 소방 내놓으란 말이야.
3: 아유, 글씨 없는 사람을 어쩌고 내놓으냐 이 지랄인겨. 니연이 딸 만나는 죽여인게 하나가 사내가 악을 띄고 나한테 붙지.
2: 그래, 니연은 아들 만나는 금밭이다. 어디 그 잘난 금방 부담감 한다 하잖아. 니가 니 년이 작은 집살이라도 옳게 해먹으려면 큰 집 말을 잘 들어야지. 니 년아.
3: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 왜 살았나.
2: 아니 니가
4: 얘라이

0: 가야지 할 일이 있단 말이야. 따라오지 마. 집에 가.
1: 순순히 갔을까?
2: 내가 가라는데 안 가고 되기나?
1: 나는 정말로 죽는 줄.

0: 싸이나 처먹고 나자빠진 창대기 놈이나 늙은 애미 버리고 야반도주한 채실 인형이나 애미 가슴에 말뚝질 하는 것밖에 배운 것 없는 잡것들. 맑게나 하는 놈 가막소 가고 힘께나 쓰는 놈 공동묘지 가던 흉한 시절에 등골이 휘도록 살품 팔아서 키워놨더니 인제 와서는 저희들 잘나서 된 줄 알고 애미한테 폐악질이냐 이 참년?
1: 성님 이제 그만하시...
0: 앞으로 가야금에 손도 안 되겠다구라. 아이고 무섭구나 이. 이 애미가 엎드려서 절이라도 허랴. 이? 애미가 엎드려서 절이라도 혀.
2: 엄마, 올해 68인 나의 엄마는 할머니란 말을 제일 싫어한다. 마음이 너무 젊기 때문이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죽사 선생님이다. 죽사 이금아 선생님이라고 누군가 정중하게 불러주면 그날이 엄마 생일날이다. 엄마는 모두 8을 낳았다는데 지금은 오빠 나뿐이다. 아버지가 각각의 누리는 홍영감님이 빌려준 집에서 산다. 국민학교 중퇴인 아쟁잡이 큰오빠의 자랑은 대학 출신의 부인을 얻었다는 것이다. 작은오빠 창덕은 세상에서 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다. 가재도 잡아주고 꽃도 꺾어주고 털이 보글보글한 다람쥐도 잡아주었는데 오빠가 죽는 바람에 채실 언니도 집을 나가버리고 나도 따라 죽고 싶었지만 난 겁장이다. 오빠는 죽으면서 두 가지 가르침을 남겼다. 절대 아버지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죽더라도 남은 사람에게 화장비 걱정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0: 좋은 시절 만났다.

어서 와, 문희야. 마침 잘 왔다. 내 연주에 팸플릿이 나왔어. 무희랑 모두 좀 도와줘야겠어. 읽어봐. 무희가 수고해줄 부분도 있으니까.

0: 이번 독주회는 내 30년 가야금 생활을 총결산하는 의미 있는 행사야. 낙후한 국악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무엇보다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서귀복류의 재현이라는 특별한 의미도 있고 2부의 무희가 찬조 출연을 좀 해줘야겠어. 무희는 내 수제자니까.
1: 수제자?
2: 한 교수님이 무희 네 지도 교수니까 수제자란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1: 난 한 교수한테 배운 게 없어. 나한테 서귀복류를 전수해 준 건 우리 엄마야. 아침에 오빠가 아쟁이를 그어대는 소리가 들면 난 엄마한테 매 맞기 싫어서 눈 뜨자마자 가야금 들고 앉아 손가락이 까져서 피가 날 때까지 가야금 탔어. 그런데 지가 언제 날 가르쳤다는 거야?
2: 야, 그래도 명색이 지도 교수인데 그게 무슨 악담이야?
1: 난 배운 적이 없다니까.

0: 찬물에 좀 담가주세요.
1: 아유, 먹으실 때만 해가.
0: 우리는 선생님 냉장고 하나 꼭 사드려야지. 보시죠.
1: 네. 자, 어머님, 한 교수님 오셨어요. 들어가세요.
2: 예. 네, 설빈이 왔냐?
3: 네, 건강하시죠?
2: 그래요, 덕분에. 어째 날씨가 이렇게 찌뿌둥하냐. 들어오니라.
3: 네.
4: 박 교수님은 안녕하시고.
0: 네. 밤낮 선생님 걱정이죠, 뭐. 빨리 문화재 되셔야 하는데 문화재 위원들이 무식해서 시일이 걸린다고요. 가야금은 전공한 사람이 없거든요.
2: 그려 산조는 대가 끊겨가고.
0: 서귀복류가 뭔지 빨리 설명을 해줘야 안 되지 뭐예요. 그러니
2: 그려 오랜만에 울매나 네 소리가 정진했나 들어보자. 아가.
3: 네.
2: 가야금 좀 내오니라.
3: 네 어머니.
0: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은 딴 일로 왔어요.
2: 응? 뭔 일?
0: 제 독주의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가야금을 시작한 지가 올해로 꼭 30년이에요. 그래서 또 서귀복리의 가야금 산조가 무엇이라는 것도 알릴 겸.

0: 내가 풀어드려야지. 왜 그러세요, 어머님? 사실은 어머님 독주에부터 열어드릴까 했는데요. 인간문화재 지정을 받고 나신 후에 하시는 게 좋다고 박 교수도 그러고요.
1: 그래, 네 멋대로 내 이름을 팔아먹어? 어디다? 누구 허락받고 감히 스승님 이름을 도둑질려다가 선전하냐, 선전하기를. 응? 내가 니 년이 없으면 제자가 없고 니 년이 떠벌려주지 않으면 문화재가 못 되는 줄 아는겨? 내 나체 동칠하라고! 썩 나가! 니 꼴 보기 보기 싫은 게!
0: 어머니,
1: 내가 언제 널 낳았냐? 애매한 소리 쏙 빼!
0: 선생님,
1: 난 너 스승 아니여. 니? 알아들어? 안 나가? 안 나가냐, 너? 그려. 내가 나가마, 내가! 아이고, 열불 났겠거든. 응?
0: 3년이나 지극정성도 배웠는데 왜 제자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너무하십니다.
1: 3년? 개꼬리 3년 묵어도 황모되지 않는 법이여! 네 만보며 그 제주에 30년을 들고 봐봐라! 예술을 하려면 만보를 곱게 써야지! 2년 서리 연글기는 당최 끓는 일이여! 예술의 길은 험난하다!

어머님, 제가 가야금을 배운 지 올해로 꼭 30년이에요. 그동안 다른 스승의 가락을 두 번 발표했어요. 한 가락 되는데 1, 2년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머님 가락은 워낙 어려우니까 3년 넘게 공부한 거예요.

0: 거인데 애들이 뭔 상관이요? 그런 이유로 틀도 안 선 쥐떼기 성씨를 내놓겠단 말이요? 아, 돈 쳐드려서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설랑은 나 이렇게 가야금 못하요. 이죽사한테 배웠어 하고 선전을 차며? 아서라, 시상이 아는 죄는 순사가 다스리지만 시상이 모르는 죄는 하늘이 다스린단다. 알아듣는 귀엽다고 사람 귀속일려밀랑 아예 말어. 허기사, 오늘 막힌 돌키 내일 뚫리는 수도 있은게. 어이구, 열불나 죽겠네. 뭐이냐?
1: 소주 애 드시고.
0: 예, 아가가 최고다. 어, 시원하다.

0: 오늘이 가야금반 수업인가?
1: 저 그만뒀잖아요.
0: 어? 큰 상 타셨지?
1: 상 타서 그만둔 거 아니고요. 장군은 명자 언니 담당 아니에요?
0: 차 선생?
1: 선생이 바뀌었나 했어요.
0: 미녀반에서 장군을 배워야 되는데 차 선생도 할 수 있잖아. 장군만 내가 따로 맡으면 번거롭지.
1: 명자 언니 뭐 먹고 살려고요?
0: 나? 나 공기 마시고 살잖아. 정 안 되면 시집이나 가고.
1: 웬 노처녀가 이렇게 많아요? 정연언니는 소식 없어요?
0: 에휴, 그놈의 첫사랑. 걘 그것 때문에 틀렸어.
1: 아니, 어떤 남자하고 연애를 했길래 걸핏하면 그 첫사랑 얘기예요?
0: 있어, 그런 게.
1: 궁금해. 뭐예요?
0: 하여간 있다고. 차 마셔라.
1: 풍류방 운영이 힘들어요?
0: 이게 쉽겠어. 정인이니까 운영하는 거지. 그럴 주제도 못 되면서 말이야.
1: 그래도 옷은 여전히 잘 골라 입던데? 비싸 보이는 걸로.
0: 구가 가면 깔 보이니까 옷이라도 잘 입고 다니자는 게 정인이 지론 아니니. 이쁘고 깔끔하고 정인이 멋쟁이지 뭐.
1: 그래서 난 좋아요.
2: 명자 씨, 장구 좀 잡아주실래요?
0: 네, 그러죠.
2: 고마워요. 아주 예뻐요.
1: 명자 씨가 뭐야? 같은 선생님끼리.
0: 무희는 차 선생님 안 좋아하는구나. 잠깐 나갔다 올게.

0: 무희야, 나오는 거니? 들어가는 거니?
1: 응, 가려고.
0: 잘 만났다. 너 배고프지? 뭐 좀 먹자.
1: 나.
0: 정신없이 먹었네.
2: 뭐 하느라고 점심도 못 먹었어?

0: 왜? 나 담배 피우는 거 처음이든가? 하루에 세 대 이상은 안 피워. 요즘에 또 여자가 담배 피우는 거 흉이니?
1: 담배 말고.
0: 그럼 뭐? 난 뭐든지 열심이잖아.
1: 보기 좋았어, 언니 모습.
0: 별게 다 보기 좋네.
1: 언니가 내 우상이었던

0: 몰랐어?
1: 내가?
0: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멋있고 최고로 미워했어.
1: 그랬어? 그랬어?
0: 우리 또래 못 언니를 좋아했어.
1: 왜 그래? 칭찬이 자주 중복되면 욕 나올까 무섭다.
0: 언니가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아가나 그걸 지켜봤어.
1: 엄마하고 다퉜다면서?
0: 아니.
1: 찬한테 들었어.
0: 걔가 몰라서 그래. 엄마하고 늘 그래.
1: 가야금은 다신 손 안 대겠다고 선언했다면서.
0: 독립선언인가 뭐. 그렇게 거창하게 싸운 거 아니야.
1: 화나고 속상해서 해본 소리니? 뭐야?
0: 그렇진 않아.
1: 왜 포기하려고 하는 거야?
0: 싫어져서.
1: 가야금? 엄마? 그냥 모두 다?
0: 끝이 보여서.
1: 무슨 끝?
0: 세상이 달라졌다고 얼마나 달라졌을까? 엄마가 살던 시절 그때하고 얼마나 달라졌을까? 구박하는 사람들 끝이 다 그렇잖아. 대학에 국가가 생겼다고 얼마나 달라질지. 내가 엄마처럼 천민 출신이 아니고 대학 출신이라고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 도대체 국악도 예술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현대야든 기생으로 알거나.
1: 뭐야.
0: 관객도 없는 연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 경연대회 나갔을 때 양악순서 끝나고 내가 가야금 들고 나가니까 객석이 텅 비었어. 양악을 청춘들이 가야금 순서가 되니까 옳았구나 하고 점심을 먹으러 몰려나간 거야. 1500이 앉는 좌석에 겨우 20여 명이 앉아있더라. 우리 가수는 몇 하고. 우습다. 언니도 겪었을 텐데 나 혼자 당한 것처럼 떠들고 있으니.
1: 그래서 어떻게 살 거야? 위로해줄까? 우리나라 국악계 현실이 그러니 너처럼 재주 있는 애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 그래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위로해줘? 내 앞에 사람들 다 꺾였어. 내 세대 꺾여가고 너희 세대마저 꺾이면 그 다음엔 더 희망 없어. 하지만 너희 엄마는 어땠니? 죽사 선생은 평생 가야금 지켰잖아.
0: 난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1: 무슨 얘기야? 그래서 처음에 물었잖니 어떻게 살고 싶냐고.
0: 언니가 나 버리고 주길 바랬어.
1: 그래서 나 사는 거 지켜봤어? 난 너처럼 재주가 없어. 타고난 재능도 너희 엄마 같았었으니까. 인생에 대한 열정도 아름다운 꿈도 난 없어. 연애나 해라 무희야. 너 이제야 사춘기인가 보다.
2: 찬호하고?
1: 걔 너 좋아하잖니.
2: 그럴까?

낙서 소리에 눈물 마를 날 없어도 그저 지집이란 사주 딴 잡았고 쪽들이 쓴

그 쪽두리가 목을 매다는 새끼질이라고 이어도 놈들이 그걸 다 쓰는데 나만 그걸 못 써봐서 한이 되어서 이러는 말이다. 알아듣겠냐?

0: 처방복 없는 년 자식복도 없더라고. 무형이나 무인년 속썩이는 게 다 팔자제. 이나 내나 다 팔자 소관인 것이요.
1: 아, 거기 놔두라니까. 내가 가서 씻게.
2: 앉으세요. 제가 씻겨드릴게요. 얼른 앉으세요. 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셔도요, 일체 별것도 하지 마세요. 어머니 지금 기분 좋으시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뚱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웃으세요. 어머니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시원하죠? 아가씨 들어오세요.
1: 됐어.
2: 아유, 등록하면 시원할 텐데, 당신도 참.
3: 엄마.
1: 아니.
3: 한바탕 했어?

0: 너 누구와 정분났냐? 천석군이나 만석군이나 간에 자고로 재물을 지닌 이들은 광대보기를 기껏 해야 복로빵 불머슴 보듯 했느니 그랑께 광대들은 옛부터 근친끼리 작수 성례를 했느니라. 너도 애미 대물림으로 다 환양질에 나설 것 아니걸랑 정신 바짝 차리거라. 알아들었어? 아무려나 나가 이나살에 젊은 년 앞내 피우는 것도 모르는 줄 아냐?
1: 엄마는 참 엉뚱해요.
0: 네, 다 안다. 알고 말고. 정분이 나도 단단히 났지. 어떤 놈이냐 대체?
1: 엄마.
0: 아, 내 눈은 못 속이지. 니년 눈에 정기가 하나도 없지 않냐? 정을 누설하니 그런 게요. 냉큼 대라. 너와 정분은 놈이 누구냐?
1: 엄마는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제가 뭐 엄마 같은 줄 아세요?
0: 오냐 오냐 어련하겄냐. 자식놈이라고 대가리 커놓은 게 애미한테 심히 노릇하는 거나.

0: 뭐 하는 거예요, 엄마? 그 돈을 다 지폐로 바꿨어요?
1: 수표가 돈 같냐? 지전을 줘야지 돈 같제. 에이, 산에는 범이 무섭고 미친놈은 더 칼진 게 무섭고.

무섭고 무식한 놈 던진 거는 더더욱 무섭고 패. 이 돈 근본을 찾네 아나 이 돈 근본을 찾네.

이제를 왔느냐 어르시구나 돈 봐라 돈 봐라 좋다 하룻밤에 요리집을 다섯 군데나 댕겼니라 행화는 보통 기생보다 서너 배는 더 받았지 한 달이면은 등실한 귀아지 판채가 그냥 떨어졌니라 내 맘에 들고서야 취하지 않는 사내가 없었는디 참말로 시절 좋아.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 강골마을. 1937년 방조제를 쌓기 전까지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넘실거려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광주 이씨 집성촌인 강골마을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한옥마을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봉산 봉우리 아래 드문드문 펼쳐진 한옥들이 정겹습니다. 산수가 아름다운 강골마을 뒤 깊숙한 숲속, 대나무 숲길을 지나면 고풍스러운 담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헌종 때 이 집만이 후학 양성을 위해 지은 정자 열화정입니다. 기역자의 누마루집 형태로 아름다운 정원도 갖고 있는데요.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맵시가 오랫동안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열화정은 친척과 정이 오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하다는 뜻인데요. 다른 정자와 달리 독립된 가옥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강골 마을의 사랑방이자 친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통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대한제국 말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 싸웠던 이관이, 이육래, 이양래 등이 모여서 의거를 도모했던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창극단 신작 효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공중의 춤과 음악으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던 효명세자의 삶을 창극단만의 소리와 춤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진정성 2, 성음, 깊이와 마주하다입니다. 정기 연주회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로 오랜 수련을 통해 완성된 명인들의 소리와 국악 관연하게 조화를 선보입니다.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한국 음악을 이끌 신진 국악인과 국악 창작곡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로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서 경연을 펼칩니다.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훈민정음이 무대에 오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국악과 오케스트라, 합창, 연기가 어우러진 대규모 창작합창 서사시로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꼬마장생 가출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가출한 꼬마장생의 유쾌한 모험기를 북, 장구, 꽹가리 등 전통악기의 리듬과 재담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이 상자 안에는 제 오랜 친구의 지난 삶이 담겨 있습니다. 1973년에 태어난 그는 당시 한국의 문화예술이 단단히 자리 잡고 꽃피울 수 있게 온 힘을 쏟았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 이쪽을 좀 더 당겨줘.
0: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은 이제 수많은 예술가와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감동을 나누는 공연예술 전문극장이 되었습니다.
2: 덕분에 저희 공연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0: 빛나는 예술가를 찾아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귀한 공간이기도 하죠. 친구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어린 손끝에서 펼쳐지는 상상력이 언젠간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을 누리고 꿈꿀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0: 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또한 친구가 오랫동안 지켜온 역할입니다.
1: 전통적인 무대 형식에서 벗어나서
0: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예술가가 자신의 활동에 확신을 가지고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술을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곧 예술을 키우는 든든한 후원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과 세계를 풍요롭게 하니까요.
2: 될수 있으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0: 시간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예술가의 삶과 기억, 그 속에서 시대를 이어온 가치를 찾아내는 일, 어제와 오늘을 아우르는 그 모든 순간이 빛나는 영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친구는 예술을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예술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곳. 여기 예술가의 집에서 친구는 장르와 배경을 뛰어넘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갑니다.
1: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3: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4: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5: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0: 제 친구는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6: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7: 저무두새가 온다. 어? 저무두새가 온다.
8: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7: 꽃빛 동안 음인육일른가.
6: 판소리가 네. 의창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9: 그렇죠. 그렇죠.
7: 엄마의 아두나의

0: 체이킨
1: 후리야!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다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같이 따라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1: 예. K 뮤지션 우리 이신혜 씨의 멋진 노래 함께 즐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2: 경쟁 같은 건 정말 작별을.
3: 바이.
4: 저는 삼산이라는 동네에서 온 삼산입니다. 산이 세계라.

네, 체크인 K 사운드 안녕하세요. 김정근입니다. 자, 비행기가 아니라 저는 멜로디와 리듬을 타고 이곳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설레임을 안고 도착한 이곳에서 정말 더 설레는 무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인천공항 이곳은 여행의 시작과 또 끝이 교차하는 바로 그곳이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여정이 잠시 머무는 이곳 인천공항 제1터미널 K컬처 뮤지엄에서 오늘도 특별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0: 체크인 케이스 사운드 오늘 첫 팀의 무대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목소리만
2: 목소리 네. 줄여요.
1: 준비되면 갈게요.

0: 쪽에 있는 그런 장르랑 섞어가지고 조금 더 새롭고 좀 트렌디하게 바꿔보려고 좀 차별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통이지만 조금 더 대중적인 거를 섞어서 이제 또 대중분들에게는 쉽고 또 행복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1: 지금 만나보실 이분은요, 소리꾼입니다. 이신혜 씨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멋진 공연 함께 만나보실까요?

0: 와,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신의 그리고 밴드의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아, 이신의 그리고 밴드의 첫 곡을 들어봤는데, 자, 소리꾼 우리 이신의 씨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1: 저는 소리꾼 이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새롭게 들은 우리 전라도민요 세타령부터 시작을 해봤는데,

0: 3월 삼진 날이에요, 제목이.
1: 네, 맞아요.
0: 존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이거는 이제 남도민요 세타령을 모티브로 만들었는데, 새가 우는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한 곡이기도 하면서요. 아주 트렌디하면서 좀 재미있고 좀 흥겹게 만들어 본 곡입니다.
0: 네, 사실 굉장히 익숙한 민요잖아요.
1: 네. 아, 네, 맞아요.
0: 전라도의
1: 맞아요.
0: 그 세타령. 네. 근데,
1: 숙국! 이거요.
0: 네. 어떻게 하는 거? 숙국.
1: 네, 숙국.
0: 저는 새가 막 날아다니는 듯한
1: 아,
0: 느낌이 들어요.
1: 맞아요.
0: 어떻게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날까? 사람 몸에서.
1: 아, 그래서 저도 이거를 네. 잘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네. 조금 더 이렇게 막 연말을 하는데 네.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어 가지고 저도 사실 이 부분 할 때마다 긴장됩니다.
0: 그 부분만 살짝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 숙국, 숙국, 숙국, 숙국, 숙국, 숙국, 숙숙국, 숙국,
0: 숙국, 숙국.
1: 네. 굉장히 너무, 고음이
0: 너무
1: 잘 나오시네요.
0: 아, 예. 네. 마치 새 한 마리가
1: 네.
0: 예전부터 살고 있던 새 한 마리가 네. 지금 네. 이 2025년으로 네. 현대적으로 날아온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1: 아, 고맙습니다.
0: 네. 자, 사실 지금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네. 화면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은 나 알아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아마 지금 이 목소리 이 구절을 들으면 아 하고 모두가 아실 만한 그 노래 있잖아요. 한 소절 들려주세요.
1: 아마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난감하네. 아, 이 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0: 네.
1: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여기까지요.
0: 아, 정말 좋습니다.
1: 네.
0: 박수 벌써 막 나오고
1: 아,
0: 있어요.
1: 그러니까요. 진짜 예. 너무 좋습니다. 이 곡이 사실 프로젝트 락이라는 팀의 곡인데요.
0: 네네.
1: 제가 지금 현재 프로젝트 락에서 보컬을 맡고 있어가지고

0: 근데 제가 소개를 받기로는 네. 이신혜 씨는 정말 다 가진 뮤지션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1: 다 가진 뮤지션이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거를 가졌는지 모르겠네요.
0: 제가 많은 걸 오늘 지금 처음 봤지만 네. 일단 미모를 갖고 계시고요.
1: 아이고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0: 네. 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계시고 재능을 갖고 계시고 다 갖고 계신데 일단 별명이 많아요.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시네렐라.
1: 아 시네렐라. 네.
0: 너무 좋아하시는.
1: 저희 또 네. 유튜브 채널 이름입니다. 시네렐라. 그래서 예. 조금 더 여러분들께 조금 익숙하도록 시네렐라로 네. 한번 해봤는데 괜찮죠?
0: 너무 와닿는 네. 그런 네. 제목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수상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국립극장 차세대 명창에 선정되셨고 네. 경기국악제 금상, 네. 제24회 전주 대사슴놀이 차상, 네. 그리고 2019년 세종대왕 소현왕후 선발대회에서 네. 지인 아우 네. 어떻게 와 팀복도 굉장히 많아요.
1: 맞아요.
0: 퓨전 국악 그룹 프로젝트 락 아까 설명해 네. 주셨는데 함께 하고 계시고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와도 또 함께하고 계신데
1: 맞아요. 제가 네. 20대 때부터 이 국악 아카펠라라는 팀 토리스라는 팀도 함께하고 있고요.

0: 그러니까 혼자 있기에는 같이 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1: 아, 그런 걸까요?
0: 인기가 많으니까. 아, 네. 우리랑도 같이 하자, 같이 하자
1: 맞아요.
0: 하다 보니까.
1: 제가 또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0: 네, 또 네. 실력도 많으시고.
1: 아유, 고맙습니다.
0: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근데 여기가 또 이제 인천공항 제일 터미널이잖아요. 네.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막 맞아요.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소리꾼이시니까 네. 우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노래도 있지만 전통도 판소리도 워낙 잘하시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아실만한 걸로 조금만
1: 아,
0: 좀 들려주세요. 네.
1: 그러면은 판소리 중에서 좀 가장 많이 알려진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춘향가 중에 사랑가일 것 같아요. 그래서
0: 정말
1: 이 곡을 살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요 춘향과 도련님이 이 K컬처 뮤지엄 앞에서 사랑가를 엎고 노는디
0: 잘한다
1: 이리 오너라 이

0: 사랑아 하이야. 여기까지 할까요?
1: 아 잘한다. 네. 얼쓰다 얼쓰.
0: 아, 얼쓰 얼쓰.
1: 박수 한번 주세요.
0: 아, 네. 고맙습니다.
1: 이거죠. 네. 이게 한국이죠.
0: 아니 근데 추임새 안 가르쳐드렸는데 어쩜 이렇게 옆에서 잘하세요?
1: 그냥 영혼이 답을 하네요.
0: 이렇게 흥이 그쵸 있으셔가지고
1: 혼이 막 반응을 하네요. 예, 한국 사람이니까.
0: 맞아요.
1: 예, 아마 이 음악과 이 소리를 멀리서 들으면서 와 내가 지금 대한민국 한국에 왔구나.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네. 우리 소리를 기반으로 정말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0: 네.
1: 솔로 음악은 굉장히 현대적이다. 이런 또 많은 분들의 평을 받고 있잖아요.
0: 네. 제가 이제 전공은 판소리로 갖고 있지만 이렇게 조금 대중분들에게 조금 더 쉽고 좀 재미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좀 현대적인 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악에 좀 대중적인 거를 섞어서 좀 이거를 곡에다가 좀 녹여가지고
1: 네.
0: 듣는 분들이 좀 더 재밌고 또 쉽게 이 국악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올해 또 이제 제가 앨범을 4곡 정도를 냈는데
1: 와.
0: 오늘 그 곡에서 이제 3곡 정도를 오늘 좀 부르 려고 나왔습니다.
1: 우리 두 곡이나 더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1: 너무
0: 맞아요.
1: 기대가 되는데 떼창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0: 이 곡이요?
1: 네.
0: 이 곡은 아마 제주 민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인데
1: 네.
0: 너영나영이라는 곡 아마 살짝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이 원래 너랑 나랑이라는 뜻인데
1: 너랑 나랑.
0: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네. 우리 이제 오고 가면서
1: 네.
0: 같이 저랑 너랑 나랑 이 너영나영을 함께 불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좋아요.
0: 이게 시작이 너

0: 늦게 가는 건데.
1: 좋다 좋다.
0: 아는 분들 있으면 같이 따라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1: 예. 네. 몰라도 같이 흥얼거릴 수 있는 네, 그런 박수라도, 노래입니다. 네. 예. 자, 아는 분들은 함께 흥겹게 불러주시고요. 또 추임새 마음껏 넣으시면서 K뮤지션 우리 이신혜 씨의 멋진 노래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꾼 이신혜 씨의 무대 계속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여러분 이제 아까 전에 들려드렸듯이 너영나영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아기자기한 곡이니까 박수 치면서 여러분들 같이 호응하면서 여러분 함께 즐겨주세요.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소리야. 아니 또 금세 또 많은 분들이 모여셨는데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1: 왔어요.
0: 좋았어요? 아, 여러분들이 표정이 밝으시니까 저도 노래하면서 너무너무 밝게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곡 더 할까요? 좋습니다. 다음 곡은 무궁화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무궁화 하면 우리나라 국화잖아요. 그래서 이 무궁화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나라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곡인데 아주 국가적인 곡으로 제가 열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무궁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상 이신희의 그리고 밴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근데 아침인데 사람이 많다, 그치?
1: 나도 놀러 갔나 봐. 나도 놀러 가고 싶다.
0: 너 간다고 할 수 있다면 너 어디 가고 싶어?
1: 저 집이.
2: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삼산입니다. 그 옆에는 저랑 오늘 연주를 도와주실 기타 치는 이현준 씨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오.
1: 조금 더 앞으로 오시면 돼요.
2: 네. 와.
0: 근데 왜지가 엄청 멀리 있는데?
2: 그러네. 생각보다 좀 규모가 커서 놀랐죠, 네. 현준 씨?
0: 버스킨이라고 해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0: 인천공항에서 약간 관광객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서 뭐랄까? 잘해야 된다.
1: 책임감이 막중하다.
0: 왜냐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 접하는 국악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네. 잘해야겠다.

0: 어른은 마찬가지로 제가 어른이 됐을 때 진짜 어른이란 무엇일까 하면서 썼던 곡이고요. 마지막 파파파파는 이번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제 EP 앨범의 타이틀곡 해가지고 이렇게 세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되게 리듬 타기 좋은 곡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조금 이렇게 신나하시지 않을까 하는 느낌입니다.
1: 아, 다들 K-POP 좋아하시죠? K-POP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아이돌 그룹, 어떤 멜로디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뭐 좋아하는 K-POP 있으신가요? 저기 외국인 계신데 혹시 Do you know K-POP? No? 아, 몰라요. 자, 그렇다면 더 잘 오셨습니다. 아, K-POP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오늘 이 순간에 새로운 K-사운드 또 새로운 K-POP의 매력에 아주 흠뻑 빠져들게 되실 것 같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삼산의 무대 큰 박수로 맞이해볼까요?

0: 지긋지긋으로 체크인 K사운드 문을 열어봤습니다. 먼저 이곳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삼산이라는 동네에서 온 삼산입니다. 산이 세 개라서 삼산이에요. 안녕하세요.
0: 아, 산이 세 개 있는 동네에서 오셨구나. 네. 어디에 있는 동네예요? 삼산.
1: 저는 전라남도 네. 땅끝 해남에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네.
0: 그래서 이제 삼산
1: 네.
0: 국악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뭔가 활동명도 네. 그런 것 같아요.
1: 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산에서 기타 치고 같이 음악 만들고 있는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0: 두 분이서 늘 이렇게 같이 하시나 봐요.
1: 아, 이제 삼산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편곡도 해주고 계속 밴드 마스터도 해주고 하면서 계속 같이 음악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0: 느낌이 굉장히 자유로워서 이 삼산이라는 느낌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1: 네.
0: 자, 근데 이제 모습만 봤을 때는 오늘도 이제 앞머리에 그 머리 이렇게 딴 모습과 그리고 이렇게 딱 그냥 봤을 때는 마치 홍대에서 멋진 이렇게 인디밴드 음악을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악으로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뭐 배경이 있을까요?
1: 그냥 엄마 아빠가 굉장히 국악 애호가셨어요. 아기 때부터. 그래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서 저는 한 7살 때부터 가야금을 그냥 배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내내 가야금 열심히 하고 중학생 때는 다른 악기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여기 있는 해금도 잠깐 했다가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는 이 모든 걸 했으니 작곡 한번 해볼까? 그래서 대학교는 작곡으로 또 공부하고 엄청 제 인생에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 일들이었어요. 네.
0: 근데 사실 이제 국악하면 워낙 전통 음악이다 보니까 약간 엄격하고 근엄하고 엄근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약간 느낌이 강한데 본인하고 좀 잘 맞았어요? 왜냐면 굉장히 개성이 강하신 분인 것 같아서 어땠나요? 공부하시면서.
1: 네, 공부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그 분위기 자체가 안 그래도 이렇게 국악은 조금 조선시대랑 좀 닿아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흔히 말하는 엄근진이라고 하죠. 약간 이렇게 하는 모드라서. 근데 그때는 저도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이런 거를 다 드러내지 않고 굉장히 이제 엄진지하게 배워서 한 대학교쯤 가니까 이제 그게 조금 힘들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나는 엄근진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해서 그 이후로는 조금 많이 내려놓고 자유롭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네. 네.

0: 뭐라지?
1: 이 삼산 씨가 이제 본인만의 음악을 바탕으로 2025년 올해 있었던 네.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에서 장려상을 또 수상을 네. 했어요.
0: 이건 내 엄마의 엄마의 엄마의 엄마의 엄마의 음악이라고. 이건 내 아빠의 아빠의 아빠의 아빠의 아빠의 음악이라고.
1: 이후에 뭐 또 어떤 계획들, 어떤 지금 활동들 요즘에 하고 있으신가요?
2: 네. 그 한국 음악 프로젝트 끝나고요. 열심히 앨범 작업해서 9월에 EP도 발매를 했고요. 그리고 계속 그 사이사이에 끊임없이 여러 군데서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오는 12월에도 또 공연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1: 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 삼산 씨의 노래를 들어보면 가사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아까 지긋지긋해도 그랬고 I don't know도 그랬고 해외 팬들이 이제 그 가사를 잘 알아들으실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해외 팬들 반응 혹시 뭐 이렇게 들어본 적 있으세요?
2: 일단은 제가 좀 국악 베이스다 보니까 그런 사운드 자체를 되게 재밌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낸 앨범 중에 영어가 단 한 글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냥 한국어 배우실 때 제 가사로 배우셔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요즘에는 그래서 가사를 좀 해석을 많이 해서 사이트에 올려놓거나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사도 되게 재밌게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1: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삼산의 그 전통 우리 K사운드의 음악에 또 한글까지
2: 네.
1: 너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를 좀 배우시는 분들 이 가사에 좀 집중을 하면서 삼산 씨의 음악을 계속 감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노래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2: 네, 다음 준비한 곡은요. 어른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어른이 됐을 때 상상했던 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상 어른이 되니까 가질 수 없는 어떤 되게 멀고 먼 것처럼 느껴졌어요. 진짜 제가 생각했던 어른이랑. 그래서 진짜 어른은 뭘까? 그리고 지금 나는 어른일까 뭘까? 라는 거를 고민을 하면서 썼던 곡입니다. 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삼산의 어른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0: 적응자.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삼산이라는 사람인데요. 앞에 두 곡 들려드렸고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좀 악기들을 다양하게 많이 써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여기 앞에서 제가 맨날 쓰고 있는 이 친구는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다들 보셨을 법한 가야금이란 악기를 쓰고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전공했었던 요 해금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근데 요 친구는 슬픈 소리랑 익살스러운 소리가 좀 같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소리 좀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방금 연주했던 요 악기는 단소라는 악기예요. 이것도 교과서에서 되게 많이 보셨을 법한 악기인데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린이용 단소를 산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시면 바로 이렇게 불 수 있어요. 네, 이 친구 소리 좀만 들려드릴게요. 요 친구는 한 8,000원이면 사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소리 내고 싶으시면 단소 구매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9월에 냈던 앨범 중에 파파파파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들 그 말이 씨가 된다는 그 속담 아세요? 저는 그걸 엄청 믿고 사는 사람인데요. 그래가지고 아 말은 진짜 씨가 되니까 그 씨앗을 이렇게 뿌리려면 땅을 좀 미리미리 파놔야겠지? 라는 생각으로 파파파파라는 노래를 썼어요. 그래서 그걸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잠깐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많이 하셔가지고 그 말들이 다 씨앗이 돼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삼산이었습니다. 파파파파 들려드릴게요. 하나, 둘.

익숙한 이 멜로디가 이곳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체크인 케이 사운드, 오늘 사운드, 오늘의 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정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세기 한국 음악.
1: 세계 곳곳에 한국을 알리는 일. 세계인의 마음을 한국으로 모으는 일. 전 세계의 다양한 꿈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실현되는 일. 모두 세종학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기관 세종학당 재단. 세종학당 재단은 오늘도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2007년 시작된 세종학당 사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2012년 세계 곳곳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늘도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매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세종학단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전문 교원을 국외 세종학단에 파견하고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 세계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0: 통합 연수회와 지역별로 순회하는 현지 맞춤형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전 세계 모든 세종학당에서 고품질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메타버스와 모바일에서도 세종학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단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종 한국어 평가를 개발하고 시행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한국 문화 강좌, 세종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국적도 언어도 다른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세종학당 학습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문화연수와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를 열어 장학 및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연결. 세종학당 재단.
1: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 저 구두쇠가 온다. 어? 저 구두쇠가 온다.
3: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2: 꽃빛 농간음인육일른가.
1: 판소리가 네. 의창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4: 그렇죠. 그렇죠.
2: 엄마의 아두나.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3시간마다 모기 기피제 뿌리기 야간 활동 시 밝은색 긴 옷 착용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더욱 조심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말라리아 걱정 없어요.

어와 세상 본님 내야 제 이내 한 말 들어보소.

0: 나 수! 하? 해운 입고 맨발 벗고
1: 재해?
0: 술을 몰아

0: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아까운 청춘이 다 늙는다 허리를 허여가면서 지내보세.
1: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 고민정입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6월은 눈길이 닿는 곳곳마다 싱그러운 기운이 묻어나는데요. 이럴 때 생동감 넘치는 우리 음악과 함께한다면 초여름의 운치를 더욱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세 달의 국악계 소식과 함께 다채로운 무대 준비했는데요. 먼저 시원한 태평소 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검은 고와 마림바의 맑은 울림이 소나무 숲을 떠올리게 하는 무대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통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얼마 전 전통 춤의 원형을 그대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스승에게서 물려받은 예술 세계를 올곧게 전승하려는 예인의 열정이 묻어나는 무대였는데요. 지금부터 그 무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6월이 되면 한 해의 절반이 지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지곤 하죠. 하지만 급한 때일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그리고 한호흡 쉬어갈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유로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방학을 맞아 수희와 수혁이는 할아버지 댁에 놀러 왔어요.
1: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2: 누나, 여기!
1: 할아버지 글씨네?
3: 잠깐 간식 사러 슈퍼에 다녀올 테니 쉬고 있으렴, 할아버지가.
2: 그럼 우리 뭐하지?
1: 오랜만에 숨바꼭질 어때?
2: 좋아! 내가 술래할게! 10가지 세고 찾는다! 하나, 둘...
1: 어디에 숨을까? 할아버지 옛날 사진이네? 우리 할아버지 멋있네!
2: 열! 찾는다!
1: 빨리 숨어야 하는데 어디에 숨지? 이게 다 뭐지?
2: 누나, 안 숨고 뭐해? 저건 뭐야? 엄청 커다랗다!
1: 와, 신기하게 생겼다!
3: 이건 변종이랑 변종이라는 국악기란다!
1: 할아버지!
2: 할아버지!
3: 이 변종과 변종은 종묘 제례악에서 주로 연주되는 악기란다!
2: 뭐요?
3: 종묘 제례악이라고 옛날 임금님들을 모신 종묘라는 곳에서 제사를 올릴 때 연주하는 음악이지.
1: 네.
3: 자, 악기니까 일단 소리부터 들어볼까?
1: 네. 우와, 소리가 맑아요.
2: 돌처럼 생겼는데 엄청 맑은 소리가 나요.
3: 돌 맛난다. 돌의 두께가 각기 달라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지.

0: 이렇게 변경은 윗줄 8개, 아랫줄 8개로 각기 다른 음을 내니 연주를 할 수 있단다.
1: 수희와 수혁이는 변경 소리가 너무 신기했어요.
0: 변종도 비슷하단다.

0: 풍경이 맑게 퍼지는 소리라면 편종에서는 맴도는 소리가 나요.
1: 수인은 참 좋은 길을 가졌구나.
2: 할아버지, 평경이랑 편종으로 연주를 해주세요.
1: 그럼 실력 발휘를 좀 해볼까?

0: 우와, 오랜만에 어린 관객들의 박수를 받자 할아버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1: 어? 너희도 한번 연주해보겠니?
2: 네! 네.
0: 수희와 수혁이는 할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편견과 편종을 연주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할아버지 얼굴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0: 동료 작가 소개로 예술인 산재보험을 알게 되었어요. 저처럼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작가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평소와 같이 전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황했지만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1: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힘들었던 저를 도와줬던 건 예술인 산재보험이었어요. 출퇴근 시 당한 부상도 산재 인정이 되니까 정말 큰 안심이 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쉽게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2: 공연 소품을 옮기다가 무거운 상자가 발등으로 떨어졌어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생각보다 큰 상처였어요. 걷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도 할 수 없었고 절망적이었지만 단원들과 함께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3: 촬영 중에 조명을 옮겨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어 조명기가 뜨거울 거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다행히 커피 한 잔 덜 마시자는 생각으로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치료기간의 생활비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4: 작업실로 출근하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각도 못했던 사고였기에 더욱 힘들었어요. 최근 현장 취재가 많아 혹시나 하고 가입했던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5: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공연의 포인트 안무인 만큼 동작에 열중을 했거든요. 왼쪽 팔에 심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0: 수입과 재활까지 걱정이었는데요.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거는 미리 가입해뒀던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산재 청구 방법도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산재 신청을 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1: 가입과 신청은 간단하게, 보상은 확실하게.
2: 안전한 예술 활동에 든든한 사회보장.
3: 예술인 산재보험.
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합니다.
5: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 저 구두쇠가 온다! 어? 저 구두쇠가 온다!
7: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6: 민누가
5: 판소리가 네. 의책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8: 그렇죠, 그렇죠.
6: 엄마의 아두나의

0: 체이킨
1: 후야!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다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수많은 무릎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뜻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현충일을 맞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 열린 다시 만나는 소리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소리, 놀이판, 씨름판, 여기서 판은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를 말합니다. 오늘 만나볼 판에서는 뛰어난 소리 실력은 물론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랑받는 소리꾼 서희철의 강연과 지난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국악밴드 오름새의 특별한 무대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나 없이 얼씨구 잘한다. 추임새를 던지고 흥이 나면 함께 어울리기도 했던 판. 모두가 하나 되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현충일의 의미, 국악으로 기억하다. 소리꾼 서희철과 국악밴드 오름새가 선보이는 판. 예술을 통해 역사와 공동체를 다시 떠올리는 시간. 6월 6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넋을 기리는 날, 현충일이죠.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 국악을 통해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2: 이 다시 만나는 소리 공연은요, 저희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의 예술교육 사업인 서울시민예술학교 이 봄 시즌 프로그램에 일환된 하나의 공연이고요. 어제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현충일을 기념하여 저희 센터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전통예술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 공연에 앞서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강연이 함께 있는데요.
3: 멋있는 이 오름새 이렇게
1: 각종 소리 대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소리꾼 서희철이 유쾌한 입담을 펼쳤습니다.
3: 왜 왕이라고 비유를 했냐면, 그러면 이 판이라는 것의 원래 정의는요, 불특정 다수가 모인 열린 공간입니다. 판은 마당이었죠. 마당은 우리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과거의 마당은 현재의 공연장이나 이런 센터로 이어지고 내려오는데요. 판소리의 추임새처럼 우리 모두가 단순히 공연자만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제가 이 공연을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준비를 했었었는데요. 이 양천센터만이 가진 새로운 장점이랄까? 좀 특장점이 이 수조가 굉장히 전통의 판의 모습과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자와 관객자가 한 공간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판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양천센터만의 새로운 판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해서 이번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 격식은 내려놓고 함께 즐기는 판. 2025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국악밴드 오름새가 흥겨운 판을 활짝 열었습니다.

연희의 본질은 공동체와 신명이죠. 오름세의 대표곡 때루는 떼지어 함께 어울려 논다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저희는 전통 연희를 기반으로 락 사운드를 결합한 독보적인 연희 밴드 오름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때루라는 곡은요, 작년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곡이고요. 전통 연희 꼭두각시 노름에서 기반으로 이제 영감을 받아 전통 연희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2: 오름새의 흥겨운 무대 만나볼까요? 상무끈이 긴 12발 상무 퍼포먼스와 광대의 덕목을 노래한 광대가 연희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오늘날의 광대의 의미를 묻는 곡입니다.

이날 순국 선열들이 불렀던 민족의 노래도 울려 퍼졌습니다. 항일투쟁을 벌이다 망명길에 오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조국을 위해 지은 거국가에서는 국권은 독립의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안창호 선생님의 이 거국가를 부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너랑 같이 있고 싶지만 너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하지만 내가 너를 떠난 동안은 너를 위해서만 일하겠다. 이런 정말 의지가 담겨 있고요. 이 독립군이나 광복군들이 우리 민요, 정말 익숙한 내 삶에서 불렀던 이 민요를 개사해가지고 뭔가 그 취지를 조금 더 격양시키고 그 뜻을 세우고자 하였다는 그 마음에 굉장히 또 국악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0: 독립군들이 일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불렀던 독립군 아리랑. 씩씩한 새마치 장단으로 독립군의 사기를 드높인 힘찬 가락이 휘몰아칩니다. 이어 조국을 되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 만주를 향했던 광복군 아리랑의 결연함 무대를 채웁니다.
1: 보통 이런 곳에 오면 강연 없이 그냥 즐기다만 가는데 그런 이론을 앞에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재미있고 우리가 있는 공간이 지금 어떤 마당이고 어떤 판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관객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걸 조금 더 알고 하니까 더 신명나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국악이랑 현대음악이랑 드럼이랑 이렇게 같이 뭐 믹스가 조금 됐다고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새롭게 와닿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더 국악이랑 같이 콜라보된 그런 음악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0: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는 국악을 비롯해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의 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판이 펼쳐질까요?
3: 우선 지금 이 공연이 진행되는 서울시민예술학교라는 예술교육 사업이

0: 시즌에 이어서 9월에서 11월까지 가을 시즌에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실내외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진행이 될 예정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충일의 가치를 되짚고 우리 소리로 하나가 된 오늘. 음악이 만드는 경계 없는 판 위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다양한 무대가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0: 네, 소리꾼 서희철이 흥미롭게 풀어낸 판에 대한 해설을 시작으로 관객과 무대가 어우러지는 진짜 판이 열렸네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작사한 것으로 알려진 거국가와 밀양 아리랑 선율을 담은 광복군 아리랑을 선보여 관객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는데요. 독립투사들이 한뜻으로 불렀던 아리랑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보는 공연을 넘어 함께 즐기는 공연, 왁자지껄 신명나는 판이 일상 곳곳에서 자주 열리길 바라봅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악의 날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신명나는 축제장을 마련했는데요. 올해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더욱 큰 판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지난 6월 5일부터 7일까지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기념해 광화문 놀이마당에서 열린 아리랑 대축제입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희판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모인 800여 명의 풍물패가 어우러진 대규모 전통 연희 길놀이, 그리고 줄타기, 곧싸움, 기점놀이까지 시민들과 함께 흥겨운 국악의 날이 탄생했는데요. 여기에 아주 특별한 아리랑 공연도 펼쳐졌다고 합니다. 우리 소리의 뿌리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하나로 어우러진 제2회 국악의 날 만나러 광화문으로 가볼까요?
1: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 광화문 광장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 우리 가락의 먹과 흥에 취하는 모두의 축제 속으로. 지난 6월 5일 이곳 광화문 광장 놀이마당에선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아리랑 대축제가 펼쳐졌는데요. 우리 전통 음악을 기리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국악의 날. 올해 두 번째를 맞아 3일간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2: 올해로 2회차를 맞은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기념하여 아리랑 대축제 행사를 기획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아리랑의 다양한 가치와 역사를 담은 공연들을 준비하였고, 특히 오늘 점심 무렵에는 대한문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대규모의 전통 연희 길놀이가 펼쳐집니다. 줄타기와 기점놀이, 그리고 고싸움과 같이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3: 날도 헝거서 둥지 섰다 꽃본 듯이 날도 헝거서 힘찬 박수!
1: 아리랑 대축제의 서막을 연 것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희판인데요. 조선팔도 실력 있는 광대들의 신명나는 한판 노름에 지켜보는 시민들도 절로 어깨가 들썩입니다.
4: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그 연희부에서 준비한 곡은 팔도 연희판이라는 곡입니다. 팔도 연희판은 전 국민이 할 수 있는 권한놀이, 족방울, 설장구, 무울북 등으로 기반을 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전 국민이 국악을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번엔 세종대로가 들썩입니다. 대한문에서 광화문까지 대규모 합동 길놀이가 펼쳐진 건데요. 국방부 군악대대 전통악대의 행진을 필두로 각 지역 농악보존회와 학생 풍물패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800여 명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길놀이야말로 우리 공동체 정신의 정수인데요. 행인들도 자연스레 발걸음을 멈추고 함께 어우러집니다. 이번엔 고싸움입니다. 고싸움은 지프로 만든 거대한 고를 맞부딪혀 승자를 가리는 민속놀이인데요. 광주칠서 고싸움 보존회 회원들의 시연으로 도심 한복판에서 박진감 넘치는 고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이어지는 뽐내기 마당. 북청 사자노름과 진주 삼천포 농악보존회가 어우러지는데요. 각 대학의 풍물패들도 함께해 저마다의 끼와 실력을 뽐냈습니다. 국악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대구에서 온 학생들. 바로 대평중학교 날무의 북충 동아리인데요. 지역에 전승되는 민속놀이를 당차게 선보이는 국악 꿈나무들이

0: 대구 학교를 대표해서 왔으니까 처음 오는 거다 보니까 너무 떨렸고, 근데 관객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너무 좋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 다른 지역 학생들이 국악에 대해서 더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3대 아리랑인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올해는 호머 헐버트 박사가 아리랑을 서양식 악보로 체보한 지 130주년. 나홍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개봉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0: 이번 국악의 날에는 3대 아리랑 공연뿐 아니라 명인 명창의 무대, 국악밴드까지 다양한 아리랑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 아리랑은 한민족의 DNA와도 같습니다. 국악이 무대에서만 하는 그런 공연이 아니라 오늘 강화문 광장에서 한 국악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우리 관객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국악에 대한 큰 어떤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0: 또 나만의 아리랑을 만들 수 있는 팝업 전시도 운영되었는데요. K컬처 열풍 속에 외국인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2: Good. When we came here, we thought, oh my God, this is so great that we can see something like that in here. It's really great. I think it's wonderful. Really, I love it.
0: 광화문 놀이마당에는 국악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었는데요. 상모 돌리기 챌린지, 국악기 체험 등 다채로운 우리 문화 체험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습니다.
3: 우리나라 악기들을 아이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4: 우리의 국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중에게도 역시 널리 확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5: 저희 국악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즐겨오고 또 쉽게 느낄 수 있는,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음악임을 느끼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6월 5일 국악의 날을 기념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매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모두

0: 모두가 함께 즐긴 신명나는 잔치 한마당. 광화문을 가득 메운 흥과 신명처럼 국악의 날과 함께하는 우리 소리가 더욱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1: 네, 광화문 놀이마당에서 펼쳐진 신명나는 국악축제 함께 즐기셨나요? 저는 우리의 정서를 대변해온 노래 아리랑의 광화문에 울려 퍼진 게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올해는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탄생한 지 100주년 되는 해이자 미국 선교사 호머 헐버트 박사가 아리랑을 서양식 악보로 처음 체보한 지 13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념해 정선, 밀양, 진도 등 대한민국 3대 아리랑 보존회가 아리랑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특별 무대를 선보인 건데요. 이제 아리랑은 우리만의 노래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된 만큼 더욱더 오래 보존하고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올해 국악의 날 슬로건처럼 앞으로도 국악이 일상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친근한 문화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전통 국악을 바탕으로 창극, 뮤지컬,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소리꾼. 국악계 아이돌로 불리는 소리꾼 김준수인데요. 국악방송에서 김준수의 아지트 진행을 맡아 처음으로 단독 MC 도전에도 나섰습니다.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소리꾼 김준수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준수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아, 환영해요. 우리 문화인 공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 감사합니다.
1: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문화인 공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니, 외부에서는 많이 뭐 행사 때도 만나고 네. 공연 때도 만나고 했었는데 이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네.
2: 저는 이제 영상으로 많이 봤었고 진짜 이렇게 오니까 네. 아, 내가 오늘 진짜 여기서 와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좀 실감이 납니다.
1: 근데 자주 봤었던 것처럼 너무 익숙하고 친근합니다.
2: 저는 이제 우선 네. 공연장에서도 많이 뵙었고
1: 그러니까
2: 사실 자주 뵀었던 것 같고
1: 그러니까, 그렇죠. 네,
2: 이 공간이 조금 낯설 뿐이지 네. 너무 익숙합니다.
1: 아, 저도 그래요. 아니, 요즘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뭐 진짜 소리면 소리, 연기면 연기, 이제는 진행까지 못하는 게 없는 그야말로 만능 엔터테이너인데 요즘 근황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2: 사실 오늘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 뮤지컬
1: 네.
2: 또 이제 뭐 어떤 또 뭐 개인적인 어떤 방송 활동 등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악 방송에서도 제가 첫 진행자를 맡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저한테는 가장 이게 개인적인 큰 이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가 온 것도
1: 네.
2: 팁을 좀 얻고 싶어가지고.
1: 아, 제가 감히.
2: 워낙 진행도 너무 잘하시고
1: 네.
2: 이런 그.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1: 아.
2: 그런 것들 좀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네.
1: 아니, 근데 준수 씨 워낙 잘하는 거 다 알고 있고.
2: 그렇지 않아요?
1: 사실 뭐 다른 거 다 잘하지만 또 막상 진행을 해보니 어떤지 그것도 뒤에서 한번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먼저 뮤지컬 얘기를 해주셨어요. 서편제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지난번에는 또 뮤지컬 서편제 이제 다른 캐스팅으로 함께하고 있는 서범석 배우 그리고 이봄소리 배우가 출연을 했었거든요.
2: 안 그래도 봤습니다.
1: 아, 보셨어요?
2: 그 영상을 보고 왜 난 저게 빠져 있을까?
1: 따로 모시려고.
2: 아주 조금의 서운함이 있었어요.
1: 아, 그랬어요. 따로 모시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2: 근데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오늘 저 혼자 열심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 네. 아니, 근데 이게 처음 동호역을 맡은 게 아니시죠?
2: 맞아요.
1: 네. 네. 언제 했었죠?
2: 2022년도에
1: 네.
2: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제가 서편제 마지막 시즌에 동호역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했었어요.
1: 네.
2: 근데 그때는 서편제가 이제 마지막 시즌이어가지고 언제 할지 모르고 이제 진짜 서편제 굿바이 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1: 네.
2: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사실 영영 안녕일 것 같았던 그런 작품이었었는데 네. 다시 만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1: 약간 헤어졌다가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그런 느낌일까요?
2: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아, 다시는 못 볼 것 같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안에서의 마음 안에서의 되게 아쉬움과
1: 네.
2: 좀 이제 조금 만났는데 이별이라니 어떤 서운함도 있었는데
1: 네네.
2: 4년 만에 다시 만나게 돼서
1: 네.
2: 오히려 더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럼 4년 전 동호를 했을 때와 지금 동호를 했을 때 느낌이 훨씬 더
3: 즐겁게.

0: 가볍고 네.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런 건가요?
1: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편제 이야기는 소리꾼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도 그렇죠. 하고 또 소리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네. 창극과 뮤지컬의 경계가 조금 이제 장르가 달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낯설고 어색하고 제가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건데 네. 이제 4년 뒤에 다시 서편제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네. 그때보다는 마음가짐이 조금 더 편해졌고 그때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작품에 임하게 된 것 같아요.
0: 그래요. 아니 제가 앞서 이제 준수 씨를 소개할 때 국악계 아이돌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국악계라는 수식어가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인기가 정말 최고입니다. 근데 인기만 최고냐? 또 그것도 아니죠. 2013년에 국립창극단을 최연소로 네. 입단을 했고요. 올해 1월에 국립창극단을 떠나면서 또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13년에 몸 담았다가 2026년에 그만뒀으니까 10년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네. 왜 나오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네. 또 나와 보니까 어떤지도 궁금해요.
1: 2013년도에 이제 입단을 정식 입단을 하고 나서 네. 창극에 대한 어떤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그 무대에서 선생님들과 또 많은 소리꾼들과 같이 함께 호흡을 나눌 수 있고 네. 같이 만들어가는 그 호흡을 맞춰가면서 만드는 그 작품이 소리꾼들에게는 너무나 혼자 소리판에서 소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떤 강한 에너지를 느낄 수도 있고 네. 또 우리의 소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창극단의 무대가 저에게는 꿈의 무대였거든요. 그렇게 입단하고 나서 13년이라는 세월을 창극단에서 여러 작품들을 거치면서 네. 뭔가 또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아 이제는 뭔가 또 나만의 작품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같이 함께 한켠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이제 이렇게 작품들을 많이 해오면서 거기에 쌓였던 나의 경험과 네. 조금 내 나름대로 어떤 경험치들로 네. 내 걸 한번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어렵게 고민하다가 네. 결정하게 됐습니다.
0: 막상 나와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든든한 울타리잖아요.
1: 외로워요.
0: 외롭죠.
1: 외롭습니다. 네. 어쨌든 저에게는 가장 큰 울타리이기도 했고 네. 저에게는 항상 정기적으로 쓸 수 있는 퀄리티가 가장 높은 무대였었어요.
0: 그렇죠.
1: 그리고 또 그런 무대들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 또 그 속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배우기도 했고 성장했던 네. 무대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돌아서면 너무나 생각나는 무대이기도 하고 네. 다시금 언제 저 무대에 내가 다시 더 서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럴 날이 있을까에 대한 이제 막연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0: 그치만 한편으로 막 아쉬움이나 후회 이런 것도 있나요?
1: 그래서 오랫동안 그냥 저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많은 고민들을 했던 시간들은 꽤 길었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 것 자체가 많은 시간들이 사실 좀 필요했었죠.
0: 그렇군요.
1: 그러고 나서 고민 끝에 이제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는 네. 오히려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면
0: 그렇죠.
1: 네, 오히려 그게 더 저에게는 더 좋지 않은 네. 마음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더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좀 더 네.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0: 자 이제 국립창극단을 떠나 네. 홀로 서기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해야 될 것은 네. 우리 국악방송의 어떤 간판 프로그램이 되어버린 예. 김준수의 아지트 네. 예, 첫 단독 MC가 되셨습니다. 맞아요. 지난 6월 12일에 이제 첫 방송이 시작이 됐고요. 네. MC는 첫 도전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떠세요?
1: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하면서의 또 마음가짐이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0: 뭐예요?
1: 어쨌든 저도 이렇게 오늘 제가 나왔던 것처럼 어떤 네. 게스트, 어떤 손님으로서 항상 네.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이 되게 저한테는 익숙했던 일이었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모시고 제가 그분을 잘 리드하면서 네. 그분의 이야기를 꺼내 네. 놓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진행자로서 역할이 정말 어렵기도 하고 네. 또 저의 아지트에 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왔다가 제 얘기하고 가는 정도였다면 네. 이제 오시는 분들 한 걸음 한 걸음이 네. 저에겐 너무나 감사하고
0: 그렇죠.
1: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또 모셔서 또 잘 보내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과 그런 걱정도 앞서고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이 절대 쉽지 않은 역할이구나. 그래서 저는 새삼 너무나
0: 그러세요.
1: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하고
0: 계시는구나. 아니 계시는구나. 근데 반대로 이제 저는 약간 늘 질문만 던지면 되는 사람이니까 질문하는 게 익숙하고 편한데 이렇게 답변을 장황하게 그리고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해주시는 분들 만나면 너무 신기하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어떤 프로그램에 내 이름을 걸었고 그 다음에 정말 초대 손님을 귀하게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네. 이 전반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니까.

0: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편하면서도 조심스럽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1: 어떻게 인터뷰 형식만 진행이 되는 건지 김준수의 아지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0: 아, 우선 김준수의 아지트의 이름 자체가 네. 아지트라는 자체가 뭔가 나만의 비밀 공간에서 그렇죠.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서 어떤 그런 속 얘기를 좀 꺼내 놓으면서 너무 불편하지 않게 그렇죠. 자기 이야기를 편하게 꺼내 놓을 수 있는 그런 편한 공간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네. 아지트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친한 지인분들도 모시기도 하지만 음악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음악도 들려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꺼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이 공간에 오셔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다. 정말 편한 마음으로 와서 떠들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제목부터 좀 네. 그렇게 짓고
1: 편안하게
0: 싶었어요.
1: 지었고. 네. 아지트. 그러면 토크 콘서트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0: 맞아요.
1: 음악을 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0: 음악 뮤직 토크쇼입니다.
1: 아, 예. 시그니처 오프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뭘까요? 매주 김준수 씨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면서요.
0: 맞아요. 그것도 부담이에요.
1: 아, 매주 그럼 음악이 달라지는 거예요?
0: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꼭 어떤 무대를 꼭 보여줘야 돼 예, 정해진 건 없어요. 그때그때 네. 그때 무대마다 다른 컨셉으로 다른 노래들을 좀 다양하게 들려주는 편인데요.
1: 혼자서?
0: 혼자.
1: 네.
0: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이번 회차에서는 어떤 노래를 들려줄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1: 네.
0: 정말 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1: 그렇다면 또 저희가 첫 방송이 늘 중요하고 기억에 남잖아요. 네. 첫 방송 때의 오프닝 송은 어떤 거였나요?
0: 이제 가장 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판소리를 전통 소리를 딱 했습니다.
1: 어떤
0: 수군가의 토끼 잡아드리는 대목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군가 이제 이수자기도 하고
1: 네.
0: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소리의 첫 시작을 이 방송에서 오프닝으로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해서 눈대목을 불렀습니다.
1: 그 첫 방송을 놓쳐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좀 살짝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0: 그럴까요? 그때요 별주부는 영덕전 너른뜰에 공손히 복지허여 여짜오되 수로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밖에 대령허였나이다 클랑은 빨리 잡아들이도록 허여라 허고 영을 내려놓니 좌우나조를 금금오조리 술령소 일시에 내다로 도끼를 해원살지치 낭말리 장성사듯 사냥싸움에 맞춰사듯 접첩에 둘러싸고 도끼들 입다 잡는고동 영문출사도 적잡듯 도끼 두 개를 꽉 잡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정말 오프닝으로 잠깐 맛보기에는 너무 훌륭한 실력이라
0: 더
1: 아쉽기도 한데
0: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했지만
1: 네.
0: 정말 재밌게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니 어떤 분을 모셔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도 기대가 되지만 이 시그니처의 오프닝을 듣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아니 그리고 오늘도 우리 정확히 PD가 오셨습니다. 우리 정확히 PD도 또 문화인 공감 저랑 함께 했었던 분이시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0: 네.
1: 아주 진행을 너무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0: 그래서 가다가 앞서서 잘 부탁드린다고.
1: 그러니까요. 예.
0: 부탁까지 하신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1: 아니, 워낙 프로그램도 잘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0: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1: 그러게요. 예. 아주 회사에서도 신경 쓰는 분이라고. 아니 그래서 저희가 첫 녹화 때도 또 봤어요. 아주 찐친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고영열 씨랑 송소희 씨랑
0: 네.
1: 어떻게 이 분들을 첫 회로 모신 것에는 준수 씨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걸까요?
0: 우선 너무 다방면으로 창작 활동부터 해서
1: 네.
0: 또 경기 소리꾼, 또 남도 소리꾼으로서 대표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기도 하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또 같이 함께 공연을 했던 적도 많았었고
1: 네.
0: 그 첫 시작을 대중분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좀 더 가까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친구분들인 것 같아서
1: 네.
0: 첫 번째로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1: 아니 좋아하는 친구들 다 부르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PD님과 작가님과 많은 상의를 하기도 하지만
1: 네.
0: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접 전화를 드려서 섭외를 하기도 합니다.
1: 정말요?
0: 네.
1: 그럼 이렇게 누구 만날 때마다 나와줘? 꼭 나와야 돼? 약간
0: 제가
1: 이런.
0: 요즘 부탁을 하고 있어요.
1: 어떤
0: 나와주세요.
1: 마음인지 알아요.
0: 아니, 나와줘가 아니라 나와주세요.
1: 아, 나와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친구들과 수다를 떨듯 편안하고 맞아요. 다양한 음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0: 데이트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만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우리 준수 씨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뭐 풍류대장, 네. JTBC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었고 현역가왕2 MBN 프로그램도 출연을 하셨었어요. 그야말로 뭐 판소리뿐만 아니라 그 김준수 씨가 갖고 있는 노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그다음에 외모도 뽐낼 수 있는 그런 무대들 보여주셨는데 이런 경연 프로는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신 거예요?
1: 우선 결국에는 저에 대한 어떤 도전이기도 하지만 네. 결국에는 관객을 만나는 일 같아요.
0: 아, 그렇죠.
1: 네,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해오면서 내가 느꼈던 여러 가지의 감정들
0: 네.
1: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이 공유하고 싶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소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백마디 말보다는 저는 무대 위에서 또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0: 네.
1: 저에게는 무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렵지만서도 고민 끝에 도전했던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아니 근데 뭐 소리야 워낙 잘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대중가요 그리고 트로트를 잘 부른다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또 심지어 왜 괜히 국악계의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댄스까지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0: 원래 춤을 잘 추시는 거예요? 아니면 피나는 연습을 하신 거예요?
1: 정말 별걸 다 하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해요.
0: 아 그래요?
1: 우리 춤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 춤에 대한 관심도 사실 많고
0: 네.
1: 그리고 제가 상극단 안에서도 이제 안무도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 또한 제가 너무 좋아하고
0: 네.
1: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걸 억지로 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
0: 그렇죠.
1: 그리고 또 이 무대 아니고서야 내가 어디서 또 이렇게 해보겠어 라는 마음으로
0: 맞아요.
1: 또 배워보니까
0: 네.
1: 너무 재밌는 거예요.
0: 아니 근데 그래서 굉장히 국악계, 국악인들 아니면 국악을 사랑하는 팬들 이렇게 좀 한정적이었다면 이런 경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팬층이 확 다양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 네.
0: 제 말이 맞죠.
1: 네.
0: 그래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 7월 4일에 첫 팬 콘서트를
1: 네, 맞습니다.
0: 열게 되는군요. 와, 아니 준수 씨를 처음부터 꾸준히 봐왔던 팬분들이라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을 거고
1: 네.
0: 또 최근에 알게 되고 좋아했다면 너무 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5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고.
1: 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 더 왜 아직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0: 왜요? 왜요?
1: 왜냐면은 사실 공연이라는 건 아직 기간이 남아 있고
0: 네.
1: 또 그간에 어떤 취소표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0: 아.
1: 여러분들 매진 이제 첫 오픈했을 때는 정말로 매진이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진이 공연을 할 때까지는 매진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항상 예매창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취소표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또 계시겠죠. 뭐 걱정하세요.
1: 보통 매진 이러면 아 표가 이제 없구나 하고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볼 수도 있거든요.
0: 네네네.
1: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예매창을 한번 들여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러면 몰랐다가 나 이제 가고 싶은데 생각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주세요. 언제 어디서 펼쳐지는지.
1: 네. 7월 4일 토요일 날 1시 6시에 이대 삼성홀에서 공연이 올라갑니다. 팬콘서트를 열거든요.
0: 어머! 심지어 2회네요.
1: 맞아요.
0: 1시 6시 네.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첫 팬콘서트이기 때문에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나만의 모습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무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살짝 스포를 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1: 이제 팬콘서트 어쨌든 그 안에 여러 가지 세네들이 담겨 있겠지만
0: 네.
1: 그리고 중간중간에 팬분들과 뭔가를 할 수 있는
0: 네.
1: 뭔가 재미난 어떤 코너들이 사실 숨어 있어요.
0: 팬과 함께하는
1: 네.
0: 네.
1: 그런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에 어떤 저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정말
1: 그리고 또 하나
0: 또 있어요?
1: 제가 앨범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 팬콘에서 이제 신곡 앨범을 약간 스포로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0: 이야, 앨범에 아직 미발표 곡들이지만 팬분들께 네.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1: 네, 맞아요. 그 자리에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0: 예, 팬분들께서 진짜 너무 감동하지 않을까.
1: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예, 왜 아니겠어요. 예. 아니, 오랜만에 이렇게 준수 씨 만나서 항상 공연장 뒤에서 이렇게 인사만 하고 잠깐 얘기 나누고 이랬었는데 좀 재밌게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니까
1: 네.
0: 제가 아지트에 온 기분이 들게.
1: 한번 놀러 와주시면 안 돼요?
0: 아, 저 너무 좋죠. 근데

0: 아니어도
1: 근데 오시면 노래하셔야 돼요.
0: 노래, 아, 그러면 못 갈 것 같아요.
1: 아니, 이참에 한 번.
0: 너무,
1: 이참에 한 번.
0: 예, 형편없는 노래 시간.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모시고 싶은데.
0: 아, 알겠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할게요. 아, 왜냐면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 분들이 나오시는 무대에 또 제가 가서 망쳐놓을 순 없기 때문에.
1: 아니, 그리고 정말로 그것도 그거지만. 네. 같이 함께 이런 좀, 이런, 뭐랄까. 노하우라든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0: 그러면
1: 약간 이러면서
0: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100회 특집 이런 네. 특집 때 저를 한번 불러주시면
1: 100회요?
0: 저한테
1: 아직 뭐 할 수 있을까? 100회
0: 저 한국무용 전공했으니까 네. 제가 가서 태평무라도 한번 추는 걸로
1: 진짜요?
0: 그러니까요 예.
1: 이거 빨리 이거 박제해야 돼요 이거 빨리 박제해야 돼요
0: 예.
1: 이거 지금 제가 녹음해야 됩니까?
0: 진짜 저는 다시 제가 그런 무대를 설 수 있으면 너무 좋죠
1: 근데 네. 진짜로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전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0: 정확히 피디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1: 끝나고 명함을 좀 주시고 가시죠.
0: 알겠습니다. 네. 또 김준수의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김준수의 아지트 정말 우리의 음악을 편하게 또 편한 공간에서 듣는 것처럼 네.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악 토크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안에서의 음악도 음악이지만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나오셔서 그들의 속얘기 그리고 하지 못했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하고 재밌는 시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아마 우리 국악이 정말로 많은 대중들에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네. 아지트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매주 다양한 국악인들의 음악 이야기와 함께 김준수의 스페셜한 무대까지 만날 수 있는 국악방송 김준수의 아지트 금요일 밤 10시에 국악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매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국악방송 김준수의 아지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리꾼 김준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국립창극단 신작 효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궁중의 춤과 음악으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던 효명세자의 삶을 창극단만의 소리와 춤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충주시립 우르국악단 진정성 2, 성음, 깊이와 마주하다입니다. 정기 연주회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로 오랜 수련을 통해 완성된 명인들의 소리와 국악 관현악의 조화를 선보입니다.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한국 음악을 이끌 신진 국악인과 국악 창작곡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로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서 경연을 펼칩니다.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훈민정음이 무대에 오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국악과 오케스트라, 합창, 연기가 어우러진 대규모 창작 합창 서사시로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꼬마장생 가출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가출한 꼬마장생의 유쾌한 모험기를 북, 장구, 꽹가리 등 전통악기의 리듬과 제담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7월)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판소리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무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판소리 다섯 바탕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인데요. 1991년 시작해 올해로 35번째를 맞은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

전통 판소리 보존과 계승은 물론이고요. 귀명창들을 위해 해마다 최고의 명창들이 하루에 한 바탕씩 들려주는데요. 7월 1일에는 국립민속국악원장을 지냈던 왕기성 명창이 미산제 수군가를, 7월 2일에는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창극단 수석으로 활동하는 장문희 명창이 동초제 춘향가를 선보입니다. 7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수군가 보유자인 김세미 명창이 동초제 흥보가를, 7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송재영 명창이 동초제 심청가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5일 마지막 날에는 김금미 명창의 박봉술제 적벽가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우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전기 장비들이 있지 않은 시절에 악기들이 내는 음들은 결국에는 사실 뭐 나무나 뭐 쇠나 가죽이나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자연물들 안에서 만들어내는 공명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뭔가 매력을 빨리 느끼고 좀 더 편안하게 편안하게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0: 이번에 나온 CD와 다른 일입니다.
1: 아, 네.
0: 그렇게 많이 하나요?
1: 네, 뭐 가끔 이제 새 앨범 나오신 분들 이렇게 가끔 하시는데.
0: 표시 드릴게요.
1: 오, 어, 정말로요?
0: 네네.
1: 아, 근데 저 주셔도 되는 거예요?
0: 네, 괜찮아요.
2: 뭐 도와드릴까요?
3: 까르마 누리.
4: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그 힙합 음악의 어떤 뿌리가 되는 게 진짜 옛날 어떤 펑크 소울 음악들이 많거든요. 민속 음악 특유의 질감이나 어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타악기들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자연스럽게 뭔가 고래아를 만나면서 그것들이 좀 합쳐진 것 같아요.

0: 어떤 전통적인 면도 들어있고 또 포크적인 면도 들어있고 뭐 락적인 면도 뭐 그냥 팝적인 면 약간 최근 4집에는 조금 이렇게 사이키델릭한 질감도 좀 들어있고 또 R&B적인 면까지 들어있고 굉장히 다채로운 뭔가 이렇게 이질적인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게 저희 색깔 같아요.
1: 이제 고래아만이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이랑의 작업도 이제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소속 아티스트라기보다는 경서 씨가 하는 공연을 제가 조금 같이 도와드리는 역할로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고 실험적인 방향으로 뭐 연주도 하고 있고 편곡도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가볍게 심각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금악은 기본적으로 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공통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꾸며지지 않은 어떤 원초적인 모습으로서의 음악적인 매력들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는 변화에 대해서 거는 기대들이 되게 커요.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질 작업물들에 대해서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저 구두쇠가 온다. 어? 저 구두쇠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누난누민유일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철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야 누나야.

0: 치킨 후야!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제, 백제, 홍제, 흑제, 중앙의 황제, 오방의 청룡 주장 모여들어 전주에서 세계로 한바탕 개벽 후는디!

정용조작 제자랑을 뽐낼 때 모두를 아우르는 황제가 있다니 전주 비빔밥 노쇠 그릇에 고슬고슬 담기나 양밥 금세에 이리 썩고 저리 썩고 맵고 짜고 시고 달고 맵고 짜고 시고 달고 맵고 짜고 허무 대고 뺄것 없이 입맛에 떡밖에 이리 썩고 저리 썩고 하나를 뒤로 내내 골고루 변명이여 안 받아 합니다 전주 비빔밥

도스 그릇에 고슬고슬 담기나 양바 틈새에 이리서 꼬저리서 읊고 맵고 짜고 씹고 달고 맵고 짜고 씹고 달고 맵고 짜고 허무 태무 배도 없이 입맛에 딱 맞게 이리 섞고 저리 섞고

조선왕조 500년의 싹을 틔운 민족 정신의 발상지이자 중심지 그곳이 어딘고 하니 바로 호남 제1성 전주로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고 노래하는 가계 장명서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국악관현악을 새롭게 편곡해본 순서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추억을 테마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들은 여창 가곡이라고 하는 한국의 3대 성악 중 하나인 성악 장르를 모티브로 한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대학 생활을 마치고 아주 방황의 끝을 달리고 있을 때 만든 자작곡입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네일로라고 하는 곡입니다. 네일로는 청춘 열차를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바로 내일로 가는 단어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내일에 새로운 꽃이 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창 가곡 북두칠성을 모티브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내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화양천 맑은 물 따라 아홉구비 계곡의 물소리 아름다운 곳, 화양구곡입니다. 화양구곡은 우암 송시열이 아끼며 머물렀던 은거지였습니다.
1: 비례 부동,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마.

의리와 예, 명분 때문에 목숨 건 싸움을 마다한 선비들의 기계는 어디서 오는가? 그 상징적 인물이 우암 송시열입니다.

송시열은 1651년 처음 화양동을 찾은 이래 38년 동안 23번이나 화양동을 들고 나며 세속 정치와 암서제의 은거를 반복했습니다.

0: 잠서제.
1: 송시열은 이곳을 학문을 닦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본거지로 삼았습니다. 송시열은 주자의 무의구곡을 본떠 이름을 화양구곡이라 하고 아홉 개 절경에 각기 자신의 성리학적 신념을 반영한 이름을 새겨 학문의 깊이를 상징케 하고 있습니다. 한때 제자였던 효종 임금이 죽자 새벽마다 이 바위에 올라 통곡했다 하여 웃궁암이라 불립니다.

우뚝 치솟은 바위가 첩첩이 쌓여 있고 이 바위 아래 비례 부동이란 명나라 황제 어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길이가 열 길이나 되는 누운 바위 생김새가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듯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백학이 이곳에 집을 짓고 새끼를 쳤다 하여 이름을 학소대라 하였다 합니다.

시냇가 바위벽 열리어 그 사이 집 한간 지었네. 고요히 앉아 성인의 가르침 받들어 더위 붙잡아 거기 올라 보려네.

송시열이 은거지로 삼자 화양동은 조선 학문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수많은 선비들이 찾아들었습니다. 1688년 그가 화양동을 떠나고 유배 도중 생을 마감합니다.

0: 화양서원은 제자 권상하가 스승인 송시열을 모시고자 지은 사당이자 기호사림의 구심점으로서 사론을 형성하며 조선 후기 사회에 군림하였던 서원이었습니다.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우암 송시열. 당쟁의 최선두에서 서인 세력을 이끌며 평생 귀양사리와 사직을 거듭했습니다.
1: 이게 화양서원인데 우리 우암 송시열 선생의 정신이 깃든 곳입니다. 아름답죠?
0: 우암은 화양 구곡을 경영하면서도 마음속에 품고 있던 수고는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굽이굽이 화양 구곡을 내려온 물이 잠시 숨을 고르고 가다듬는 곳. 운영담에 사람의 발길이 자주 머뭅니다. 자연의 그림자가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0: 전체 경력으로 따지면 25년 정도.
1: 저희 아버님 때로부터 약 35년 이상.
2: 저는 장사한 지 31년 됐고요. 그냥 놀이터 같아요, 그냥. 저는 오면 행복하고 좋고.
0: 저에게는 휴식처예요, 가락머리.
1: 저희 집안에 삶이 여기 녹아 있는 곳이죠.
2: 가족보다도 더 이렇게 손님이나 이렇게 상인들을 더 많이 만나니까 재방문해 줄 때가 제일 좋죠.
1: 구매하시고 다시 오셔서 아 맛있었다, 너무나도 행복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또 대접하고 싶어서 사러 왔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게 뿌듯합니다.
0: 제가 준비했던 이런 상품들이 고객님께서 맛있게 드셔가지고 인사 말씀 다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실 때 그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3: 앞으로 희망이 있는 곳이다. 앞으로도 가락시장을 찾고 가락모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와 질 좋은 양질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오른다. 오름세. 오케이.
1: 빙돌아 빙돌 돌아간다 내 맘이 빙돌아 너 때문에 돌아가 소리가 휙 나라 빙돌 돌아간다 내 맘이 빙돌다

염년자씨 화염풍 돌아들고 있시 아량 등등구에 다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봉황 눌러 대궐 짓고 박을 눌러 터를 잡고 서울특별시 송파 타락 시작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걱정 근심 떨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게

정해드려 각내 각내 각 가정에 만사가 되게.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독보적인 연희 밴드 오름세입니다. 반갑습니다.

BGM이 이렇게 또 맛있게 또 들리고 있죠? 저희 음악적 색깔을 담당해주는 멤버들을 한 분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의 곽도규! 좋습니다. 두 번째로 베이스의

좋습니다. 역시 자기소개하니까 흥분했네요. 건반의 서주아!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람의 아들, 대금의 허지장!

저는 SNS 상무 크리에이터이자 오름세 리더 그리고 보컬로 활동하고 있는 송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상무를 벗으면 사실 더 잘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연희가 뭔지 아시나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상모, 꽹가리, 그리고 춤, 그리고 노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종합적인 예술 형태를 전부 다 연희라고 합니다. 이 연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호흡하는 밴드가 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그런 밴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제비초리입니다. 여기 보시는 상모 끝에 이 흰 종이를 초리라고 합니다. 초리 이렇게 보시면 약간 제비꼬리처럼 모양이 나 있죠? 둥지를 떠나는 제비가 사랑을 찾아다닌다 이런 곡입니다. 다음 곡 오름새의 제비초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어떻게 여러분들도 사랑을 찾으신 것 같나요? 저는 이미 찾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조금 능글 맞죠?
1: 하이시고.
0: 자, 지금 이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 가락시장 3층 하늘공원입니다. 정말 멋진 공간이죠?

사실 개인적인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집 앞에도 오일장이 되게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간식거리나 따뜻한 한 끼 이렇게 먹으면서 자랐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단순한 장터 이런 것보다는 맛과 사람 냄새가 가득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0: 어떠셨나요? 오름세 때루 좋으신가요?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호응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힘내서 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바로 요 상모, 여러분들께서 선착순 단 한 분 이 상모를 직접 돌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요. 상모를 돌려보고 싶다. 요 앞에 있는 삼촌보다 상모를 더 잘 돌릴 수 있다. 나오시죠. 자,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어디서 온 누군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9살이요.
0: 이름은?
1: 이준희.
0: 준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를 썼으니까 상모를 돌려봐야겠죠? 체조하는 것처럼 목 스트레칭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목을 한 바퀴 쭉 돌려볼게요. 이렇게 다시 자 요렇게 그치 이렇게 크게 너 잘한다 잘한다

0: 아, 상모를 벗고 나왔네요. 어떻게 인물이 조금 더 낫나요?
1: 나이스.
0: 다음 들려드릴 곡은요, 산세 다령이라는 곡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저 떠도는 바람처럼 배짱이 같은 나를 그저 하루하루 보내며 산다 집 밖으로 발을

0: 감사합니다. 오름세 산세 타령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저희 음악으로 특별하게 만들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 저희가 또 초월 토크를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무대 곳곳 뒤를 돌아보시거나 옆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QR코드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보내주셨을지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락시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추억이 있다면 이런 질문입니다.
1: 예전에 회 먹으려고 여기 많이 왔었는데 그때는 여기가 단순히 시장만 있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공연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저도 여기 회 먹으러 되게 가끔 몇 번 왔었거든요. 여러분은 회도 먹고 공연도 보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죠 여러분?
0: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오름새 밴드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여쭤보셨어요.
2: 존경하는 다른 국악 밴드가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제가 한창 공부를 할 때 타이니 데스크 라이브의 싱싱 밴드라고 그거를 보고 아 국악도 저렇게 힙하고 멋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희 밴드는 좀 그런 실험적이고 멋있는 음악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열심히 음악 작업하고 있습니다.
0: 마지막 질문은 연희의 밴드가 결합된 공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악이 약간 나이 많은 분들 오래된 느낌만 있었는데 이렇게 상모춤도 있고 볼거리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의도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사실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고 연희를 전문적으로 하다가 이런 연희가 가미된 밴드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계속 찾아주셔서 제가 생각한 그리고 저희 밴드가 생각한 방향이 옳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겸손하게 정진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오름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제 다음 곡으로는요 전용호 선생님의 버터플라이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이 가사말이 저희와 또 되게 닮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버터플라이 시작하겠습니다.

0: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런 리액션 너무 좋습니다. 멤버 한 분씩 오늘 가락시장 이곳 하늘공원에서 공연하신 소감.
1: 가락시장이라는 이런 특별한 장소에서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지금 또 이제 해가 지면서 이렇게 조명도 켜지고 이쁜데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버스킹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 이런 날씨 속에서도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저희가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호응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부족한 실력이나마 재밌게 무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여러분께 저희 음악을 또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 좋은 기회로 또 다시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계속 오르는 과정을 밟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실 거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멋있다. 저희 오름새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애정해주시고
5: 알시고
0: 보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5: 그렇지
0: 북돋아주시고 격려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광대가 준비했는데요. 오름새가 그리는 광대는 어떤 모습일지 광대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려 천지 우리 행락 광대 행세 좋으시고 그러나 광대 행세 어렵고 또 어렵구나.

먹어 둘째는 말빨 숨을 불어넣어 셋째는 소리 구석 맵시 장단 한판 놀아보자 구름이라는 게 쉬운 줄 알이 성가지 얼굴 한가지 색깔 웃게 했다 울게 했다 이게 바로 광대다 이 파리에 서린 건 나무나 못해 전상 서리꾼 맵시 하나로도 내 사람들이 울고 웃고 말

소리란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냐. 물 아래 흐르듯 순풍에 밀려와 소음통의 배논이를 천천히 끌어 벼락처럼 내질러 태산을 흔들며 새벽 재미처럼 흘러가라. 그 소리 한 줄에 사람들이 울고 웃네. 이 파리에 서는 건 나무나 못해. 전상 서리꾼 맵시 하나로 돋네. 사람들이 울고 웃건 마

0: 지금까지 독보적인 연희 밴드 오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국악이 이렇게 신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2: 진짜 힘이 나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3: 그 오름새 같은 다양한 시도를 하는 국악 밴드를 통해서 젊은 분들도 국악을 더 가깝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2: 조선버스커즈
3: 조선버스커즈
4: 조선버스커즈 화이팅!

보십니까? 창가 소나무 가지에

0: 이럴 땐 어디에?
1: 유아학비 지원. 어르신 맞춤 돌봄.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100번의 고민보다 한 번에 110. 110만 기억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2: 점점 더 위험해지는 여름. 1970년대 대비 최근 5년간 폭염의 수와 열대야의 수는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18년 만에 폭염특보를 개편합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신설해 더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0: 밀양의 흑방울 토마토 농가.
1: 태연아, 버니는 언제 와요?
2: 버니 지금 오고 있을걸?
1: 어? 버니 이제 오면 안 돼요! 빨리빨리 안 다녀!
2: 자네야!
3: 이해샤 천지다, 천지야.
0: 귀농에서 농사 짓는 95년생 동갑내기 친구 고은희 씨와 채은 씨. 귀농 3개월밖에 안 된 초보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기존의 농업 판도를 흔들겠다는데요.
3: 이렇게 해가지고
2: 아줌마 아닌가요?
3: 아가씨 해가지고 교수님들 해야 되는데 다시 붙어줘. 이런 것도 이렇게 흔들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다시 미안해.
2: 각이다, 이거.
3: 미안해.
0: 실수도 있지만
3: 친구고요.
2: 농부.
3: 농부예요. 엄청 달진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근데 다 달아요.
0: 솔직 당당한 매력으로 쇼폼과 라이브 커머스 장악.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인생도 남부럽지 않게 즐기는 MZ 농부인데요.
1: 잘한다.
3: 아 이거지 이거지. 넣어지는 묘미도.
0: 시스템 갖춘 농사로 머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고은희 씨와 채은 씨.
2: 다음 달에 캠핑 올 때는
3: 응.
2: 돼지고기 말고 소 먹어야지. 흑자 전화해야지.
3: 소고기 쫙 구워가지고.
2: 맞다, 맞다. 소고기 먹는 그날까지 화이팅!
3: 화이팅!
0: 95년생 MZ농부의 발칙한 귀농기가 시작됩니다. 경상남도 밀양,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봄을 이토록 기다렸던 건 이런 재미 때문이죠.
1: 잘한다!
0: 95년생 동갑내기 친구인 고은희 씨와 채은 씨.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는데요. 와, 채은 씨 웨이크보드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3: 아 이거지 이거지. 넣어지는 묘미도.
2: 아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데?
3: 차갑나.
4: 아이 안 찼잖아 안 찼잖아.
2: 어 안 찼긴 해.
4: 그렇지.
2: 이제 하나도 안 찼다.
4: 그래 그렇지.
0: 이번에는 고은희 씨 차례.
4: 턱 들어 턱. 턱 들어서 여기 봐. 가만히 있어.
2: 파이팅. 되겠어요? 그래.
1: 아 빠고 싶다.
0: 17에 교복 입고 만났던 여고 동창. 생각해보면 그때는 매일 붙어 지내진 않았는데 요즘 매일매일 얼굴 보는 사이가 됐다는데요.
4: 잘했어!
1: 일어난 거 어때?
4: 어. 잘했어!
2: 느낌 왔어?
3: 물 맛있네 오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물이 따뜻해.
4: 어, 맞아요. 일주일 전만 해도 추웠거든. 네, 발 조심하고요.
3: 아, 여기 알죠 이거 전완근 털리는 거.
2: 아, 좀 잘 타시던데요?
3: 아니, 그래도 있잖아. 타야 된다 생각했을 때 뭔가 내 마음은 약간 탈 것 같거든?
2: 내가 전완근 털려가지고 오늘 수학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욕망 보러 가야지.
1: 파이팅!
2: 가야지!
4: 파이팅!
2: 파이팅!
3: 파이팅!
0: 틈만 나면 웨이크보드 타고 테니스 치러 다니는 친구지만 실제로 이런 여가 시간은 보너스 아닌 보너스. 고등학교 졸업 후 각각의 생활을 하던 두 사람이 뭉친 건 다른 이유입니다.
2: 얼른 가자.
3: 할 거 많더라. 얼른 가자.
2: 가자. 이제 웬만큼 놀았으니까 빨리 가야지.
3: 욕망은 벌러 가야지.
0: 사실 두 사람은 일대에서도 유명한 MZ농부. 웨이크보드를 즐기던 곳에서 5분만 가면 두 사람이 농사짓는 농장이 있는데요.
3: 따따. 오, 여기 확실히 온도가 높다, 여기는.
0: 일반 방울토마토에 비해 항산화 물질의 함유량이 더 높고 섬유질이 풍부한 흑방울토마토가 이들의 주 작물입니다.
5: 세연아, 오늘 토마토 한번 먹어봐.
3: 아, 먹어볼까?
5: 아, 나 이미 먹고.
3: 테스트. 먹고
5: 이미,
3: 있다고?
5: 이미 먹고 있었어?
3: 아니, 맛있네.
5: 계속 먹어. 그래서 다이어트 할 수가 없어. 내가 잘 먹는 게 먹으면 안 되는데.
3: 안 되는데, 얼 팔아야 되는데.
0: 지난해 머리를 맞대고 농사를 계획했던 두 사람. 오랜 준비 끝에 올해부터 농사를 시작했고 지금은 3개월 차 흑방울토마토 농부가 됐는데요.
3: 그래서 따는 게 제일 쉽다 이거?
5: 그치. 나을 때는 돈과 직결됐잖아 지금 이게. 더 행복하지 않아? 사랑으로 바라보잖아.
0: 놀 땐 화끈하게 놀고 일할 땐 제대로 일하는 게 MZ식 농법. 연구하는 자세는 아니, 필수입니다.
5: 아니 내가 있잖아 얼마 전에 여행 갔다 왔잖아 해외여행. 근데 거기서 줄기 하나에 토마토 여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알알이 다 달려있는 걸 보면 약간
3: 더 신선한 느낌이 들겠네.
5: 그래서 와
3: 우리가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할까.
5: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 항상

0: 하면 마트 같은 데 가면 알지. 우리 항상
1: 사진 찍어서 공유하고
0: 시세 확인하고 이런 게 일상이 된 것 같아. 마트만 가면은 흑방울 토마토.
2: 11월부터 6월까지 수확이니 겨울부터 봄까지가 흑방울 토마토 절정기. 게다가 올해 과일 가격도 좋아서 판매할수록 흥이 난다는 초보 농부들인데요. 돈을 버는 재미만큼 책임감도 생깁니다. 16,000제곱미터 단독 하우스 8개 중 하우스 한 동을 오롯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수확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네 시간씩 집중해도 허리며 다리 아픈 줄 모른다는 젊은 농부들.
0: 아, 진짜 많이 떴다 어째.
1: 어머, 아, 땀난다 이제.
0: 아, 어머니한테.
2: 그저 농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쁩니다.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신 어머니께 감사할 뿐이죠.
1: 오늘 수학 끝났슈.
0: 끝났슈.
1: 끝났슈.
0: 아이고.
1: 끝났슈.
0: 아.
1: 끝.
0: 많이 땄다.
2: 5,000평 단독하우스 8개에서 일주일에 1톤 정도 수확하는 흑방울 토마토 농장의 진짜 주인은 채은 씨 어머니.
1: 양이 작네.
2: 고은희 씨와 채은 씨는 임대농 정도로 보면 되죠.
0: 오늘요? 조절을 좀 했어요.
1: 일부러요?
0: 조금 조절했어요.
1: 잘했어. 우리는 조절 잘하네.
0: 아니야,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조절 안 해도 되니까. 겹치지만 않은데.
2: 젊은 애들 농사 짓겠다는 말이 예뻐 하우스 한동 내주신 채은 씨 어머니. 식당과 철물점을 운영하다 16년 전 귀농한 케이스라 두 사람의 귀농에 관대했습니다.
3: 예쁘기도 하고 잘해요. 또 열심히 하려고 해요. 지금은 뭐 아직까지 좀 많이 미숙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해요.
4: 아, 그런 게 드죠. 어머니가 보시기에 또 이뻐 보이시는 거군요.
3: 안 이뻐요. 젊은 아들이 오늘 뭐 살기도 있고 오늘 뭐나 뭐든 잘 되면 되고.
5: 그래, 맞다. 원래 농사 일이 하루만에 뭐 잘 되고
3: 맞다,
5: 시간이다.
0: 맞아.
2: 응원은 무한정이지만 계산은 칼 같은 게 이곳의 법칙. 모녀 관계, 친구 관계가 얽혀 있어 더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데요.
0: 토마토 배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놔두면 되잖아.
2: 고은희 씨와 채은 씨가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한 수익은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나눕니다.
0: 이게 토마토는 농산물이라 가지고 배송 중 가다 터질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시급주의를 꼭 붙여야 돼. 그래도 우리 처음 했을 때 진짜 토마토 많이 터졌었잖아. 그래서 계속 방법을 생각하고 하니까
1: 택배박스도 몇 번이나
0: 아. 그때 우리 택배 박스 크기 못 맞춰가지고 몇 번이고 다 자르고 지금은 제법 익숙해졌어.
2: 3개월간 1,200만 원가량의 수익이 났지만 포장 박스며 이벤트 상품 구입이며 초기 비용으로 인해 남는 게 없습니다.
0: 판매는 무조건 저희가 가져가고요. 그리고 일하는 건 어머니한테 받고 지금 3개월까지 다 적자라가지고 사실 배우는 입장이니까 뭐 나누고 그럴 게 없어요.
2: 귀한 농법이며 농사일을 배우고 칼같이 아르바이트비도 챙겨주시니 고은희 씨 입장에선 고마울 뿐이죠. 한참 늦어진 점심시간.
1: 여기요.
2: 오늘 점심 식사는 짜장면입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맛있겠다.
6: 뭐,
1: 아, 근데 이거 했습니다. 토마토.
6: 뭔입니까?
1: 네, 맛있어요. 저기 주머니 있어. 됐어요. 커지는 거 아이가?
0: 떨어질 거 아니야?
6: 자. 남편만.
1: 내 가져다 드릴게.
0: 이것도 내 가져다 드릴게. 갑니다.
1: 다음에 배고프면 여기 깔아.
0: 감사합니다.
6: 안녕하세요.
3: 맛있겠다. 점심이다.
1: 오늘 좀 푸짐한데. 무리했는데.
0: 일하고 나서 먹는 짜장면이 좀 나는 진짜 맛있더라고.
1: 맞지? 국룰이지.
0: 국룰이다, 진짜. 이사하고 짜장면. 일하고 짜장면.
2: 모두가 바쁘시고 밥상 차릴 힘은 아끼는 게 좋습니다.
1: 네. 맛있게 드세요.
0: 네. 감사합니다. 적절해서 어머니가 사주신 거잖아.
1: 도전해볼까요?
0: 이제 흑자 돼서 이제 우리가 또 알게?
3: 감사합니다. 꼬꾸라길 바랍니다.
0: 그럴 날이 오겠지.
1: 와야지.
3: 그래, 와야지.
0: 무조건 할 거야.
3: 얼마 안 걸릴 거야?
2: 식성부터 일하는 스타일 모두 잘 맞지만 특히 잘 맞는 게 있다는데요.
0: 삼촌 있나? 삼촌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1: 없다. 지금.
0: 야, 문 닫아야지.
1: 완벽 점심인데.
0: 맛있다 이거. 와, 맞네. 진짜 맞네. 이야. 아니 오늘 안 따시나 본데.
1: 삼촌 이분 딸래도. 맞네. 맛있겠네.
0: 와 씨.
2: 이웃 삼촌의 딸기 하우스.
0: 이거 어때? 겁나 빨갛다. 우와.
1: 밥 먹고 딸기 먹고 여기 아주 풀코스인데.
0: 그러니까 난 이렇게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1: 그러다 와야 좀 맛있지 않나? 삼촌이 저랑 친해가지고 맨날 몰래 먹거든요. 그래도 딱히 뭐라 안 하세요.
2: 입이 얼얼해질 정도로 맛있다는 달달한 딸기.
1: 근데 맛있다. 집 앞에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죠.
2: 이럴 때도 죽이 척척 맞습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교복 입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다는데요.
0: 난 진짜
1: 후식으로 딸기가
0: 후식으로는 딸기가 최고야.
1: 이런 거 떼야 돼요. 작은 거 제일 실제로.
0: 왜냐면
1: 그래야 여기에
0: 맞아.
1: 영양분이
0: 가기 때문에
1: 떼주고.
0: 떼줘야 해.
1: 이렇게 작은 거 눈 감은 것들 떼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데 영양분이 다 가기 때문에.
0: 하면서 떼주면서 하나씩 먹고. 토마토랑 같은 거지.
1: 제 서리가 아니에요. 정당하게 일하고 먹는 거지. 맞죠?
2: 두 사람만의 합법적 딸기 서리가 끝나고 오후가 되면 택배 준비와 박스 접기 등 부대 업무를 위주로 일하는데요.
1: 내가 박스는 다 적어놨거든. 이제 이거 마무리하고 나는 닭팔러 가야 돼.
0: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나중에 치킨 먹어갈게.
1: 좋아.
0: 갔다
1: 올게.
0: 잘 가.
1: 내일 봐.
2: 세훈 씨는 어딜 가는 걸까요?
7: 이제 두 번째 일하러 가야죠.
4: 아, 그러면 몇 시까지?
7: 가게는 12시까지. 밤 12시까지.
4: 오, 하루가 엄청 기네요, 세훈 씨는.
7: 네, 열심히 살아야죠. 걔도 언니가 있어가지고 좀 빨리 퇴근할 수 있어서 겸업을 할 수 있어요.
2: 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싶었지만 아직 수익이 적고 자본을 늘리기 위해 치킨 가게도 운영하는 채은 씨는 매일 3시쯤 이곳에 출근합니다.
1: 다행이다. 포장 박스 없었는데. 오늘 왔네요.
2: 농사와 자영업 둘 다 집중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채은 씨는 두 마리 토끼 잡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1: 농사도 내 손에 많이 안 들리고 기계나 뭐 다른 인력을 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가게도 제가 없어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시스템만 맞춰놓으면 나중에 더 제가 더 편하게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치킨 가게를 운영하던 고은희 씨에게 일을 배우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고은희 씨와 다시 만났다는 채은 씨. 이후 채은 씨는 치킨 가게를 열게 됐지만 치킨집과 PC방 등 줄곧 자영업을 하던 고은희 씨는 번아웃이 왔습니다. 흑방울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는 채은 씨 부모님 이야기를 들으며 농업에 눈을 뜨게 된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기로 했는데요. 채은 씨의 엄마가 농사를 짓고 있어서 순조롭게 농사에 입문할 수 있었습니다.
1: 자영업의 끝은 어딜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농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사에서 오는 저는 발전 가능성을 좀 많이 봐가지고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또 기회가 어떻게 잘 돼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2: 일은 어차피 힘들고 해야 되니까 같이 하는 거고 그냥 서로의 그런 거를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저는 고은희 가게에서 알바로 시작해가지고 제 가게를 차린 거기 때문에 그냥 일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부터 잘 맞췄던 것 같아요.
0: 채은 씨가 가게 일을 보는 시간.
3: 순, 요거는 봐봐. 요 사이에 나무 지금 여기 꽃이 피가 있잖아. 여기 순이 날 거야. 근데 요 밑에 거는 따버려야 돼. 그래야 이게 힘이 좋아. 힘도 좋고 탄력, 이게 열매도 가가 커.
1: 그치.
3: 안 그러면 가가 작아져.
1: 맞아. 이거 이 작업을,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
3: 이거 요래 해놓고.
1: 해서 올리고.
3: 요렇게. 이게 커도.
0: 고은희 씨는 채은 씨의 어머니께 농사 과외를 받는데요.
3: 아무것도 아니야.
1: 아니 나는 잘 안 되는데 집게가 안 잡혀.
3: 집게를 항상 요 속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빠지잖아. 여기 집게를 끈을 항상 요 속에다 넣는다.
1: 넣고
3: 이렇게 넣어야 딱 걸려.
1: 야, 와 진짜 빠르다. 와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 와 이렇게 또 채은이 없을 때도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는 또 따로 또 수업 받고 있어요.
3: 본 경험이 있어요.
1: 아, 채은이는 또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잘하더라고.
0: 하루빨리 일을 배워 채은 씨 실력을 따라잡는 게 고은희 씨의 목표. 맘처럼 쉽게 늘지 않지만 열정은 만점입니다.
1: 근데 이거 하고 있으면 할 게 많아가지고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맞죠? 어머니도 지금 계속 보이죠?
0: 이렇게 일하다 보면 아침 8시에 시작된 일과도 서서히 끝이 보입니다.
1: 보면 지금 해가 지금 중천에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퇴근할 시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시계를 볼 필요가 없어요. 딱 퇴근 시간 되면은 해가 알려줘요.
0: 집에 가는 길에도 미션이 있다는데요.
1: 확실히 배송비 좀 절약할 수 있으니까 배달가 더 가고 10개 주고 배송 가야 돼요. 하루가 끝나면 배송 갈 거 가고 하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직접 전해드리고.
0: 밀양에 있는 농장에서 진영읍에 있는 고은희 씨 집까지 닿는 길 곳곳에 직접 배달을 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주문이나 SNS DM 중고거래 앱을 통해 주문받은 것들입니다.
1: 식사 중이라는데?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전화해서 2827.
4: 아네
1: 그 지금 식사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문 앞에 옆에 놔두고 가도 될까요?
4: 아네 그 제가 바로 입금해드릴게요.
1: 아예 감사합니다.
4: 네.
0: 돌고 돌다 보면 1시간 가까이 퇴근 시간이 늦어지지만 대면 배달을 통해 얻는 기쁨이 더 많다는데요.
1: 씩 들어가서 4개씩 5개씩
0: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죠.
1: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10개여가지고 네. 거의 소화소 장사하시는 것 같은데.

0: 흑방울토마토 10박스를 주문한 손큰 고객님.
1: 아, 제가 가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당근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약간 이런 인연이 되는 게 좀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2: 다음에 또 많이 주문하겠습니다.
3: 주변에 많이 홍보할게요.
2: 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직접 만나서 전달해드리면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사실은 저희 얼굴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입장이니까 좀 더 신경 쓰고 약간 더 약간 마음의 애정이 생기고 또 연락 오시거든요. 너무 잘 먹었다고 또 재구매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아요.
0: 집에 도착하면 7시를 훌쩍 넘기곤 하는데요.
1: 리뷰가 밀렸어.
0: 오자마자 스마트 스토어 확인.
1: 난 근데 이렇게 리뷰 보면 대부분 다 좋은 댓글 달아주시거든. 그래가지고 좀 감사한 마음이 좀 있어. 진짜 너무 감사.
0: 고은희 씨 옆을 지키는 사람은 2년차 새신랑 현성 씨입니다.
1: 다 5점이시긴 하거든. 근데 딱 두 분이 3점을 남기셨어. 3점이라는 리뷰를 처음 나는.
4: 근데 이게 왜냐면 토마토도 나도 흑방울 토마토 처음 먹어봤을 때 좀 단단하고 내가 생각했던 방울토마토보다 안 달았었거든. 근데 저분도 아마 흑방울토마토를 많이 처음 드시는 분이시면은 왜냐 일반 먹던 토마토랑은 좀 다르니까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1: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3점인데 무르지 않은 상품을 보내주셔서 맛있었어요. 하시고 3점을 달아주셨어. 이런 경우에는
4: 선택 안 했을 때 기본 3점으로 시작되는 거 아이가?
1: 그건 아니야.
0: 농사에 온 신경을 집중한 아내 곁에서 늘 긍정적인 말로 힘을 주는 존재인데요. 고은희 씨와 함께 자영업을 하다 지금은 건설업에 종사 중이죠.
1: 아, 나 이거 다 해간다 이제 좀 있으면.
4: 아니 물 좀 갖다 줄까? 물 있나?
1: 아, 물 없다.
4: 물 좀 갖다 줘.
1: 진짜? 갑자기? 리뷰 답변 완료가 됐나? 아, 다 같이 리뷰가 작성이 되는 거구나. 땡큐.
4: 자.
1: 아! 아니 뭐야, 웬일이래?
4: 뭘 웬일이야, 챙겨주는데.
1: 아니 난 저 화이트 된지도 까먹고 있었어.
4: 근데 이게
1: 어
4: 그냥 큰 건 아니라도 이런 거
1: 그래 큰 거 먹으면 살찐다.
4: 그래 살도 찌지만 이렇게 챙겨주는 마음이 중요한 거다 이거. 맞지?
1: 나 근데 그거 뭐야 저거 뭐야 초콜릿 데이 그거 안 챙겨줬잖아.
4: 나는 그거 초콜릿 데이 여자가 주는 거 아이가? 남자 주는 거.
1: 아니 내가 안 챙겨줬다고.
4: 아 나는 초콜릿 안 줘서 괜찮아. 난 네가 나는 아. 네가 안 줘도 난 네 마음 알거든.
1: 무슨 마음?
4: 네가 내를 좋아하는 마음을 알거든. 근데 고고님 내가 안 주면 모르니까.
1: 와 맛은 무슨 밀크 맛이야? 와 근데 좀 감동이다.
4: 해피데이 보이제.
1: 어.
4: 행복한 하루 보내라.
1: 와. 좀 스윗한 사람이었네. 한 1년은 이제 사탕 안 사가지고.
4: 그렇지.
1: 어. 이야기는 안 듣겠다.
4: 이 괜히 어 사탕 안 사줬다가 1년 동안 내년 화이트데이까지 온다는 사준 그렇지.
0: 고은희 씨의 맞춤 피로 해소제는 바로 남편입니다. 고은희 씨 집에서 밀양에 있는 농장까지 가려면. 아침마다 분주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의 아침 식사는 꼭 챙기려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신혼생활 2년 동안 자영업을 하며 밤낮으로 바빠도 아침 식사는 꼭 챙기려 노력했다는 고은희 씨. 오늘의 아침 식사는 샌드위치랍니다.
1: 먹어야 또 이게

0: 힘이 훨씬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바쁠 때도 웬만하면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1: 정성 들여 키운 흑방울 토마토도 빠질 수 없겠죠.
0: 맛있을지 모르겠다.
1: 간단한 샌드위치에도 맛과 멋, 영양까지 빠뜨리지 않는 야무진 성격.
0: 덮어주면 됐어요. 완성이. 이번 건 좀 더 예쁘게 된 거. 오빠! 오빠 샌드위치 먹어.
2: 완전 호텔 조식 같은데? 잘했는데? 뭐냐? 내 먹는데? 맛있냐?
0: 맛있다고? 응. 맛있는데? 토마토랑 많이 느껴지나?
2: 야채만 많이 나는데?
3: 잘 만들었다.
0: 난 이제 준비해야겠다.
1: 마음 같아선 마주 앉아 함께 먹고 싶지만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0: 선크림 무조건 필수적으로 바르고 있거든요. 원래는 진짜 선크림만 발랐는데 몸이 안 됐다. 살짝만.
1: 농장까지 가려면 20분.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데요.
0: 하자 가다 보니까 제가 화보다 사실 까먹었어요. 지금 몇 시지? 빨리 가야 돼. 아, 키가 어딨지 근데?
2: 차 키? 여기 없는데? 어딨지?
0: 나 진짜 너 오늘 진짜 많이 늦었다. 큰일 났다.
2: 왜 또 찾아와봐?
0: 차키 차에서 안 꺼냈나 보다.
2: 아니,
0: 아닌가?
1: 마음이 급하다 보니 자주 깜빡하곤 하는 성격. 농산물 택배 보낼 때도 송장을 빠뜨리고 갈 정도랍니다. 늘 주변에 있는 남편이나 친구가 챙겨줬죠.
2: 사이드미러 잠겨져 있어.
0: 얘는 어?
2: 있어. 집에 찾아봐야겠는데.
0: 출근 어떡하지?
1: 고치려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라는데요.
0: 이런 상황 자주 있어요. 딱 제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잘 안 있는데 제가 부수적으로 막 별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가지고.
2: 약통 있는데 있더라.
0: 아.
2: 너 고생하고 오늘 잘하고.
0: 갈게. 간다.
1: 그나저나 많이 늦어지진 않아야 할 텐데. 농장으로 향하는 고은희 씨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 시간 농장 옆에 사는 채은 씨와 어머니는 벌써 일을 시작했습니다.
4: 채은아, 고은이 언제 와요?
5: 고은이 지금 오고 있을걸?
4: 농사 질려면 부지런해야 되는데.
5: 그래서, 맞지.
4: 그러면 밥 먹고 못 사는데.
5: 그래서 적자가 났나?
4: 원래가 회사라고 생각해봐. 잘리는 거야, 너는. 회사에 뭐 맨날 늦게 오고 막 그러면 되나?
5: 안 돼?
4: 정시에 따고 가. 정시에 뜨거나고. 고은이 이제 오면 안 돼요.
0: 늦어서 죄송해요. 지금 전입되는 거예요?
4: 네, 일찍 일찍 다녀요.
1: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에 말을 돌려보는데요.
0: 아, 전입될 거 맞네. 일이 진짜 천지다, 천지야.
5: 그러니까 일도 늦고
4: 출근도 늦고 이러면
0: 출근도 늦고.
1: 딸 채은 씨든 딸 친구인 고은희 씨든 실수한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주는 진짜. 어머니. 농부의 기본은 성실이기 때문이라는데요.
4: 일 밀리기 싫어하는데 고은 씨.
0: 저요?
4: 천조, 빨리
0: 지금 제가 제일 빠른데 지금.
4: 일찍 일찍 출근하고.
1: 고은희 씨 또한 채은 씨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서운하진 않습니다. 성실함은 고은희 씨와 채은 씨가 농사를 짓겠다 했을 때부터 어머니가 강조해온 부분. 다만 과거 자영업을 하면서 스스로 일을 결정하고 진행해온 터라 정해진 출근 시간이며 일량이 익숙하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기죽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 되는 일. 그것이

0: MZ식 마인드라는데요. 문제는 일을 해도 해도 줄지 않는다는 것.
1: 아, 근데 당신이랑 왔다 이거?

0: 어머니의 농장일까지 하려면 흐르는 시간을 잡아두고 싶을 정도. 아직 배달도 못했는데요.
1: 얼마가 많이 나오세요.
2: 됐어.
3: 오늘 택배 기사님 오셨네.
4: 누나 배달하러 왔는데.
2: 아니 이거 갖다 줘야 돼. 왜냐면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3: 오빠가 너무 힘들겠는데.
4: 어차피 근데 나왔어야 돼가지고.
2: 그래요?
4: 자제가 지나가요.
3: 발진한테 10원짜리도 못 팔면서 맨날 나 뭐 스파이팅까지 일을 시켜 이래야 되겠다. 버려도 없이 이래 가.
2: 아니야.
3: 뭐? 문제 맞지?
4: 두 바스 가는 거 아이가?
3: 맞아.
0: 구세주처럼 나타난 남편. 휴가 땐 배달을 도와줍니다.
2: 이거 오늘 딴 거야.
4: 나중에.
2: 아니 지금 먹어.
4: 맛있냐? 야.
2: 오빠 너 따야 돼 곧.
4: 어? 왜? 뭘 따? 통화도 따가야 된다고?
2: 장난이지 오늘 다 땄는데.
3: 마트 왔으면 일을 해야지.
2: 마트 왔으면 일을 해야지 그래.
4: 저는 저는 그거에 딴 거. 내 갈게. 배달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2: 급.
3: 일 안 시킬게요.
4: 배달한대?
2: 너 다음에 새 참 들고 온대.
3: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2: 안녕.
4: 네.
0: 이렇게 든든한 남편 덕분에 고은희 씨는 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다는데요.
2: 내가 얘를 들고 살살 흔들게 꽃대 잡고 그러면은
0: 농사 일상을 담은 짧은 동영상으로 SNS 홍보를 해온 두 사람.
2: 해서
5: 얼굴 나오게 찍어요?
2: 네, 옆모습 나오게 찍어가지고 되게 살살 흔들게 이렇게.
5: 아, 노래 있으려고?
2: 이렇게 해가지고.
5: 너무 좋은데? 근데 아가씨 맞아요? 아줌마 아닌가요?
2: 꽃대 있는 아가씨. 해가지고, 어? 조수민 들어야 되는데. 다시 붙어줘. 붙어줘. 아, 이런 것도 이렇게 흔들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다시. 미안해.
5: 자기다, 이거.
2: 미안해. 일수도 조심히 찍어야 돼. 혼자야지.
6: 응급처치.
2: 응.
5: 싹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붙을 때까지.
2: 올라가서 이렇게 붙을 수 있게.
5: 엄마까지 비밀.
2: 붙을 때까지 비밀 지키기다.
5: 근데 이거는 붙는다.
2: 응.
5: 이거는
2: 응.
5: 완전 꺾인 게 아니라가지고.
2: 오케이.
5: 붙을 것 같아.
2: 좋았어. 오늘 리스.
0: 가지가 부러져도 몇 시간 붙여두면 티 안 나게 붙을 정도로 생명력이 좋은 흙방울 토마토라 다행입니다.
2: 택배 작업하고 마무리해가지고

0: 놔줄게요.
1: 네. 오늘 더 마음이 급한 이유.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인데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라이브 커머스 준비는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0: 아, 미안하다. 저희 이거 택배만 다 하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2: 몇 개 남았어요, 택배?
0: 택배? 한 3개? 4개?
2: 아, 다 했네요. 네. 그럼 라이브 이거 끝나고 나면 라이브 커머스 바로 바로 해볼게요.
0: 좋아요.
1: 이웃마을에 사는 또 다른 청년 농부 귀농 선배 도움을 받아 오늘 라이브 방송에 도전해보려 합니다.
2: 약간 그런 느낌 좋다.
3: 그런 느낌. 그럼
0: 안 해. 사주세요.
4: 아, 사주세요. 좀 해라.
0: 가볼까 일단? 아, 따뜻해. 너무 따뜻하다.
5: 여기는 괜찮죠?
2: 괜찮은데 여기
5: 여기가 골이 넓어가지고
2: 좋은데? 한 번만 서.
5: 아, 여기 앞에 서고?
2: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명이 앞에 서고 넌 약간
0: 저 솔직히 100개 팔고 싶어요 지금.
5: 아니 근데 많이 팔면 안 돼. 왜냐면 2,000원 할인하면 돈 남는 게 그러니까, 거의 없어.
2: 타임 세일 한다.
5: 그렇게 해야 돼.
0: 멘트 우리 어떡하지?
2: 아니 내가
0: 아무 준비 안 했는데
2: 뭐 처음이라 가지고 어느 정도는 내가 물어봐 줄게.
5: 너무 좋지.
2: 그냥 그렇게 하면 너희 그냥 그거에 대해 답변만
5: 하는 되니까. 것처럼
2: 그냥 인터뷰.
1: 첫 라이브 방송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요?
5: 짜라. 네.
2: 자, 시작합니다. 두 명.
5: 안녕하세요.
2: 인사.
6: 안녕하세요.

0: 3명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니까.
1: 우와! 저희 농장이에요.
0: 먼저 소개 한 번만. 농장에 대해서.
2: 친구고요.
1: 농부.
2: 농부예요.
0: 요즘 그럼 근황 한번 깔끔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 분의.
1: 아침에 일어나서 토마토 따고 선별하고 박스 접고.
0: 안녕하세요. 어제 주문해서 오늘 받았어요라고 글 남겨 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맛있게 드세요.
2: 엄청 달진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근데 다 달아요. 이게 기준에
1: 최고의 단도.
0: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이렇게.
2: 진짜 감사합니다.
3: 이웃 농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라이브 방송.
2: 토마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세요.
0: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2: 아, 떨린다.
0: 됐어요? 16명밖에 안 봤는데 4명이나 결제하셨어.
1: 와, 대박이네.
2: 그럼 거의 몇 프로야? 대박이네.
0: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만 좀 하면 이건 금방 확 올라온다.
1: 아, 진짜 그 신기하다.
0: 그때 주말에 할 때 2,000명? 그때 2,000명이었나? 그렇게 들어오시거든.
2: 도와주셔서 그렇지. 저희를 힘으로는 좀 힘들어요.
0: 아니, 가능하다. 이렇게 확대해서.
4: 그런 분이 제일 좋다. 다른 부분 혹시 한 번도 했던.
3: 모니터도 꼼꼼히 해야 다음에 더 나은 방송을 준비할 수 있죠.
2: 다음에 우리가 100개까지 팔 수 있도록 한번 파이팅 하고 하자.
1: 아, 그래. 100개? 아,
2: 파이팅 해주세요.
0: 아, 나도 파이팅.
2: 아, 같이 하자.
1: 100개!
2: 100개!
0: 파이팅!
3: 하루 일정을 마치고 고은희 씨가 찾은 곳. 밀양의 한 지역에 사놓은 땅입니다. 귀농 전 캠핑장을 운영하고 싶어 매입한 9,000제곱미터 땅이라는데요.
2: 잡이랑 해서 땅 분석을 좀 해봐야겠다. 무슨 작물을 심으면 좋을지.
3: 청년 창업농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 땅에 블루베리를 심기로 결심했다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수업을 들으며 무료 토양 검사를 알게 됐습니다. 농지에 흙을 퍼서 가지고 가면 과학적 분석을 통해 토양의 상태와 전문적인 견해, 토지 성질에 맞는 비료를 알 수 있다는데요.
2: 어, 저 진짜 열심히 지금 힘주고 하고 있는데 흙이 안 나와. 근데 이거 진짜 돌인가? 왜 안 퍼지지? 다시 좀 깊게 봐야 되나?
3: 힘이면 장정 부럽지 않은데 땅에 삽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2: 와, 이거 팔 수 있는 거 맞나? 살짝 고민이 많이 되는데.
3: 다른 위치에 가서 재도전. 하지만 이것 또한 쉽지 않은데요.
2: 와, 이것도 돌이다. 고민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땅을 처음 봐보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가봐야겠다. 들고 가봐서 조언들 많이 하죠. 당황해서 그래요, 지금. 돌도 하나 챙겨가고 요 정도. 조금 되겠지. 가지고 느낌이 심상치 않아. 여긴 더 심상치 않아. 어? 이게 좀 다른 흙인데?
3: 농사 3개월 초보지만 들은 풍월은 많습니다. 땅이 좋아야 농사가 잘 된다는데 어느 곳은 돌땅이고 어느 곳은 지른 땅. 균일하지 않은 이곳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인지 마음이 복잡해지는데요.
2: 됐어.
3: 만에 하나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면 큰일. 마음 급해진 고은희 씨, 그 길로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는데요.

0: 신우이가 근무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향한 고은희 씨.
1: 똑같은 흙처럼 보이긴 한데 색깔이 묘하게 다르단 말이지.
2: 아니, 아니 이거 분석해왔는데
1: 지금 약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0: 선택해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거네요.
1: 이 땅을 분석을 해. 이제 응. 모기 성분 같은 걸 분석을 하고 이제 비료를 처방해주는 거지.
0: 아, 어떻게 할 건지.
2: 비료를 처방하면 된다는 말에 한결 마음이 놓이긴 하는데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제가 블루베리 작물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4: 요거는 한 필지에서 요렇게 네. 왔어요.
0: 한 필지에 나눠서 이렇게 왼 저기 가서 한번 하고 여기가 오른쪽 한번 하고.
2: 농지를 크게 나눠 열 군데 흙을 퍼서 섞은 후 시료를 준비해가면 분석해주는 토양 검사.
4: 작물은 블루베리.
0: 네.
4: 있습니다.
0: 이거는 언제쯤?
4: 실험하는데 3일 걸리니까 목요일 오전 중에 카톡으로 일단 문의할 거예요.
0: 아, 네.
4: 하고 한 2, 3일 일단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0: 네, 감사합니다.
2: 결과지를 보고 난 후 밭을 만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날 밤.
5: 아, 근데 이 팩 한번 잠이 너무 수면팩 아이가?
0: 아니요, 이거 그냥 얼굴 이거 열 받으면은 얼굴이 노화가 빨리 온단 말이야. 내가 요새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바른다. 일단 볼 부분에는 두껍게 발라야 돼. 왜냐면 나중에 뗄 때 두껍게 발라야 잘 떼져. 저희는 약간 이런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계속 서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기념으로 제가 한번 팩 해보고 있어요.
5: 지금 그래도 같이 저녁 먹을 수 있고 그렇잖아. 예전에 맨날 밥 혼자 먹었는데 지금 밥 같이 먹잖아 이제.
0: 그건 그래.
5: 그래, 그것만으로도 난 엄청 크다 생각하지.
2: 배달해 준 것이 고마워 시작한 팩인데 남편과 있으면 장난기가 발동.
0: 원래 팩은 입을 막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어때? 괜찮아?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해봐. 뭔가 불안한데 벌써? 입 닫으라고? 나 입에 안 할 거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바르기 쉽지 않은 걸 오빠도 느낄걸?
2: 함께 있으면 웃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0: 잠시만. 아니 이렇게 바른 거 맞아? 아니 이렇게 바른 거 맞아? 시원하네. 열 먹을 정도 남았어?
5: 응.
0: 다 했다.
2: 자영업 할 때는 바빠서 못 누렸던 신혼의 달콤함. 요즘 못다한 신혼 생활을 더 재밌게 즐기고 있다는데요.
0: 저 어때? 여기 숨었다, 여기 숨었다. 온다.
5: 아 이제 말했어.
0: 거기만 떼면 되겠다. 나이 떼야겠다. 잘 떨어지는데? 개운하구만.
5: 아프리카 족장 그거 원주민 화장해 놓는 것 같은데.
0: 근데 내 얼굴 좀 웃겨. 아니 오빠가 눈썹 밑에 발라서 그렇잖아.
5: 아니 그건 니 다 떼졌다.
0: 내가 예쁘게 발라달라고 했는데 눈썹 밑에 발라서 가지고.
5: 완전 미스코리아처럼 발랐는데.
0: 미스코리처럼 발랐다고?
5: 그렇게 좋았던 판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좋네.
0: 아니 캐리라인을 좀 알아본 것 같지 않아?
2: 모든 게 농사를 지으면서 얻은 여유랍니다. 쉬는 날을 맞아 오일장을 찾은 고은희 씨와 채은 씨. 시골의 오일장은 보는 것만으로도 생동감을 주는 곳이라는데요.
0: 와, 신기하다. 역시 뻥튀기가 뻥해야 이게 시장에 온 기분이 난다니까.
6: 저기 토마토는
0: 진짜네? 토마토. 아니.
6: 큰 건 있는데.
0: 그러니까 큰 건 있는데 방울 없다.

0: 시장 조사를 나온 걸까요?
1: 사장님 저희 방울토마토는 없어요?
2: 방울이 너무 비싸요.
3: 아 비싸가지고.
2: 2kg야 지금 2만 원가 2만 원. 시장에는 안 맞아. 지금 가격이 전체로 다 비싸.
3: 맞죠.
2: 재래시장 살 가격이 안 돼.
3: 아니 여기 다 비싸.
1: 그러니까 비싸긴 해.
2: 올해는 작하기 때문에 안 좋아졌어요.
3: 맞아.
1: 맞아요.
3: 2kg에 2만 원이면은.
1: 우리가 거의 거의 원가에 파.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지.
3: 이 적자에 대한 이유가 있었네.
1: 가는 길 있나?
3: 응. 이거? 근데 이게 최고 아니야?
1: 이걸 몰라. 제일 큰. 당근 좀 주세요.
3: 이거 3,000원이에요?
0: 아, 시장 물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과일이며 채소며 물가는 올랐지만 그만큼 작황도 안 좋아 농부에게도 시련인데요.
3: 안녕하세요.
1: 옥수수는 얼마예요?
2: 예, 3,000원이고
3: 3,000원이요. 이거 이게 찐맛 아니야? 잘 옥수수. 이거 사자. 아, 몇 개인데 이거?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열심히 농사를 지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3: 아, 체인인 것 같아.
1: 이거 어때? 할머니 같나? 와, 이게 진짜 그거다. 당신인 것 같지? 맞지?
3: 그럼 앵두 커플 하자.
1: 앵두 커플 할까?
3: 어. 근데 이게 꼬꼬져. 내 머리가 큰 거 같아.
1: 나도 잘 안 들어가. 원래 이런 건데.
3: 그, 아, 반대로 낀 거예요?
4: 마스크 있어, 안에. 머리 마스크 딱
1: 낀 거. 머리 걸고.
3: 나는 마스크 안 쓸래? 안 쓸래?
1: 개안 나왔네? 개안 나.
3: 아니.
0: 사실 오늘의 목적은 캠핑입니다. 함께 농사 짓고 있지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곤 한다는데요.
3: 당근 좀 넣고.
1: 와, 야, 진짜 맛있는데?
3: 다 먹을 수 있지?
1: 당근은.
3: 당근 넣고.
0: 캠핑에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죠.
3: 뭐야, 왜 이렇게 덩어리로 나.
0: 오늘의 요리사는 고은희 씨. 채은 씨가 좋아하는 카레를 준비했는데요.
1: 우와, 신기하다. 맛있겠다.
3: 그치?
1: 응. 완전 냄새 죽이네.
3: 다 먹을 때까지 이제 계속 이야기하게 하자. 계속 이야기하게.
1: 가을 삭.
3: 고기 많이.
1: 감사합니다.
3: 예.
1: 발이 바뀌었네요. 혼자 한잔 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0: 동갑내기가 함께 일하며 싸우지 않는 건 이런 시간을 가지며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일 겁니다.
3: 와, 진짜 맛있다.
1: 응.
3: 와.
1: 혼자 선택 즐기자.
3: 픽 너무 좋았어.
1: 요즘에 진짜 나왔거든.
3: 와.
1: 이건 어제 다 먹어. 맛이 맛있지.
3: 맛돌인. 감정 안 익었어.
1: 조금 덜 익으면 시켜.
3: 아니. 진짜 많이 익혔는데 감자 아니었지?
1: 원래 감자 좀.
3: 근데 약간 사리는 게 맛있는.
0: 같은 목표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죠.
1: 우리 다음 달에 캠핑 올 때는 돼지고기 말고 소 먹어야지. 흑자 전환해야지.
3: 마이너스가 흑 플러스가 되면 소고기 먹자.
1: 맞아, 소고기 한 모금.
3: 여기 소고기 쫙 구워가지고.
1: 맞다.
3: 너무 맛있겠는데? 그러면 무조건. 플러스 가야 돼.
1: 소고기 카레로 이제 바꾸자. 흑자 돼서 소고기 먹는 그날까지 화이팅!
3: 화이팅! 1등 하고 싶다!
0: 17에 교복 입고 만났던 고은희 씨와 채은 씨. 그때는 각각의 꿈을 응원했지만 지금은 함께 꿈꾸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1등을 달성하고 다양한 작물로 농사를 늘려가겠다는 당찬 목표. 29살이 된 두 친구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4: 필요가 좀 줘야 될 텐데 큰일 났다. 잘 팔아야 되는데 우리 딸 부자 되게. 하우스 가서 일하면 자동적으로 다이어트 되겠네. 살이 은근히 쪄가지고. 또 한번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해봐야 안 되겠어.
5: 근데 이번 달에는 흑자가 날 것 같아. 엄마가 날 응원해줘야 해.
4: 아무튼 시작했으니까 방울토마토 열심히 팔아서 성공하길 바랄게.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창극단 신작 효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궁중의 춤과 음악으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던 효명세자의 삶을 창극단만의 소리와 춤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충주시립 우르국악단 진정성 2, 성음, 깊이와 마주하다입니다. 정기 연주회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로 오랜 수련을 통해 완성된 명인들의 소리와 국악 관현악의 조화를 선보입니다.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한국음악을 이끌 신진 국악인과 국악 창작곡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로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서 경연을 펼칩니다.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훈민정음이 무대에 오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국악과 오케스트라, 합창, 연기가 어우러진 대규모 창작합창 서사시로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꼬마장생 가출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가출한 꼬마장생의 유쾌한 모험기를 북, 장구, 꽹가리 등 전통악기의 리듬과 재담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간다.
1: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0: 민누만누민유길른가.
2: 판소리가 네. 의창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0: 엄마의 아두나의

0: 의다팀이랑 이상팀이 즐거운 무대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불빛,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빛나도록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함께합니다.
2: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은 세 가지가 진행됩니다. 하나, 정책 공모전. 둘, 명칭 공모전. 셋, 자유의견 공모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QR을 찍어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0: 대산탄장 미라 보내준다면서?
1: 좋겠다. 축하한다니야.

0: 누가 손가락 장난질 하라고 그랬어? 온몸으로 타야지. 손가락만 꼼지락거린다고 음이 나와? 줄이 이 모양으로 느슨해서 무슨 음이 나겠니?
1: 선생님, 줄이 너무 팽팽하면 손가락이 아파요.
0: 내 손을 한번 만져봐요.

0: 힘들어. 요즘 애들은 기교만 늘어가지고. 좀 앉아.
1: 서 있는 게 편해요.
0: 유학 문제 때문에 왔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더라. 주리아드에 무슨 국악과가 있다고 유학이냐고 고개를 내졌는데.
1: 약속은 지켜야죠.
0: 따졌지. 대상 수상자는 주리아드 음대에 유학 보내준다고 했지. 서양 음악은 되고 국악은 안 된다고 했느냐고. 일이 딱하게 됐어. 주리아드에 국악과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 무희 네가 가야금 대신 피아노나 플루트로 전공을 바꿀 순 없지 않니?
1: 이런 공부는 할 수 있잖아요. 동서음악의 비교 연구라든가.
0: 그렇게 유학을 가고 싶어? 가야금은 한국에서 제일 잘하면 세계 최고야. 미국 유학 안 가도. 미국 가서 설사 박사 받아오면 뭐하니? 이론에 매달리면 연주가는 끝나. 손길만 무뎌지지.
1: 애써주셔서 고마워요.
0: 잠깐만. 민족상 사무처에서 상금 받아가라고 연락 왔더라. 가서 받아. 기집애 성깔은.

0: 10분만 쉬자.
1: 야, 10분만 더 하자.
0: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야, 조금만 쉬라.
2: 야, 가자.
1: 야, 촬영 수고했다.
0: 응. 박 선배가 보고 싶대. 너 좀 오래.
3: 갈 거야, 오늘.
0: 유학 대신 상금 받기로 했다면서? 잘됐다, 야. 미국 가서 뭐 하냐?
3: 아, 동석 씨, 나 좀 봐.
4: 야, 동석아, 너 뭐 할 거야?
1: 언제 아무튼 될 거야?
3: 우리동 갈 거지?
0: 왜?
3: 오빠 보고 집에 좀 들어오라 그랬죠.
0: 내 말 듣니, 무영이 형이?
3: 전화기만 해. 오늘도 안 들어오면 엄마가 찾아 나설지 모른다고.
0: 알았어.
3: 수고해.
0: 응. 홍민아. 점심이나 같이 먹자.
3: 난
0: 먹기 싫어도 같이 먹자. 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그래. 경연도에 뒷소식 못 들었지? 연주 도중에 네 갈감줄 끊어진 거. 그것 때문에 서양음악 심사위원들이 기가 팍 죽었대. 줄 하나 없이 다른 줄로 옮겨서 악보대로 완벽하게 연주했다고 모두 혀를 내둘렀대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국악에서 대상이 나온 거래.

0: 박 교수는 지가 우겨서 대상 냈다고 생색내지? 사실은 장려상 감도 못 되는데 네 엄마 얼굴 봐서 박 교수가 널 밀었다고 한 교수도 떠들고 다니더라. 참 웃기는 부부야.
1: 솔직하게 말해줄까?
2: 뭘?
1: 민족음악상 대상 탄 거?
2: 그 얘긴 그만해.
1: 그날 네 연주는 형편없었어. 이 소리가 아니더라. 넌 가야금 소리가 아니라 비명 소리였어. 인정하지 너도.
2: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거야?
1: 한 교수는 네 엄마 지자지만 가짜야. 흉내밖에 못 내. 진짜는 너야. 네 엄마 죽으면 너밖에 가야금 산조 이을 사람이 없어. 네가 그만두면 가야금 산조는 대가 끊기라.
2: 그게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야?
1: 사명감을 느껴야지. 지금 네 얼굴 그전처럼 이쁘지가 않아. 달라졌어.
2: 그래서?
1: 국악인으로서 금지를 갖고 살아.
2: 기억해둘게, 이 친구.

남은 반평생 어느 곳에 있다 슬픔이 아무렴 그

0: 가만히 좀 가봐요.
1: 아니, 무슨 일이에요?
0: 저기 유원지에 놀러온 부장비들이 네. 욕쟁이 할머니한테 막 행패를 부리는 모양이야.
1: 어? 아까 어머니 점심 드시고 경무당 나가셨는데? 어?
0: 저기 피까지 흘리신대요. 빨리 가봐.
1: 피야? 어머. 아이씨.

0: 있어요.
1: 내 꼴이란 게.
0: 아, 왜 이러세요, 언니?
1: 들어주는 귀가 없는데 이거는 어느 짝에 쓸 거이냐. 뭐 말라 비틀어주고 귀신 딱지냐.

있었네. 소리를

수변 석상 자사오동 석상금. 물가에 돌틈에 끼어 자라다가 더 자라지 못해서 말라 죽은 오동나무로 만든 가야금이에요. 연산군 때 정승 이휘천의 시가 뒷판에 가득히 적혀있고 머리에는 일월복의 세 글자가 비축으로 박혀있습니다. 제작자들도 연주자들도 모두 탐을 내는 전설적인 명기 중에 명기라고 할 수 있죠.

0: 잘 가르쳤구만.
1: 겨우 소리꼴이나 짚혀가는 중인거래요, 영감님.
0: 그 가야금이 일긴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지만은 탐나느냐? 네 애미 말고는 음을 허해본 적이 없느니라.
1: 과분한 칭찬이소요.
0: 사시가닥에 가늘은 명주실로 꼬운 줄은 벽어동이 아니면 그 음을 허하지 않느니라. 또한 깊은 산 중에서 자란 벽어동은 순명주실이 아니면 울지 않느니라. 네 어미는 그 양성을 모두 잘 다스렸지. 그 가야금은 네 애미를 주었어야 옳다마는 무슨 인생의 옹이가 그리 깊이 박혔는지. 네 애미는 가끔 소리가 탁해서 그게 흠이거든. 왔느냐? 지난달엔 왜 오지 않았느냐? 어디 오랜만에 네 소리를 들어보자. 왜 시작을 하느냐?
2: 오늘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왔어요.
0: 소리부터 들어오고.
2: 앞으로 오지 않겠습니다.
0: 왜? 흥이 나질 않는 모양이구나.
2: 그런 게 아니라.
0: 오늘은 그만 돌아가거라. 네 소리는 다음 달에 듣겠구나.

0: 자, 데리고 갑니다.
1: 얘봐, 문 열리는 소리가 난 지 언젠데 그러고 서 있니?
2: 언니, 방금 어떤 스님이 나가시던데?
1: 정법 스님? 그 스님 참 괴짜야. 동두천에서 여기까지 단서 배우러 오는데 걸비 타면 그냥 앉았다 돌아가 버려. 잘 듣고 갑니다 하면서.
2: 좋지, 뭘 그래요. 그래도 레슨비는 꼬박꼬박 갖다 바칠 거 아니에요?
1: 레슨비? 그러고 보니 그 스님 이달치 레슨비 안 내고 갔네. 다음 달에 받지. 잠깐 들어와. 인사드려. 성상그루 기내장님이셔.
2: 안녕하세요.
1: 얘는 우리 풍류방 가야근 선생이에요. 이름은 이무희고요.
3: 반갑소.
1: 민족상 대상 따는 실력가예요. 이런 데서 풋내기들 가르치긴 재주가 아깝죠.
3: 언제 그 가야금 가락을 한번 접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2: 아우, 아니에요. 언니가 개인적으로.
1: 이런 깍쟁이 얌전 빼긴. 이 세상에서 한 사람 빼놓고 자기가 최고라고 오만을 떨지만.
3: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1: 죽사 이금하 선생님이에요. 가야금 산조의 대가시죠. 그보다 더 높아요, 무희는. 그분의 딸이에요.
3: 아이고, 이거 굉장하신 분을 만나 뵙군요. 자, 다음에 또 봅시다. 가야금이라.

0: 차 할래?
1: 아까 그분도 언니한테 단소 배우러 다녀?
0: 단소를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들으러 와. 내 단소를 들으면서 사분자 치는 거지. 그래야 제맛이 난다나?
1: 그럼 그건 레슨비가 아니라 감상료네.
0: 감상료? 그거 재밌네.
1: 혹시 그 영감님 언니 감상하러 오는 거 아니야?
0: 이해해봐. 별농담 다 하네. 저녁 사줄까?
1: 그런 돈은 왜 받아요? 그냥 한가라 들려줬으면 됐지. 풍류반살님이 그렇게 궁해요?
0: 궁하든 말든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20년이나 연마의 소리를 공짜로 들려주리?
1: 언니, 예술의 대가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서글퍼서 그래.
0: 그 사람은 내 단순 소리에서 없는 즐거움이 10만 원어치라고 생각하니까 10만 원을 준 거겠지. 만일 내가 그 돈을 받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즐거움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 빚어졌다는 생각으로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렇게 되는 게 좋을까? 서로 손해 아니야?
1: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받았다는 식이네? 언니도 참.
0: 그 사람 언젠간 내 단순 소리 없이는 정말 사분자를 칠 수 없게 될 거야. 마약처럼 인이 박히는 거지. 그때 난 내 값을 부를 거야.
1: 언니 값이 얼만데?
0: 얘가 정말 왜 이래?
1: 내가 어떤데?
0: 사나워졌다, 무희너? 무슨 일 있니? 유학 목

0: 가게 돼서?
1: 왜나 보자 그랬어?
0: 너한테 일거리 주려고. 찬우가 말안 하든?
1: 들었어.
0: 부잣집 도련님들하고 외국 대사관 자녀분들하고 어울리는 파티야. 연주비도 나올 거고 구경거리도 되고.
1: 언니.
2: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이무희 씨. 아유, 저 대상 터지니 얼굴 보기 힘들어요.
0: 우리끼리 차 마실 거예요?
2: 그러세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주 좀 봐요.
1: 저 사람 아직 나와?
0: 차 선생은 사람 모으는 재주가 있는 걸 어떡하니? 미녀반 선생도 부족하고.
1: 저 사람은 그냥 웃는 법이 없어. 꾸며서 웃어 항상.
0: 별거 다 트집이네. 내일 약속이나 꼭 지켜. 조리 잘하세요,
3: 아이고,
0: 할머니.
3: 세상에 할머니 큰일 날 뻔하셨네.
4: 갑시다.
3: 아이고,
4: 가자.
3: 저
4: 할머니 조리 잘하세요.
5: 아이고, 그럼 왜 잘 안 되냐? 아이고, 그럼 문을 다 터졌어?
6: 아, 욕쟁이 할머니가 가야금 들고 유원지 놀러 갔는데 불량비들하고 시비가 붙었대요.
5: 에? 그놈들 사람 잘못 봤지. 아니, 누군 줄 알고 시비부터? 에?
6: 맞았나 봐요. 어디 뼈나 안 분질러졌는지 모르겠어.
5: 아치, 욕쟁이 할머니가 당했단 말이오?
6: 그렇다니깐요.
5: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쩌다가 해.
7: 언니, 정신 좀 나세요.
5: 아이고, 아이고, 참.
7: 자,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왜 일어나세요? 왜, 언니?
8: 아유, 담배 좀 놔라.
7: 예. 자, 여기 있어요, 언니.

0: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아이고 복스라 고민 좀 먹어라.
0: 아이고 우야.
2: 엄마!
0: 큰일 났어. 너네 엄마가 저기 유원지 올라갔다가 불량배들이 막 매워가지고 피투성이가 지금
2: 엄마! 우리 누나 할머니가 피투성이가
0: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가씨 들어오세요.
3: 엄마 많이 다쳤어?
0: 온몸에 멍찬지예요. 자 들어가 보세요.
3: 오빠한테 연락했어요?
0: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자 들어가 보세요 얼른.

0: 시작이에요? 엄마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유원진 못 하러 왔어요. 술 마시고 놀러 온 사람들이 엄마 가야금 소리 듣고 싶대요.
1: 시끄러. 뭘 안다고 니 년이.
2: 아가씨.
3: 저녁 밥 다 됐어. 밥 한 술 또 올 거야 아가씨.
1: 어딜 또 나가냐. 오리판 구판 쫓아댕기더니 애미 말에 중둥머리 자르는 버릇만 배웠구나. 자고로 광대란 제 신명에 못 이겨서 나선 게 광대요. 신명이 없으면 엽전을 소크리째 퍼다줘도 내빼는 게 광대란 게. 요즘 사람들은 풍류를 몰라. 이제 좋은 시절은 다 가본졌다. 어디 참하게 앉아 시저울 풀 누각이 있나. 사지가 눅시인 어도록 허튼 춤을 한바탕 질타하게 출 때가 있나.
0: 엄마도 참 옛날처럼 먹고 자고 밤낮으로 가야금만 탈 사람은 요즘 세상에 없어요.
1: 세상이 바뀌어도

0: 사람 사는 것은 다 매한가지다. 아, 악기만 만진다고 다 예술가가 아니란 말이여. 이제 다 틀렸어. 몸땡이만 흔들어대는 난세지엄이 판을 치는 지랄 같은 세상이란 말이여.
1: 아가씨! 아가씨!

0: 오빠 일에 상관하고 싶진 않지만 오빠 짐까지 지고 싶진 않아.
1: 너 상 탓하면서?
0: 세언니도 마찬가지야. 오빠가 좋아서 결혼한 거지 엄마 시운 들려고 시집온 거 아니잖아.
1: 너 저녁은 먹었니?
0: 나도 오빠도 버리면 세언니 혼자 엄마 남은 인생 짊어지고 가야 돼. 그건 세언니 몫이 아니잖아. 엄마 또 시작했어. 몇 달 전부터 경로당하고 양로원 돌아다녔대. 세언니만 알고 있었어. 거기서도 엄마 찾아오는 걸 시집내니까 요즘은 유원지 찾아다니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랬대. 오늘 낮엔 깡패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배까지 맞았나 봐. 세언니가 집까지 업고 왔대. 오빠하고 나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어.
1: 아니야. 넌 엄마를 몰라. 가까이 가지 마. 엄마 인생.
0: 끝나고 나와. 여기서 기다릴 거야.
2: 뭘 이렇게 많이 싸주세요?
3: 어차피 버릴 건데 뭐.
2: 근데 무영영은?
3: 늦기 전에 가봐요.
2: 무영영! 형님!

0: 아침 첫 시간에 강의가 있어요.
1: 오빠가 전이랑 갈비 좀 잔뜩 보냈잖아요. 좀 들고 나갔어요.
0: 엄마는 좀 어떠세요?
1: 밤새 끙끙 앓으셨어요.
0: 살아나셨네요.
2: 네 오래비는 왜 안 들어온디야? 너무 집 멀쩡한 처녀 데려다 놓고 생과부 만들 참이랴? 한양년들 웃음 파는 자리에 죽치고 앉아서 장단 맞춰주는 재미로 산디요?
0: 그렇게 번 돈으로 10년 넘게 우리 식구 먹고 살았어요.
2: 장어다. 그런 게 광대치고 남사당패는 다른겨. 광대에도 급수가 여럿 있는 거이고 고름배를 남색질로 때우던 사당패와는 일체 상종을 아니었다.
0: 기생에도 급수가 있나요?
2: 네 애미가 인물 파는 화초기생이냐? 애미는 얘기여. 예수로 파는 기생이다 이 말이오. 애미 얼굴 처음 보냐? 누굴 노려보고 서 있는겨? 2년이 대학교 좀 댕긴 게 누구 덕인겨? 가야금인겨? 신문에 방송하고 댕겨라. 네 애미는 기생 출신이라고. 가야금이 우리를 반대겨 주는겨?
3: 아가씨, 아가씨?
0: 아가씨, 알았어요. 앞으로 말 듣고 안 할게요.
2: 죽을 면목도 없구만. 쟁이는 너나 없이 씨를 남기지 않으면 죽어도 옳은 귀신이 못 되는 법인데 우리 선사님 가야꼬가 인혁대에서 끊기게 생겼은 게

0: 민족음악상 생기고 나서 국악부문에서 대상이 난 게 이번이 처음이지. 아, 물론 무의 실력이 뛰어난 점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 국악계에서도 결사적으로 무의를 민 거는 인정해야 돼. 한국인이 우리의 음악보다 서양 음악에 주눅이 들어서 국악을 천시하는 풍조도 고쳐야겠고, 차제에 우리의 음악, 나아가서는 한국인의 혼을 되찾아보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1: 그만하세요 여보, 무슨 말씀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0: 앞으로 무의 책임이 막중해요. 그 나이에 가야금의 1인자가 됐으니. 또 어머니 죽사 선생의 후광도 컸고.
1: 참, 죽사 선생님 인간문화재 지정은 어떻게 좀 돼가요?
0: 그 문화재 위원들이 가야금 산조에 대해서 모두 먹통들이 되어나서 말이요, 계속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뭐 시간이 좀 걸릴게요. 뭐 결국은 될 것이고. 아 참, 죽사 선생님 건강하시지?
2: 네.
0: 그래, 그런 분들이 오래오래 사셔야 할 텐데. 아, 이 상금 말인데.
1: 당신은 일로 보세요. 내가 설명할게요.
0: 그러지. 파이팅 하는 거야, 이무희. 알았지?
1: 300만 원이야. 이 돈이면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학비는 충분하잖아? 잘 생각해봐. 국악하는 사람이 주리아드 음대에 유학 간다는 것도 우습잖아.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받기도 힘들다고 하더라. 상식적으로 안 그렇겠어? 이해가 안 되면 상금 돌려주고. 이것도 과장님이 싸움 끝에 얻어내신 거야. 돌려줘?
2: 한마디만 할게요.
1: 해봐.
2: 대학에 국악과

0: 생긴 이유가 북치고 장구치고 가야금 타자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 아니더라도 그건 배울 수 있어요.
1: 말이 왜 그래?
0: 이론이 약하니까 국악이 천시받는다고 생각해요. 학문으로서의 국악이...
1: 무희야, 너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국악인 모두가 피눈물 나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0: 죄송해요. 감사했으겠어요.
1: 이무희!
2: 아저씨, 어디 그래가지고 밥 좀 놓고 사시겠어요?
3: 아이고 참 힘드네 그래. 그 자, 다시 한번 해 마셔
2: 보시나요? 정성 판서 자제로,
3: 정성 판서 자제로.
4: 뭐 하시는 거예요?
3: 예, 아 그저 장타령을 좀 배워볼까 하는데, 아이고 잘 안 되네요.
4: 그건 배워서 뭐 하시려고요?
3: 아이 뭘 하긴요. 이 사람을 불러 모아야 내도도 팔고 할 거 아닙니까?
4: 그만하세요. 어머니 말씀 끝났나요?
5: 춘향 형상.

0: 참 세상에 소리만큼 좋은 게 있으려고. 목이 다 나쁜 사람이 악기를 맨지는 법이다. 이 나이에 소리 목에는 털이 나는 마는 내 목은 요상하게도 여적 젊은 년 소리가 난다니. 아가,
1: 네?
0: 소리 한 차례 해봐라.
1: 아휴.
0: 아휴, 봐.

소리란 심리 밖에서 찾아오는 벗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리를 해야 해요. 맑고 진 소리를 내야 벗이 질을 잃지 않는 법이요. 소리나 복이나 우리 예술은 득음이 어려워. 품

있는가.

0: 어디 있었어? 한참 찾았잖아. 악기랑 옷이랑 갖고 왔어. 사라진 줄 알았잖아.
1: 어디로?
0: 뭐라고?
1: 내가 어디로 사라져? 사라질 것도 없는데.
0: 아이고 아이고 안 됐다.
1: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마법에 걸려서.
0: 병이야. 자꾸 그러는 것도.
2: 예. 아유 어서.
0: 허황된 꿈은 꾸지 말고 살자. 모두 널 부러워하는데 왜 자꾸만 도망치려 그래.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네 재주가 아까워. 피는 못 속인다는 말 있잖아. 엄마 딸이야. 그게 어디 가니?

아이고, 사업은 잘 되시고. 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아, 예.

0: 깔고 우리 차례야. 왜 그래?
1: 이건 연주회가 아니잖아.
0: 따지지 말고. 저들이 돈질을 하든 개뽕을 잡든 우리 상관할 거 없어. 연주해주고 연주회만 받으면 그만이야. 온몸에 바늘을 꽂아놓은 사람 같다 너. 널 건드리는 사람도 다치고 너도 다치고.
1: 싫어. 난 싫어.
2: 안녕하세요. 이무인 씨 맞죠?
1: 네.
2: 오늘 밤 무인 씨의 연주를 듣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이 맞습니까?
0: 얼른 준비해라 무희야.
2: 얼마 전에 상 타셨죠?
1: 오늘 모임의 책임자세요?
2: 책임자는 바로 저기 저 친구입니다. 부를까요?
1: 됐어요.
2: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오늘 밤과 가야금을 생각하는 건 바로 저니까.
1: 난 연주자인가요? 아니면?
2: 우리가 기생파티 흉내라도 낸다는 뜻입니까?
1: 어느 쪽이죠?
2: 어느 쪽이든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실례했습니다.
3: 잘 지냈어? 잘 지냈어? 고생 많지?
4: 준비하는 거였어요. 아, 오늘의 새로운 파트.
3: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드세요.
5: 드세요.
3: 들어요.
5: 자, 많이 들어요.
3: 야, 들고 가.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자, 다시 보자. 자, 오늘 밤 가냐? 어, 이게 가는 거야.

0: 잡았어요.
1: 어, 홀짝 빠져 잡아놨으니까.
2: 여자라세요.
1: 인제 가자고 돼요.
3: 저사자
1: 보이는 거 가지고.
3: 양이야 많이 먹어.
4: 많이 먹었다.
5: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저 부두새가 온다. 어? 저 부두새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동안 음인육일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철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의 아두나의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경제청조사가
2: 당신의 사업을 업!
1: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3: 혁신이 업!
2: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3: 자영업
1: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2: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 총조사.

0: 표현이 돼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1: 두 바퀴 뭔가 충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2: 그 전체가 내시는 거니까 자기가 다녀가시면 돼. 네. 잠깐만.
3: 시스템
0: 하고
3: 플랫폼 같은.

0: 쉬었어요.
1: 오늘 쉬었어요.
2: 화이팅!
0: 오진! 아자아자! 화이팅!
3: 경주!
2: 화이팅!
0: 21세기 최고!

0: 네, 안녕하세요. 연주 잘 들었습니다. 곡에 담으려고 했던 그 대중성의 요소는 무엇인지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1: 네, 저희가 크로스오버 음악을 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사실 이제 서양 음악과 저희 국악을 전통 국악을 이제 하나의 음악으로서 엮어야 되는데 서양 음악에서 특히 이제 미국 대중음악에서 봤을 때 재즈나 블루스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소가 민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 지역의 민요에서 온 블루스에서 주고받는 이 콜앤 리스폰스 기법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자진몰의 장단을 기본적으로 이용해서 이 주고받는 느낌을 시소,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니까 말하고 응답하는. 그러니까 이 느낌이 기본적으로 저는 전 세계에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중성을 좀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2: 밴드 편성을 보면 지금 서양악기 셋에 국악기 하나잖아요. 뭐 국악기가 뭐더 많아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지금 드럼 베이스가 원래 연주하시던 대로 이제 그 볼륨으로 연주가 되고 또 이제 피아노가 중간에 나오니까 가야금의 존재감이 이거는 지금 구조적으로 음량적으로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좀 가야금이 조금 돋보일 수 있도록 기존에 연주하던 방식이 아닌 좀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보시거나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1: 저희가 가장 이루고 싶은 거는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도 모여서 해도 정말 아름답게 어울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국악기라서 하기보다는 사실 이제 저희에서 가야금 역할은 보컬의 역할이거든요. 주요 멜로디나 민요 멜로디를 주로 이제 연주하고 나머지 저희 악기가 이렇게 반주 형태를 띠고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형태라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0: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런 포맷으로 계속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게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렇게 개성이 되신 건지 그런 것들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대중음악 프로듀서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국악기 가야금 연주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저희 싱글을 시작으로 해서 얼마 전에 20트랙이 담긴 정규앨범 1집 발매했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아마 1년에 거의 한 10몇 곡씩은 계속 꾸준하게 발표하면서 저희가 좀 새로운 좀 결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닌지 각도 가끔 내려놔요. 수건들이고 소매를 할지 무언든 잡근들이 강둑하느냐. 더블썸의 풍신들이 정토방에 광기들어.

0: 낙기들이 춤을 추고
1: 헤르웨이야 헤르웨이로구나
0: 서당선의 치마기가 애기 동자 금치로 방전에는 육기들이 혓바닥을 돌더니
1: 헤르웨이야 헤르웨이로구나
0: 오지랖 부리는 입벌기 정치 빠진 새도비에 돈밖에 모르는 만석기요 혐오뿐인 닭대기가 귀신이 인간에게 붙은 건지 인간이 귀신에게 붙은 건지 모르겠다마는 그것이 무엇이 죽었던가 이차 저차 우리네 함께 풀어내보면 될 것을

0: 이게 사설 같은 경우는 사실 관객들이 많이 이해하기 좀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고 또 잘 안 들린다고 하잖아요. 가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1: 네.
0: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음악을 하실 때 지금 가사에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1: 네.
0: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악을 만들 때 어떤 고민이나 또는 지금 활동하실 때 다른 곡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향성을 가진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1: 저희가 이 곡을 작업을 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재적인 뭐 부동산이든 청년이든 많은 사회 문제적을 저희 전통의 부정인 애글로서 풀어내자라는 거를 목표로 이제 이 곡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이제 얼만큼 전통으로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느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담은 곡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통이라는 느낌보다 현대적으로 가사를 풀어낸 게 많아서 오히려 가사 전달이 살짝 부족한 감이 있더라도 오히려 이런 가사들이 좀 더 전통적으로 관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2: 하나 질문할게요. 이 그리샤는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하실 거죠?
1: 네, 저희가 지금 2021년 창단에서 지금까지 네. 계속 쭉 활동 중에 있습니다.
2: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아쉽게 제일 느낀 거는 가사를 이렇게 현대화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되게 재밌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대해서 들었는데 이게 이 단체

0: 제가 앞으로 오랫동안 가시려면 이 앙상블 자체에서의 음향적인 거를 좀 조화를 잘 만드셔야 될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저도 악기 하는 연주자로서의 이제 연주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을 그대로 품어내서 연주를 하면 이거 깨져요, 앙상블이. 그러니까 특히 피아노도 그래요. 피아노도 장단에 맞게 이 건반이라더라도 이제 피아노 포르테가 다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을 들거든요. 그리고 쇠 칠 때, 타악 칠 때, 노래가 칠, 이렇게 부르면 그때는 이제 타악들이 이제 포근하게 좀 감싸주고, 피리가 나올 때는 또 피리는 더 살려주게 이렇게 감싸주는 앙상블의 조화를 조금 연습을 많이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잘 들었어요.
2: 감사합니다.
3: 저도 사설 부분을 계속 유심히 듣게 되더라고요. 저도 노래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액을 풀어가는 소리는 잘 들리는데 대체 이게 어떤 액을 푸는 건지 그 사설의 전달이 조금 앞서 이제 심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게 조금 아쉬웠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좀 밸런스도 저도 또 똑같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피리 소리랑 피리 소리가 일단 전혀 잘 안 들렸었던 것 같고 타악기 비중이 좀 너무 과하게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저도 한 가지만 덧붙이면 작은 음량의 악기가 있고 큰 음량의 악기가 있고 또 뭐 마이킹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편곡적으로 이거를 너무 그 특히 타악기를 쫙 이렇게 전통음악 연주하듯이 큰 볼륨으로 이렇게 치면 아무래도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악기들이 이게 조화를 이루려면 뭔가 편곡적으로 음악적으로 좀 뭔가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도 하나 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들어보니까 곡에 담으려고 했던 어떤 국악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가지수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당연히 해금이라는 악기도 있고 양청도들이도 있고 또 민속악산들도 들어가고 정가에 또 창법도 들어가고 이게 너무 좀 많아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좀 넘쳐난 느낌인데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담으려고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뭔가 도들이라는 가락 자체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가락 위에서 계속 변주가 되는 식인데 그게 재즈랑 좀 뭔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들이를 넣게 되었고 양청도들이를 넣은 이유도 이게 약간 마이너 곡이어서 조금 더 밝은 분위기를 주고 싶어서 양청의 그런 밝은 분위기를 더 넣었고요. 중간에 이제 구음을 넣은 것도 재즈의 스캣이라는 그런 창법 있잖아요. 그냥 의미 없는 건데 그냥 악기랑 같이 호흡하면서 노래를 하고 싶어가지고 넣었습니다.
0: 안 그래도 아까 노래하실 때 이게 선율이 가는 거 보니까 사실 약간의 다른 선율들이 좀 혼재가 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하나로 좀 집중하면 훨씬 더 힘이 있지 않을까. 지금 조금 분산된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2: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저희 국악 그 전통 리듬에 재즈가 많이 뭐 같이 콜라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지금 재즈하고 국악하고 접목한 공연과 공연팀들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팀만이 앞으로 추구하는 음악 방향성과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든 이런 팀들하고 차별성을 어떻게 두시려고 하는지가 궁금해서.
1: 저희 팀 이름 자체가 로우랑 하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베이스의 로우 소리랑 해금의 하이 소리가 조금 이렇게 어우러진 음악을 좀 하고 싶었는데 많은 재즈곡들이 있지만 사실 베이스가 주도적으로 막 리드하는 곡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베이스가 리더인데 그 위에 해금이 좀 노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약간 이 곡을 듣고 이게 뭔가 국악인 줄 알았는데 약간 재즈였네? 아니면 재즈인 줄 알았는데 국악이었네? 그러면 저는 둘 다 약간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전통을 기반으로 좀 새로운 색다른 소리로 좀 다가가고 싶습니다.

0: 지금이랑 퇴근 특히 그 선율에서 꺾는 음에서 애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또 마지막에 또 자중머리가 나오면서 자기들은 그래도 목숨은 끊어졌지만 아직은 살고 있다는 울부짖음이 저한테 느껴졌거든요. 맞나요?
1: 예, 제가 의도한 거의 그대로 해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잘 들었어요. 하모니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특히 탁 친구가 그 살아야 될 때는 살고 또 죽일 때는 죽여주고 이 조화를 너무 잘해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연주자로서. 네, 잘 들었어요.
1: 감사합니다.
2: 지금 선율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할 때 보면은 어떤 국악적인 식음새 같은 게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그 구성음들을 보면은 실제로는 그 서양의 음악 선율이라고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그 안에서 일부러 그렇게 쓰신 건지 아니면 곡에 담고자 하는 게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사실 대중적인 느낌을 최대한 주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대중들에게는 좀 서양 음악의 이런 구조나 선율의 진행이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산조의 식임새나 이런 것, 선율들을 좀 대중들한테 좀 더 친숙하게 전달하려면은 이렇게 그런 양상 위에 좀 같이 올려야지 저희가 좀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작곡을 했습니다.
2: 충분히 그렇게 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익숙한 거를 조금만 더 새로운 방식으로 시대에 맞게 좀 더 가보려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주제나 창법 그리고 전자 음향의 어떤 분위기와 표현 이런 어울림이 굉장히 좋았고 인상 깊었습니다. 낸 자료들에 보면은 어떤 새롭게 들린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많이 새로운 것까지는 아니었고 다만 그 주제를 굉장히 좀 아주 잘 엮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본인들께 생각하는 새로움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이제 처음에 이제 지원서를 쓰고 처음에 곡을 준비하면서는 뭔가 우리가 새로움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도 이제 정제해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제 새로움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잘하는 부분들을 모아서 해보자라는 걸로 지금의 좀 결과물이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 지향하는 바가 좀 그러한 새로움을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다른 팀들도 아마 전자음악을 사용은 하겠지만 저희 팀의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조금 자연음향, 앰비언스를 조금 더 많이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국악을 친근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접근 방식에 있어서 뭔가 자연적인 소리도 좀 함께해서 조금 또 저희만의 색깔로 이제 네, 앞으로도 음악을 해나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0: 네, 그 방금 말씀 주신 새로움이라는 게 또 너무 완벽한 새로움은 관객들한테 피로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가는 어떤 뚜렷한 색깔과 방향이 그 자체로 또 새로움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편곡적인 거나 작곡적인 게 조금 더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아서 그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어서 물론 이게 어떤 명상음악 같은 어떤 컨셉으로 만들었다 하면 당연히 또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경연이고 뭔가 더 뒤에 보여주고

0: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어차피 전자음악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고 계신지가 좀 더 궁금하긴 했습니다.
2: 저희가 전통 레퍼토리가 이제 좋은 곡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민요나 그런 장르들을 조금 더 새롭게 보이고자 이런 작업들을 진행해 가고 있었고요. 앞으로 뭐 전자음악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팀 활동을 이어나갈 것 같아요. 뭐 더 적극적으로 신디사이징을 보여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네, 앞으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3: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박흥보는 박을 타고 부자가 되어 호의호식하며 세월을 보내적에 천지 만물이 아름다워 보일진데 고 박 껍데기까지 이뻐 보이는가 보더라. 급기야 고 안에서 잠까지 정하는 뒤 사실은 고 박 껍데기가 타임머신이었던가 보더라.

보니 흑옷입은 온데 간데 없고 아파트며 비행기며 생야단이 났는디. 이때는 어느 땐고 2026년 대한민국이었던가 보더라. 이런 다시 바흥 보이고 저곳을 둘러보니 흑옷입은 간데 없고 비행기인데 잔뜩 이로다 돌.

0: 든든한 곳 질 걱정 들고 가면 쓸모 걱정
1: 근심 걱정 불안 가득 하
0: 이박을 타고 들랑 아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0: 갖다 놓고 타보려고 하는디.
1: 그렇지.
0: 아, 어찬지 모르게 기운이 안 나. 요 한마디 얻어가 보는 것이었다. 아, 여보시오.
2: 예.
0: 아, 요 박을 타는데 톱소리가 없어 쓰겄는가.
3: 안 되지요.
0: 그럼 내가 저 가서 박 하나 가지고 올 텐게 자네들은 어서 톱소리를 매겨 보게.
2: 그래.

다 볼까요? 저랑같이 박을 한번 다 볼까요? 자 그럼 차례들 넣어서 턱서리를 매겨 보게.

0: 네, 재미나게 잘 박힙니다. 그 어린이 국악 뮤지컬 같은
1: 아, 네네.
0: 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 저기 이 팀이 이거 말고 다른 곡들도 있나요?
2: 저희는 이제 민요나 판소리 또 이제 그런 전통 민속악을 기반으로 해서 창작 활동을 좀 많이 열심히 지금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곡도 몇개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는 팀 비에러라고 합니다. 추구하는 음악은 이제 저희가 민속악을 기반으로 좀 원형을 좀 해치지 않고 곡 안에도 조금 전통 소리를 좀 녹여내는 그런 쪽의 방향성을 좀 추구하는 좀 그런 음악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약간 종합 예술적인 그런 것들이 계속 있나요? 다른 곡들에도요?
2: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점잖은 곡들도 있고요. 좀 이렇게 신나는 곡들도 있고요. 네.
3: 저희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이고 앞으로 또 현대 음악에서 국악의 그런 모습이 좀더 새로운 모습들이 좀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흥보가 구성안에서 약간 장송곡 느끼처럼 비나이다 이런 데서는 좀 슬픈 부모의 이야기 좀 그런 것도 담아보려고 하고 저희가 그래서 1시간짜리 레파토리로 흥보가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끝나고 나면 뭐 단가도 구성 중이고 또 저희가 부산에서 올라온 팀인 만큼 부산 전통 문화, 부산 영남 국악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음악도 지금 진행 준비 중입니다.
4: 샤워가운과 파자마를 입고 오셨는데
2: 아,
4: 이거
2: 네.
4: 질문 안 드리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2: 네, 사실 이게 꿈이라는 요소를 조금 활용을 해서 꿈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해보았다라는 식의 설정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옷을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잠옷이나 로브 같은 걸좀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요. 또 이제 저희 팀 이름과 성격에 맞게 이제 얼굴에는 분장을 페이스 페인팅을 조금 삐에로에 걸맞게 조금 해보는 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5: 연주자들이 자기 악기만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연기까지 하시면서 하시는 모습이 되게 산뜻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템포가 빠른데 거기서 더 몰아가니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차분하게 만약에 본선에 올라가시게 되시면 정리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보컬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전자악기에 절대 밀리지 않고 다 잡아먹을 만큼 나와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효리의 음역대라든지 그리고 각 악기 간 지금 이 락 악기들과 저희 국악기와의 조합이 조금 지나치게 좀 일방적으로 밀리는 듯한 느낌도 있고 좀 밸런스에 그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음악들도 지금 같은 분위기인지 아니면 다른 음악은 또 다른 분위기인지 그거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1: 저희 팀은 지금 현재 이전에 창작 뮤지컬을 통해서 같이 팀이 결성이 좀 되어졌고요.

0: 그 기반으로 해서 지금 다양한 이제 레퍼토리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지금 신원고집 타령이라는 곡을 조금 더 디벨롭해서 좀 제작이 좀 되어지게끔 완성도 있게끔 지금 했는 상황이고요. 다른 곡들을 지금 이제 차후 후속곡이라든지 다른 곡들도 지금 현재 제작 좀 되어지고 있는데 이와는 조금 더 분위기를 조금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좀 제작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1: 악기 구조는 지금하고 똑같은 형태인가요?
0: 지금 구조는 똑같은 형태로 우선은 되어져 있습니다.
1: 아,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0: 네.
2: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국악팀이랑 이 밴드팀이란 이질감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거울 속에 갇힌 사람으로서는 만약에 이 작품을 한다면 진짜 그 성악가가 진짜 락을 부르듯이 머리 흔들고 태평 선생님은 뭐 피리안 선생님은 서서 한다든지 옆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마운스가 있거든요. 근데 드럼도 여자분이 치시니까 되게 저는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가야금 하는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너무 경직되지 말고 같이 이렇게 뭐 어우러지는 거이 작품만큼은 이렇게 완성도 있게 만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봤어요.
0: 감사합니다.

0: 그 악기 조합이 일단 굉장히 좀 흥미롭네요. 사실 37관 행관 같은 경우도 다른 36관이나 8관에 비해서 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울라 같은 경우도 그 음악에 이제 쓰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장단 이거는 뭐 그냥 한눈에 봐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안에 다른 어떤 선율이라든지 뭐라든지 이걸 어떤 거를 좀 담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1: 이 펄스라는 곡은 이제 저희 푸너리, 국거리, 휘모리, 십박, 혼합박 이렇게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장단 구성 안에 저희 허튼가락 같은 그런 허튼가락의 멜로디도 넣었고요. 우선 창작의 요소로서 저희는 새벽과 아침의 감성을 담았습니다. 어떤 전통의 멜로디를 담기에는 지금 너무 장단이 너무 전통 장단으로 직관적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멜로디는 좀더 추상적으로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2: 박에서 혼박으로 지금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제 좋은데요. 그 울라를 특별히 제작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연주자로서 이제 느끼는 불편한 감은 뭐냐면, 음정이 조금 서로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도입부에서 촬영금이랑 울라랑.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완성도를 조금 높이려면, 울라랑 촬영금의 음정의 피치를 조금 맞출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1: 네, 감사합니다.
2: 예.
3: 장단의 흐름대로 이렇게 마치 타악적으로 그 흘러가는 건 좋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좀 기억이 되려면 메인 선율 같은 걸 하나를 집어넣어서 만약에 같이 구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멜로디를 한번 유니진으로 해준다거나 그러면 뭔가 딱더 각인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리듬이 분할되면서 계속 흘러가는 것만 같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1: 네,
3: 그
1: 감사합니다.
3: 부분은 보완하면 더
1: 네,
3: 좋아질 것
1: 보완하겠습니다.
3: 같습니다.

0: 음악을 연주할 때 지금 굉장히 특수악기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뭐 저희가 익숙하든 또는 그좀 희귀한 악기들이든 거기에 따라서 전부 다 탑업 같은 게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숙련도를 조금 더 올리시면은 더 완성도 올리는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철염금 같은 경우는 특히 금속성 소리가 나고 음정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그 자체가 좀어더 소리가 더 도드라져서 섞이지 않으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만 더 예민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그 제가 지금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지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허튼 짓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할수 있는 걸다한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허튼 짓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정말 나는 이렇게 살 거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렇게 리액션을 하나 해주셔도 나는 불 때도 소목하지 않고 더 당당하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2: 감사합니다.
1: 네.
3: 작곡을 누가 주도적으로 했을까요?
2: 저희가 거의 다 같이 작곡을 하는
3: 그
2: 편이에요.
3: 작곡자 없이 연주자분들께서 다 작곡에 참여해서 공동 작곡.
2: 저희가 이 허튼 짓이라는 곡 자체가 이렇게 효율만을 따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 허튼 짓 하면서 살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한 번쯤은 약간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약간 관객들 혹은 저희의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모습들이 나왔으면 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 시절 한 번쯤 접해 봤을 법한 악기들을 좀 사용하고자 했고요. 이 부분이 아마 대중에게도 어느 정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팀의 방향성은 저희는 사실 뭐 어떤 곡을 하겠다보다 메시지에 좀더 초점을 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저희 팀의 방향성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1: 되게 놀란 게 보통 이제 서양 악기들이랑 보통 이렇게 문별하게 섞는 경우도 많은데 국악기만 가지고 평평할 수 있는 평탄할 수것 같은 음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입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이 느껴졌는데 그런 부분이 참 좋았고 일단 그걸 만약에 같이 이렇게 상의해서 했다 그러면 되게 그 팀워크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다른 심사위원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교육받은, 너무 바른 사람들이 허튼 짓 하는 척 하는 것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본질적으로 허튼 짓을 하고 싶으면 조금 더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네, 연주 잘 봤습니다. 혹시 지금 하시는 음악이 그 백인 음악과 흑인 음악이 섞인 그거를 하시는 게 맞나요?
1: 락커빌리라고,
0: 네.
1: 네, 락커빌리가 이제 보통 이제 로큰롤의 이제 초기 음악으로서 이제 그 컨트리 쪽인 이제 백인 쪽에서 섞이고 이제 흑인의 블루스 이 코드 진행하고 이제 섞여 있는 걸로 보통 사람들이나 아니면 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네.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분도 신선했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그 전통 음악 쪽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은 조합이라서 좋았고요. 그 저기 도입부 부분 좋았는데 이제 저희 악기가 여러 전자악기가 섞이고 하면서 그 음량에 대해서 조금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눌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이 거문고를 쓰실 때 저는 더 과감하게 뭐 전자 거문고를 쓰든지 이렇게 해서 음량이나 어떤 음색적 면을 더 맞춰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원래 하시던 대로 던던던던 던딘던딘던던던딘 하시고 짠짠짠 이렇게 치시 연주를 한다 그러면 거문고는 자리가 없습니다. 거문고 역할을 주기 위해서 연주법을 바꿔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야지 저 악기가 존재 이유가 있겠죠. 같이 하는 장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시장 장터에서 궁짝짝 궁짝궁짝궁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프레이즈를 드럼이랑 같이 좀 주고받는다거나 좀 의미 있는 걸 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블루스 코드를 가져오는 건 좋은데 그걸 그냥 계속 복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G7 나올 때 계속 노래가 C음을 내거든요. 그게 지금 이 팀의 어떤 매력이 될지도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디테일들을 리듬 분화해야 되는 거라든지 그 화성을 그냥 이건 블루스야라고 계속 그게 갈게 아니라 노래랑 어떻게 부딪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래도 기타 치는 친구가 중간에 F7을 안 하고 그냥 F 메이저 7을 한다거나 그냥 F를 한다거나 하면서 보이싱을 좀 바꾸는 거는 봤는데 좀더 디테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물과 기름처럼 다른 그룹으로 완전 따로 노는 지금 락커벨은 락커벨대로 가고 장기타령은 장기타령대로 가는 그렇게 생 그렇진 않아요. 희한하게. 근데 그런 디테일을 더 살려서 뭔가 하나가 될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저는 음악적인 이야기보다 전체적인 그림 봤을 때 일단 그 밴드 이름

0: 느낌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개호주.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비주얼적으로도 약간 토속적이긴 한데 음악을 락으로 가려고 하고 의상 컨셉도 애들이 이제 아빠 양복을 빌려온 것처럼 저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타악은 또 꽹과리도 제가 듣던 소리보다 농악 쪽에 꽹과리 색깔이 나서 오히려 너무너무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해요. 네.
1: 감사합니다.
2: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특히나 이제 노래하는 분은 앞에서 또 끌어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저도 노래하는 사람이어서 그 허허벌판에 서 있는 그 느낌을 잘 알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 노래 분위기는 경쾌한데 노래하시는 보컬 분이 노래 분위기에 반해서 조금 너무 시크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했고 뭔가 발스텝을 봐도 뭔가 조금 확신이 없고 어찌됐건 뒤에 굉장히 그 지원군들이 많이 있잖아요. 같이 음악을 하는 더욱더 즐기시면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1: 네,
2: 들었어요.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쉐이킨
1: 우리야.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다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확보엔 예외가 없습니다. 약정 체결 제한으로 시작되는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은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국민이 즐겨 먹는 수입수산물의 사전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이 체결되면 식약처에 등록된 수출국 제조업소만이 수출 자격을 얻으며 수출 시마다 안전을 증명하는 정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오직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0: 조선 말 단 10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타산의 도시 남양주에서 맛있는 음식 찾기는 계속 되는데? 아이고 임금님, 얼마 전에 입동이 지나간 것 아시오? 이제 정말 겨울이 성큼 다가왔는데 우리 임금님 오늘은 또 어떤 음식으로 우리를 따숩게 해주시려나?
1: 안녕하세요.
2: 비디오마. 저 배고프다도
1: 말을 하도 더듬으셔서 저는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2: 랩하는 것 같았던 거야. 에이, 내가 랩을 하면 또 잘하지. 어떻게 여러분 신나도 사랑스럽지 않나? 귀엽고?
1: 네? 얼토당토 없네.
2: 아휴, 그나저나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네, 그래요? 어? 그지? 그래, 겨울이었어. 그 날씨가 차고 말이야. 이렇게 시릴 때는, 생각나는 음식이 있지.
3: 시래기를 먹으면 맛이 좋지요. 겨울철에 시래기.
2: 아, 진짜, 나랑 유머 코드가 너무 안 맞아, 진짜. 아유, 됐고. 여기 저 시래기 아주 잘하는 집이 하나 있거든. 요쪽에 남양주 지역에서 시래기 원탑 가봅시다. 갖가지 시래기 우리가 다시 한번 가봅시다.
0: 한번 가보자. 겨울철을 대표하는 건강음식 시래기구나. 옛부터 채소를 먹기 어려운 겨울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던 음식.
3: 시래기 먹을 거야, 시래기.

돌고 날씨가 춥고 시릴 땐 시래기. 임금님 라임은 이런 거요. 어디 한번 시래기 한상 부지하게 같이 가보자.

0: 시래기 전, 그리고 시래기 불고기, 시래기 닭볶음탕. 아, 이렇게 시키면 되겠다. 사장님.
1: 네.
0: 아, 예.
1: 안녕하세요.
0: 사장님, 제가 예. 주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1: 예.
0: 여기 이제 시래기 정식하고
1: 네.
0: 그다음에 시래기 전,
1: 네.
0: 시래기 불고기, 네. 시래기 닭볶음탕.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시래기만 먹다가요? 같이 뭐 시래기만 한 접시 먹고 가지 뭐 그러면.
2: 그렇지, 매번 헷갈리는데 어디는 우거지기도 있고 시래기도 있잖아요.
0: 자, 봅시다. 자, 다슬기는 지역별로 뭐 올갱이라고도 하고 뭐 다슬기라고도 하고 근데 같은 거죠. 근데 우거지랑 시래기는 다른 거야. 우거지는 뭐냐? 배추 겉잎을 배추 겉잎을 이렇게 떼어내서 손질해가지고 먹는 거. 혹시 뭐 말리기도 하고 그냥 손질해서 하기도 먹기도 하고 하는 거를 우거지라고 하는 거고, 시래기는 무청. 무청이 뭐냐면 이제 무 손질하고 나면 딱 잘라가지고 줄기하고 이파리 그 부분. 그 부분만 삶아서 말려서 먹을 수 있도록 사용하는 거. 그거를 시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좀 알고 좀 합시다, 좀. 아이, 오, 여기 갑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아유,
3: 네,
0: 예.
3: 안녕하세요.
0: 오, 잠깐만. 이게 지금 시래기 이게 물에다 넣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3: 아, 이거 이제 이렇게 삶아갖고요.
0: 네.
3: 씻어갖고 한 이틀 정도 울거갖고 이제 나물을 하는 거예요.
0: 오.
3: 모든 재료가 일로 다 들어, 여기서 들어, 나가는 거예요.
0: 그럼 얘는, 네. 얘는 그러면.
3: 얘를 갖다 삶는 거예요.
0: 이게 이제 얘 이렇게 말린 애를
3: 예.
0: 저기다 삶아가지고
3: 예.
0: 물에 이제 불려서.
3: 네. 예.
0: 약간 좀 이제 드시기
3: 좋게. 저기서 삶아서 씻어서 네. 여기서 이제 울거요. 울군다고 해야 돼. 냄새가 나니까.
0: 얘 살짝 이렇게 만져봐도 돼요?
3: 예, 만져보세요.
0: 이거 어떻게.
3: 되게 부드러워요.
0: 어머, 진짜 부드럽다.
3: 예, 되게 부드럽죠.
0: 우와. 찢어져?
3: 예, 찢어져요. 되게 연해요.
0: 이야, 진짜 연하다. 뿅. 우와. 여기 지금 뭐 시래기도 다 하시는 거잖아요.
3: 예, 모든 걸 다 쓰레기, 말 그대로. 전도 쓰레기.
0: 예. 예. 시래기. 방송 나가야 되니까. 시래기. 예, 시래기.
3: 예,
0: 아, 그러시군요.
3: 저희가 우와. 이 배에 농사진 거로다가 이렇게 해서 육수를 끓여요, 이걸로 다.
0: 아, 얘를요?
3: 예, 불고기 육수 끓이는 거예요.
0: 얘. 불고기 육수에 얘가 들어간다고요?
3: 예, 이걸 거의 다 이걸 들어가요.
0: 얘 얼마나 들어가요?
3: 20개 들어가요. 단맛이.
0: 들통 하나 육수 내는데 이게 20개가 들어간다고요?
3: 예, 예, 예. 이거 20개 들어가야 돼요.
0: 그럼 그 배에 그 단맛이 그냥 다 육수에 들어가겠네요. 그 육수 지금 끓이시는 거 있어요?
3: 오늘 끓이잖아요. 끓였어요. 없어가지고.
0: 진짜 없나보다. 아.
3: 육수를.
0: 이거구나. 오, 잠깐만. 이 빛깔이. 우와. 어머.
3: 이 다 그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뻘찍하잖아요. 그죠?
0: 거의 배즙인데요?
3: 네, 배즙이에요. 거의.
0: 여기다가 조금만 주시면 한번.
3: 네.
0: 네. 조금만. 네, 됐습니다. 배즙이야, 배즙. 배즙, 잠깐만. 배즙 향도 나고,
3: 네.
0: 지금 육수 내 하시려고 뭐 넣으셨는데?
3: 저기 거기 이제 부재료가 이제 들어가는 거 있죠.
0: 그러니까 그게 네. 같이 합쳐진
3: 네,
0: 거죠?
3: 네, 네, 그렇죠.
0: 아, 잠깐만 마셔보겠습니다. 와, 이거 잠깐만. 맛있는데?
3: 별로 안 달죠.
0: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막 네. 이렇게 부담가게 달지 않고 네. 적당히 딱 다네요. 어렸을 때 감기 걸렸을 때 엄마가 배랑 이렇게 끓였어. 우려갖고 주신 그거 같은데 거기에서 약간 고기 육수 베이스 네, 맛을 내신 거기
3: 일단은 생각도 들어.
0: 그러니까 예.
4: 남의 집 육수를 이렇게 다 드시면 어떡해.
0: 아, 잠깐만요. 지금 감기 예방하려고 지금. 아, 감기 예방 아니지. 감기 예방 되겠는데? 맛있다. 잠깐만. 이것만 계속 마시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전 그러면은,
3: 네.
0: 야, 벌써 그 시래기랑 얘 보니까 음식이 맛이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맛있게 좀 준비해 주세요.
3: 예, 제가 해서 보내드릴게요.
0: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오늘 가겠습니다.
3: 네.
0: 예.
5: 겨울철 맛과 영양 모두 챙겨주는 최고의 음식! 시래기로 오늘 한상 크하게 잔치를 벌여보세요! 당면, 버섯, 파! 각종 채소를 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0: 내년에 단맛을 낸다는 비법 육수까지 가득. 이것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시래기 불고기. 이 집의 천매 특허라는 시래기 전도 빠질 수 없지. 시래기 잘게서 그런 반죽을 이틀 동안 숙성시키는 게 사장님만의 비법. 완난 반죽을 눈동 구워준 겨울의 귀한 맛 시래기전 완성. 한상에 나물들이 빠지면 습하지. 맛있는 반찬들까지 더해 이것이 시래기 가득한 시래기 정식 한상이요.
1: 이야, 아주 그냥 뭐 시래기로 할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시래기 요리가 이 밥상 위에 다 있구나. 아, 잠깐만, 밥을 먼저 먹어야 되는데.
0: 정성 가득히 지은 시래기 솥밥도 있소이다. 밥 위에도 시래기가 그득하구나.
1: 오, 시래기. 이야, 오. 밥이 엄청 많은데? 2인분인가? 영양 솥밥이고 이렇게 퍼가고 밥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는데?
2: 퍼도 퍼도 계속 나오네요.
1: 그러니까 우리 맛있구나의 인기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건가? 이야. 이야, 이거 그냥 밥도 좋은 쌀로 지은 밥인데 시래기의 향이 같이 합쳐지니까 아, 뭐라 그럴까? 크, 조금만 쓸쓸한 가을 물두렁에 어? 그 벼가 익은 벼가 싹 쓰러진 후에 그 남아 있는 그 벼의 잔향이랄까? 먹는 탈려다. 맛있는 밥이 맛있고. 반찬도 사실 필요 없는데 오늘은 반찬이 정말 야 이거 진짜 야 오 이게 시래기

0: 오, 어 부드러워. 본질이 잘 돼가지고 너무 부드럽다. 아 잠깐만. 참으로 과인이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 양반 정해주시오. 무엇부터 궁금한 거 얘기해 보시오.
1: 양배추 쌈. 그쪽 그 밥이랑. 아,
0: 양배추 쌈에
1: 그 밥 된장이랑.
0: 수레기 밥이랑 해서 강 된장에서 밥 된장에서 싹. 네네. 어, 그게 궁금하시구만. 오케이. 알겠노라. 과인이 비디 양반의 수건을 시력이 많은 쪽으로 봐야지. 수건을 풀어주겠노라. 야, 이거 밥이 진짜 찰지다. 오, 아, 야, 간한데 이거 그냥 강 된장 이런 게 아니네. 밥 된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싸서 먹을 수 있게 된장을 따로 하신다는데, 야, 요게 맛이 생각보다 알싸합니다. 어, 된장의 그냥 고소한 맛, 고기에 약간의 알싸한 칼칼한 향이 섞여 있어서 소금 느낌도 나고 같이 먹어볼게요. 양배추는 달고 강된장은 고소하면서 알싸하고 밥은 또 쌀의 그 단맛. 아, 입에 착착감이네. 이렇게 먹으니까 나 어렸을 때 외갓집 가면은 할머니 방에다가 다 밥상 손주 왔다고 다 내 독상 하나 다 차려주시면 배추 양배추 삶은 거니 뭐 어떤 된장은 그 시골 된장으로 해가지고 시래기 막 이런 거 다 조물조물 무친 거 해가지고 다 비벼 먹고 싸서 먹고 막 그런 느낌이 나요. 시골집에 와서 국물 떼고 방에 앉아서 밖에는 눈이 폴폴 내리는데 그렇게 먹는 기분이. 야, 이 시래기 향이 좀 더 강하게 오니까 나는 더 좋은데? 야, 이 테두리 봐요. 어? 테두리. 요렇게 전을 하면은 얼마나 끝에가 바삭바삭한지 알아? 응? 어?

0: 뭐야?
1: 밀동의 ASMR. 살짝 짭짤하면서
0: 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알싸하게 간간하면서 전 무침 요 기름도 좋은 거 쓰신 것 같은데? 응? 아 일반 기름 쓰신 것 같지가 않아.
1: ASMR은 계속 갑니다. 가운데 쪽은 바삭하지 않고 잘 익고 부드러워요.
0: 맛있다.
2: 선생님, 그러면 네. 불고기 좀 한 번만 뒤집어 주시면.
0: 어머, 어떡하냐? 이거 있었나? 어우 지금 시래기 온 거라고 시래기 불고기 이거 있는 거를 몰랐어요. 시래기가. 자, 이게 시래기 자체가 맛이 아주 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은은하기 때문에 뭐랑 어울려도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
3: 응. 이렇게 얹어서 시래기랑
0: 자, 원래는 시래기 불고기인데 이 시래기 밥 위에 시래기를 얹고 시래기 불고기를 얹어서 얼씨구. 다시 시래기를 얹고 시래기 어쩌면 뭐
2: 어디 가서 내분하지 마세요.
4: 그렇지.
0: 알겠네.

0: 뭔가 보통 우리가 먹던 불고기보다 시래기가 들어가서 약간 달큰한 거를 조금 죽여주면서 고소한 향이 싹 축하는 그런 느낌. 시래기와 불고기가 만나서
1: 시불고기.
0: 어? 나 욕한 거야 지금?
1: 시불고기라고 했습니다.
0: 발음 조심해야 된다니까. 시래기 아닙니다. 시래기가 불고기를 아주 포근하게 안아주는 모습이 정다운 우리의 한국인의 정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잠깐만, 여기다가 강된장 살짝 섞어서 먹어볼까? 그래서? 비벼서? 살짝만? 아, 이거 밥된장을 넣으니까 조금 칼칼한 맛이 나서 불고기를 좀 많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밥된장 살짝 섞어서 드시면 많이, 평소보다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임금님, 아직 잔치는 끝나지 않았어. 이걸 먹지 않으면 시래기 잔치를 벌였다고 할 수 없다는디. 먹자랄들만 하는 맛돌이, 큼직한 토종 닭의 입맛 도는 맛이, 빨간 양념도 더하고 채소로 만든 육수도 넉넉히 부어주고 칼칼한 맛을 더할 고추에 보슬보슬 맛 좋은 감자도 풍덩. 튼실한 토종 닭아, 이리 오너라. 치키치키치키치키치키. 압력솥에서 팔팔 끓여내고 오늘의 주인공! 이틀 동안 목욕 체계한 시래기 위에 듬뿍 부어주니 빛깔부터 군침이 도는 오늘의 맛 우리 시래기 닭볶음탕! 납시오!
0: 다리가 닭다리 이렇게 두꺼운 거 봤어요? 토종닭인가? 이 다리 맞죠? 어깨인가? 어깨가. 오, 살도 엄청, 살이 엄청 차.

0: 뭐 이 시래기가 더 맛있어. 어, 다가 미안하다. 어머, 국물이 딱 돼갖고 어, 이게 너무 맛있어. 이게 백미인데? 원래는 이걸 들고 뜯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
1: 다 이제 좀 이제 좀 식었다.

0: 일단 시래기를 기본으로 해서 메뉴가 정말 다양한데 사실은 불고기를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볶음탕을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밑반찬에 사실 오늘 내가 못 보여드린 게 너무 아쉬운 게 나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또 그릇이 좀 큰 것만 있으면 비벼 먹어도 또 밥된장이 진짜 맛있거든요. 비빔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밥된장이 비벼 드시면 칼칼하고 알싸한 밥된장이 비빔밥 한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부드하고 씹을수록 달큰한 깊은 맛이 매력적인 시래기.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도 마치 처음 드시는 것처럼 또 드시는구려. 아이고 임금님 그렇게 맛있으시오. 무침부터 시작해서 밥, 전, 불고기 전골, 닭볶음탕까지 골라먹는 재미 가득, 맛도 입안 가득, 맛 좋고 몸에도 좋은 든든한 시래기 한상이로소이다.
2: 미종의 동의보감. 동의보감에서는 무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래기 또한 무의 일부이고 동의보감에서는 시래기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시래기는 풍부한 식이섬유로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해소하며 장내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도와준다 합니다. 두 번째,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 그보다도 아시죠? 어? 맛있으면 칼로리가 제로라는 거. 그러니까 칼로리가 낮은 우리 이 시래기를 겨울에 많이 드시고 건강과 영양, 맛과 영양을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미종의 동의보감 마치겠습니다.
3: 동의보감. 왕으로 계실 때 귀한 음식만 드시고 그랬어요. 오늘 시래기를 드신다길래 좀 놀라긴 했거든요.
0: 아, 왜? 아니, 나는 왜 시래기 먹으면 안 되나? 엄청나.
3: 진상되던 게 백성들만 먹던 거 아닌가요?
0: 거기 있을 때만 해도 시래기를 먹을 일은 없었는데 이제 미행을 나가거나 이제 이러면 사실 그때 궁금하긴 했거든. 우리 이제 백성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아유 저건 뭔가 궁금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시래기를 처음 먹어보고 깜짝 놀랐다네. 아 이렇게 맛있고 미네랄과 비타민 영양소가 많은 음식을 우리 백성들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현명하게 먹고 있었구나. 어쨌거나 날도 춥고 이럴 때는 사실은 무 수확 탁 하고 나면 시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거 잘 손질해갖고 먹으면 겨울철에 부족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섭취하면서 칼로리는 낮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시래기 겨울철에 많이들 드십시오. 긴 사이로 썰매를 타고 저 크리스마스 아닌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걸 즐겨야 되겠지? 보고라네, 보고. 보고 스페셜. 보고 앞에서 나는 작아지는가? 닭다리야? 닭구와, 두루와, 두루와. 보고, 두루와. 쪽하구나.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저 부두새가 온다. 어? 저 부두새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동안 의민유길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철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의 아두나의

0: 치킨
1: 후라이.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서 위험해요. 자신의 사유지라도 허가 없는 시설은 불법이에요. 만약 해당 시설을 발견했다면 바로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가서 확인한 후 철거를 진행해요. 물의 흐름을 막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 이용하지 말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서현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이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씨구!
1: 아이씨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한음의 바나다 친구들의 성금 연류 짧은 산조입니다. 성금 연류 가야금 산조는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굿거리, 자진몰이, 휘몰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장단 내에서도 조성이 바뀌는 등 조의 변화가 다채롭고 농현과 장식음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북천이 말타커니 편수되어 모라는 입니다. 고가신조는 옛 가사에 새로운 가락을 얹어 부르는 노래로 가사는 임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편수되어 모라는 여창 가곡으로 다양한 꽃을 사람에 비유한 노래인데 여창 가곡에서 가장 빠른 노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부대는 김영랑 친구의 서공철류 가야금산조입니다. 서공철류 가야금산조는 서공철 명인이 전승한 산조로 자유로운 선율 전개와 화려한 기교가 어우러져 높은 기량을 요구하는 작품입니다. 거침과 절제가 교차하는 음악적 긴장 속에서 강렬한 생동감이 드러나는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랑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 시구!

Thank you.

네 번째 무대는 박하현 선배님의 승무입니다. 승무는 뛰어난 기량이 필요한 춤으로 굽히고 돌리는 연풍대와 호화로운 장삼 노름, 다부지고 매서운 발 디딤새로 가슴을 울리고 영혼마저 뒤엎어버릴 듯한 멋들어짐 춤사위로 예의 경지를 보여주는 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하현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다섯 번째 무대는 동백어린이 민요 합창단 친구들의 장기 타령입니다. 장기 타령은 전부 5절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절이 장기에 관한 사설로 되었기 때문에 장기 타령이라고 합니다. 본 곡은 많은 사설을 이야기하듯이 엮으면서 비슷한 가락을 계속 반복하다 후렴에서 음들이 길게 뽑으면서 굴곡을 만드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백어린이 민요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여섯 번째 무대는 춤빈 무용단 친구들의 건무입니다. 신라시대 660년경에 동자들이 가면을 쓰고 양손에 칼을 쥐어 추던 춤이 기원으로 조선 후기의 기념으로 변형되었으나 임진왜란 당시 이 충무공이 장졸들의 사기를 붙도두려고 승전무와 함께 추계했다고 한 무용입니다. 내향적이고 조직적이며 훈련무를 접목하여 춤사위가 섬세할 뿐 아니라 음악 반주가 토색 짙은 타령조로 연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춤빈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무대는 도담도담 친구들의 최상 설장구 놀이와 연희 한마당입니다. 최상 설장구는 안진반 가락의 화려한 연주를 서서하며 다양한 벗음새와 발동작, 거기에 상모놀이로 화려하고 풍성한 판이 만들어냅니다. 최상 설장구가 끝나면 전통 연희놀이를 펼치는데요. 그중 줄곡놀이는 단체 군무로 옛날 지불놀이를 형상화하여 공에 불모양의 천을 달아 다양한 군무를 펼쳐냅니다. 연이어 화려한 번화놀이로 여기 오신 관객의 1년 애기를 막아내고 복을 빌어드리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담도담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서현이었습니다.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저 부두새가 온다. 어? 저 부두새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동안 음인육일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철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의 아두나의

20살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불의의 사고로 생을 짧게 마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귀한 혼, 귀인으로 모시고 애욕 지옥을 면해서 극락 세계로 가고자 합니다.

벌도 심판도 이 자리엔 없습니다. 그저 결승을 갈 시간뿐입니다.

신이로구나. 신아.

신망제시 꽃은 꺾어 머리에 꽂고 좌상부처님은 품에 담고 연불로 양석 쌓고 세왕가고 극락가실 적에 전궁 없이 어이가

0: 번째 곡은 호남 버전 짝두름입니다. 오체질꽃 정단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정주를 이용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1: 1월 성신 전기신명 산신님 전 발언예라.
0: 두 번째 곡은 씻겨주다입니다. 씻겨주다는 진도 씻김국과 상녀 소리를 모티브로 망자의 혼을 달래고 극락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1: 위에서 내리신 목 지금 당장

0: 늙은 사람은 수면장소.
1: 세 번째 곡은
0: 젊은 사람 소원서
1: 블랭크입니다. 호남의 장단을 사용하여 점차 공간을 채워나간다는 것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0: 비난이요 비난이요 일월성신 천지신명 산신님 전파론예라.
1: 네 번째 곡은 미음 리을 시옷 미라 시입니다. 남도 민요의 선율인 미라시를 가지고 곡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0: 복만이 나려도 없어서 겨울을 얻다 하는 집안 온갖 명양 먹고 보고
1: 이제 마지막 곡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곡은 호남 퍼포밍입니다. 호남 우도 농악의 부포노름을 가지고 자연의 소리 위에 부포노름을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0: 쑤시고 아픈 관세 없이 시원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전부두새가 온다. 전부두새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누만누민유길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창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야 누나야.

0: 치킨
1: 후라이.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호,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0: K소리로 싹 가는 조선판 스타 드디어 네 번째 판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레전드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름하여 사생결판!
1: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네 번째 사생결판. 이번 판은 조선 판정단이 도전자들의 서포터가 되어 치열한 한판 대결을 펼친다.
2: 매니저처럼 서포터 자고
3: 잘해드릴게요.
4: 뭐 어떤 거든 주문에 맞춰드리겠습니다.
1: 결승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만큼 결이 아닌 점수제 돌이
0: 총점 공개합니다.
1: 판정단 한 명당 최대 100점으로 총 600점 만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다섯 팀의 도전자만이 살아남는다. 단, 600점 만점 중 50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도전자는 즉시 탈락. 그리고 이 냉혹한 대결의 판정을 책임져 3인의 스페셜 판정단. 90년대 크로스오버의 대표주자 가수 이현우. 대한민국 히트곡 메이커 작곡가 윤일산. 마지막 스페셜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명창 왕기석.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사생 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0: 후배들이 조선판 스타에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음악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을 깔고 또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참신하고 선배로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6: 계속 이렇게 음악 장르를 떠나서 섞고 또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4: 도전하지 않으면 제로나 마이너스로 생각하는데 우리 그 조선판 스타 같은 경우는 도전을 계속하기 때문에 플러스밖에 없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일단 플러스를 갖다가 장착하고 나오시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배운다는 마음과 함께 즐겁게 가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또 한번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이 대결을 통해서 결승에 진출할 팀은 단 다섯 팀.
7: 우리 중에 다섯.
8: 그러니까.
9: 다섯 명이요? 왜 이렇게 박해요? 여지껏 안 그러다가.
8: 굉장히 어려운 라운드가 되겠다. 걱정이 되네요.
10: 올라가자! 파이팅!
0: 다섯 장의 결승 티켓을 두고 더욱더 독해진 한판 승부! 사생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도전하는 첫 번째 도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워풀 보이스의 소유자 김산호. 그리고 김산호를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 이봉근 씨입니다.
11: 첫 번부터 세. 너무 세다. 처음부터
0: 소리꾼과 소리꾼의 만남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12: 기대돼요.
13: 자, 김산옥 씨, 그 이봉근 서포트 만족하시나요?
14: 너무 만족합니다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너무 정말 만족합니다.
13: 진짜 연습하면서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14: 전혀 없었고요. 봉근 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무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할 존재죠.
15: 근데 워낙 가지고 계신 게 훌륭하셔가지고 정말 잘 서포트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4: 다른 팀과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이잖아요.
15: 네.
4: 두 분만이 가진 장점,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15: 저희가 공교롭게도 너무 신기한 게 동편제 판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동편제 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동편제 판수의 스타일이 굉장히 우직하고 뭔가 쏟아내는 파워풀한

0: 그런 소리이다 보니까 오늘 그런 맛들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아듣기 쉽게 동편제는 남성적이고 좀 서편제는 슬프면서 애절하고 그리고 꼬리를 좀 달고
2: 예.
1: 무슨 어쩌냐 이렇게 길게 하고
2: 예.
1: 동편제는 무슨 어쩌요 이렇게 딱 끊고 이런 것이 동편제입니다.
3: 무슨 어쩌요.
2: 첫 번째 무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어딘 거지? 여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뭐 이렇게 오세요. 일단 예, 시작.
3: 너무
0: 오세요. 오세요. 감사합니다.
3: 영광이에요.
0: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이렇게 앉아.
3: 네, 네, 네.
0: 일단은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3: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감사드리죠.
0: 아니요, 진짜 만약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3: 아, 정말요?
0: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또 재밌는 걸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3: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이번 라운드는 그냥 김사농만
3: 저도
0: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3: 네.
0: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딱 나오고 미쳤다.
3: 와!
0: 그리고 괴물. 진짜 이 세 가지를 너무 듣고 싶어요.
3: 에이.
0: 이 말에 그래서 최대한 더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3: 와!
0: 일단 그 음악 한번 들어보실래요?
3: 네네네.
0: 여러 가지. 그냥 일단 신난 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상 가능한 선곡에서 아예 다 꼬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예. 그래서 이게 욕심이 나니까 선곡이 되게 어렵구나. 그러네. 진짜.
3: 국악과 가요를 정말 그 편곡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누가 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다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와 저분이라면 저 혼자서 만들 수 없는 무대를 같이 꾸미면 최고로 멋진 무대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4: 음악적으로는 어떤 걸 유심히 보면 되나요?
0: 이제 오늘 들려드릴 소리가 굉장히 쏘아대고 또 이제 리듬을 굉장히 쪼개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맞는 어떤 편곡적인 연주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한창을 하다가 그 더티 로스의 힘미라고 하는 그 곡에다가 오늘 소리를 붙여보았습니다.
5: 그 더티 루스 히트미가요 다 영어잖아요.
0: 네.
5: 그럼 영어로 노래하실 건가요?
0: 아니요. 흰미 안에 있는 송품을 다 걷어내고요. 그 위에다가 판소리를 다 입힐 겁니다.
5: 네,
0: 마음적으로 그리고 또 무대적으로도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리 안에서 보면은 제가 김사농님이 제비 한 마리의 제비처럼 되어서 푸른 창공을 이렇게 날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흥부가 중에 제비 노정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오늘 무대에서 날개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날개를 달아.
2: 자, 스페셜 판정단 여러분, 서포터는 서포터일 뿐입니다. 도전자의 역량에 집중하셔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터하는 김산옥의 무대, 판 스타트!
6: 떨려.
0: 위에서 있다가 이 내려오니까 장난 아니에요, 이게.
3: 진짜?
6: 야. 거짓말 하지 마!
3: 잘할 거면서!
6: 하나도 안 떨면서!
3: 잘하기만 해봐!
1: 화이팅!

0: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두 분 첫 번째로 무대를 꾸미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긴장했을 것 같은데 김산옥 씨.
1: 너무 정신이 저도 하나도 없고 또 이런 제스처 같은 거를 티 안 나게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막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2: 아,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1: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2: 너무 근사했어요, 섹시하고.
3: 아니, 나 말하는 자리 잘 하려고. 아, 나도 그 흥부가를 많이 하지만은 네. 원 그렇게 빨리 하는 데뷔 노정기 처음 들어봤는데. 왔다 왔다. 네. 그러나 저나 잘했어.
1: 아유, 감사합니다. 잘했어.
4: 아니, 진짜 리듬이 엄청 빠르고 많이 박이 나눠지는데 한국판 랩 같았어요.
5: 맞아.
4: 너무 신나고.
6: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선생님 계속 다 따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7: 아이고, 두경 헌성을 받아보고 공항대 올라가니 봉과 태공을 남겨요.
8: 황황도로 올라가니 황황이니까 불과 바지 회고 찾기 공도 주라.
2: 선생님 지금 저기 혀 풀고 계셨던 거예요.
3: 그러니까 내가 따라서 했지. 그러는데 빨랐어.
9: 아니, 같은 도전자의 입장에서 이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호로로로로로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10: 감사합니다.
0: 이번 건 판정단은 서포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스페셜

0: 조선판 정단 여러분, 김산옥 씨의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 너무 힘들겠다, 점수 매기기.
0: 점수 눌러주세요.
2: 와, 점수 너무 잔인해.
0: 지금 공개합니다. 와. 95, 93, 97, 99. 자.
2: 감사합니다.
1: 그럼 100점이란 얘기잖아요.
2: 그렇지. 자. 한 명은 100점이네.
0: 이용기 판정단과 신영희 판정단 두 분의 점수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과연 최고점과 최하점을 포함한 총점은 몇 점이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두 사람이 원체 목이 좋은 소리꾼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봉근 씨가, 우리 산옥 씨가 한 마리 제비처럼 날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수십 수백 마리의 제비가 이 스튜디오 안에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저는 그 선곡을 보고, 현미는 평소에 또 제가 좋아했던 노래이기도 하고, 솔직히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려졌는데, 일단 기대를 딱 벗어난 순간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소으름으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진짜 소으름,
5: 마치 제이지와 비욘세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마 그 이 무대는 전 세계로 뻗어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0: 네.
6: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소리가 이런 느낌이군요. 저는 정말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뭔가 좀 힘이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0: 과연 600점 만점 중에 김산옥 씨는 몇 점을 획득할 수 있을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해 주세요.

0: 과연 총점은 몇 점일지 공개해 주세요. 577점.
1: 우와, 감사합니다.
0: 자,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산옥 씨는 600점 만점에 577점을 획득했습니다.
2: 저는 오늘 무대가 진짜 여지껏 했던 무대들 중에 손에 꼽힌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재밌게 잘 봤고, 뭐 이거는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0: 신영희 선생님.
3: 너무 고맙고 두 분한테. 왜 고맙냐? 소리로 해줘서 고맙다고.
0: 네.
3: 예,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수고하셨어요.
0: 김산옥 씨,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1: 한 문턱 한 문턱 넘을 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양분들을 이렇게 막 쏟아져 주시니까 너무 그 힘을 얻고요.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우리 국악을 위해서 진짜 너무 멋진 국악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파이팅!
0: 네.
3: 파이팅!
0: 자, 지금까지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점수 너무 좋아. 초판부터
5: 꿈만 같고요. 진짜로 꿈만 같아요.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 생각이 좀 더 나긴 하죠. 아쉬운 마음에. 그리고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0: 생존과 탈락의 갈림길에선 다음 도전자는 비주얼 국악 걸그룹 퀸!
6: 오우! 퀸!
7: 아우, 아름다우셔.
0: 퀸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락 발라더 김정민 씨입니다. 이야!
6: 오! 멋있다, 멋있어.
3: 옷 맞춰서 입었구만.
1: 오늘 약간 의상을 위아래 하얀색을 입고 오셨잖아요.
8: 네네.
1: 진짜 왕자님처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8: 퀸은 저의 엘프라는 느낌으로 최대한 제가 맞춰드리려고 의상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7: 아니 근데 김정민 씨 그 연세를 따지면 사실
8: 저기요?
7: 아버지뻘 아니에요?
8: 박은영 씨 연세라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나이.
7: 네, 나이가 활동하실 때 안 태어났었었죠.
1: 네, 어때요?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8: 잘못된 질문이십니다.
6: 아빠의 도전 같은 거죠.
7: 그 소통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셨는지 궁금.
1: 저희들 너무 너무 1순위로 생각해 주신다는 거 감동 먹습니다. 네.
9: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퀸. 다음 무대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퀸이 원하는 방향은 어떠한 것들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10: 음악적으로 연주와 그 가을이의 가창력 더 뽐낼 수 있고 선배님과 더 시너지가 좋게 할 수 있는 곡들로.
6: 아니면 요즘 대세 지금 지나갔나 모르겠다.
10: 대세 그게 어때요?
6: 상상 더하기라고. 아!
10: 대세죠. 이제.
6: 너무 깜짝이야. 이효리의 옛날에 텐미닛? 이건 멤버들이 다 살 수 있어. 댄스도 어렵진 않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박준영이 뭐 들고 있더라도 뭐 이런 스텝 하나만 하면 동시에만 들어가면 되거든. 그 임팩트가 있어. 내가 30년 동안 긁어온 노하우를 우리 퀸에 올인 한번 해드리려고. 하나 둘 셋 파이팅!
8: 퀸 이즈 원들. 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제가 결승으로 가는 길 도와드리겠습니다. 퀸 파이팅.
11: 감사합니다. 이 팀도 만만치 않겠는데.
1: 잘해요. 저희 완전 공연을 많이 했던 팀이라.
2: 와, 여기도 준비 진짜 많이 했다. 와.
11: 와, 좋다.
3: 좋다. 듣기만 해도.
12: 저희가 선보일 곡은 SG 워너비의 살다가와 G 신청이가 선인들을 따라가는 대목을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을 강하게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음악성을 더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기 때문에
14: 항상 저희가 무대에서 즐거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무대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진짜 좋은 노래. 아.
1: 힘들었어. 이랑 기가 막.
2: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1: 야, 어렵네. 와.
2: 눌러주세요.

0: 떠.
1: 참 재밌게 발랄하게 참 잘 노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잘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 신간을 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말 여러분들의 색깔을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다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2: 정말 좋았어요. 저는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무대에서 주는 감동이 제 가슴이 되게 몽글몽글해지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사와 또 눈물 날 것 같은.
3: 선배님 저기 이봉근 선배님이랑 살다가
2: 이봉근 선생님이요?
4: 아, 예, 예, 죄송합니다.
2: 죄송합니다. 이봉근 씨랑 이봉근 씨는 감사합니다. 저기요 큰일 날 소리 하시는.
3: 예, 선배님.
2: 아니 무슨 막장 드라마를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봉근 씨랑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큰일 납니다. 이봉원 선배님. 예.
5: 지금 약간 서포터의 역할이 사실 그 심사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계속 반영이 되는 느낌이 크거든요. 저도 서포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점점점 예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고.
6: 맞아.
4: 아 무대를 서요?
5: 아 무대 앉을 순 없잖아요. 예 씁니다 제가 쓰고요.
4: 아 왜 왜요? 아 왜 왜요?
5: 예. 예. 아 그래 그러니까 아 나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서포터지만 보고 있거든요. 김정민 씨 그 마스코트 이 목 이 심줄 오늘은 정말 뒤에 대금보다 두꺼웠어요. 남김없이 태워도 돼 후련할 때까지. 그 정도로 이 서포터즈 역할이 작지 않다.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4: 알겠습니다. 예.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7: 열심히 후회 없는 무대를 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를
6: 극단적이야. 끝에서 끝이야.
4: 총점 공개해주세요. 오. 네. 김정민 판정단 서포터한 퀸은 600점 만점에 565점을 획득했습니다.
8: 무대 자체는 굉장히 뭐 뮤지컬 같이 특히 이제 남성분과 함께 하니까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좋더라고요. 단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퀸만의 장점이 보였냐 이 무대에서.
9: 저는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이 음악을 들으면 진짜 이 안에 있던 것까지 다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9점이라는 그 점수는 제 감동은 훨씬 더 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 네. 감사합니다.
4: 지금까지 김정민 판정단이 서포트한 퀸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감사합니다.
11: 소리가 조금만 몇 한 서너 장단만 더 들어갔더라도
12: 따라간다.
4: 결승 티켓 사냥에 도전하는 다음 도전자는 9명의 국악 힙스터가 모인 경성 구락부.
13: 아 오늘도 역시
14: 장난인데
13: 장난 아니구만.
4: 그리고 경성 구락부를 서포트할 판정단 힙합 비둘기 데프콘입니다.
15: 그렇게 왕왕하더니 돌룡포를 입으셨네요.
16: 아, 못 살아. 네, 대포네 찾아라 어전광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제가 만약 왕이 된다면 저분들에게 곶간을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곶간을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2: 관계에서 오는 의상 설정이에요? 아니면 오늘 선곡하신 그 노래하고 관계 있는 의상 설정이에요?
17: 관계가 있는 설정이고요.
2: 아, 관계가 있어요?
17: 네, 국왕과 어전광대 컨셉이고요. 오늘 저희 어전광대로서 오늘 예. 살풀이 진하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18: 경성구락부 작업실에 북한이 형 오라고도 안 했는데 그렇게 자주 가셨다면서요?
2: 보통 왕은 행차를 잘 안 하시는 거거든요.
18: 그렇게 한번 오라고 예. 하더니 예.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16: 예전에는 이제 왕이 행차를 잘 안 하는데 요즘 좀 달라졌죠. 트렌드죠.
19: 갑자기 무슨 트렌드야 그게?
16: 뭐 왕이라고 해서 거들먹거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같이 좀 연습도 많이 하고 작업실에 방문을 했는데 자기가 만든 곡들을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실력이 너무 뛰어난 팀이구나라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아니, 이상한 점을 만졌다면서요.
10: 데프콘 선배님을 저희는 처음부터 원했었어요. 그런 파이팅 넘치는 것도 그렇고 흥 넘치는 무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0: 이 개인이 만든 거예요? 예전에 작업했던 거?

0: 좋다 노래. 아 빌드업까지. 아. 오. 이야. 아 신선한데. 내 인정할게. 아 잘하는 완전 잘하네 음악.
1: 음악로.
0: 어? 음악로 해. 좀 알고 지내야겠는데. 어. 아, 즐겁게. 네, 저도 여러분들 좀 즐겁게 즐기실 수 있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데 좀 그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2: 여성 문학부!
3: 화이팅!
0: 오케이, 오케이. 맞습니다.
4: 재혁 씨 얘기 들어보니까 선곡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그러는데.
5: 모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경성구락부만의 색채로 한번 재해석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비나리를 네, 단독으로.

0: 지금 약간 변명 느낌이 강한 것 같거든요.
1: 다음 무대 언제죠?
0: 조만간이요.
1: 알겠습니다. 조만간인데. 예, 예. 미리 저기 멘트 예약 좀 할게요.
0: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2: 정말 머리를 싸매고 싸매고 수정이 수정을 거쳐서 정말 저희의 가장 최선이 담긴 무대라고도 자부하기 때문에 저희의 무대는 이번엔 가장 최상이지 않을까.
3: 비나리 비나리 월명사창 밝게 뜬 밤 비나리 비나리 우리 소원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삼겹살 살 풀어서 거리살 원근의 이별살이요 모호 돌아가 몽상살 호상이 먹어 삼살이요 삼버섯 달살인데 동네방네 불날살 불고가

0: 원이로
1: 대표님 성량 좋은데?
2: 이거 좋았다, 이거 좋았어. 아, 이거, 이거.
3: 야. 재밌게 놀았으면 됐어.
2: 얼씨구.
3: 됐어, 됐어.
4: 아, 저 옷이 한국에서 하셨어.
5: 데프콘 판정단의 서포트를 받았는데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6: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최선을

0: 정말 내뿜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이끌어 주시려고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결승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과연 데프콘 판정단이 서포트한 경성구락부 몇 점을 받았을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자, 최고점과 최하점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2: 일단 저는 뭐 전반적으로 상장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보다 더 감초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데프콘 씨 역할도 아주 나서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곡 안에 스며들어가지고 곡의 맛을 갖다가 굉장히 잘 살려주셔가지고 마치 한 팀 같이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단지 좀 많이 들어봤던 이미 시도를 했던 부분이 좀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조금 감점이 있었지 다음 무대가 너무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저는 이제 입덕을 했습니다. 예, 입덕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응원할 거고 파이팅 해주기 바랍니다.
1: 네.
3: 참 많은 시도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잘 맞고 너무 잘 어울리고 섹션도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보컬 분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야 되니까.
4: 양진수 씨가 혼자서 이거를 막 그래서 좀 숨이 차셨는지 어쨌는지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굉장히 신나는 곡인데 뭔가 처지는 느낌이 조금씩 조금씩 들면서 나중에 사람이 순간뿐이고 악기도 순간뿐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었지만 곡이 좀 아쉬워서 제가 이 점수를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결승 진출 여부는 점수가 말해줍니다.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5: 미나리 미나리 몸뚱살 풀고 가자.
2: 좀 많이 들어봤던 이미 시도를 했던 부분이 좀 느껴졌었어요.
3: 보컬 분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4: 사람이 순간뿐이고 악기도 순간뿐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1: 공개합니다. 경성구락부는 600점 만점에 560점을 획득했습니다.
6: 와, 처음으로 팔랐어. 처음으로 80대.
7: 97점.
8: 아,
7: 97점이고.
9: 어쩌다 보니까 제가 최고 점수가 됐는데 이 연주는 계속해서 듣고 싶은 예, 그래서 밤새 파티하듯이 듣고 싶은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굉장히 독창적이고 앞으로 새로운 어떤 사운드를 발견하는데 그룹을 발견하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신선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10: 저희 청춘이니까 흡수하면서 나아가면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경성구락부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12: 감사합니다.
13: 저 때가 제일 씁쓸해. 저 여기서 나올 때.
1: 다음 도전자는 3대를 이어온 타고난 국악인 김하은.
14: 와.
15: 와, 와. 오.
16: 약간 우리가 되게 쎄! 우리 밑으로 다 기어!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17: 김하은 이 친구도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1: 그리고 김하은을 서포트할 판정단 타고난 싱어송라이터 안혜은입니다.
18: 오늘 잘 맞네. 오.
4: 아이고. 막상 해보니까 어땠어요?
19: 무대에서 뵀던 하은 씨보다 훨씬 더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구나 많이 느꼈고
16: 저는 정돈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었는데 그걸 부드럽게 많이 바꿔주시고 다듬어주셔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9: 의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센 기운이 있는데 관전 포인트 같은 거 있나요? 저희가 미리 좀 그 예고를 해주시면
19: 춘향가라고 하면은요 보통

0: 몽룡이랑 이제 춘향이의 사랑 이야기를 대부분 떠올리시는데 저희는 이제 변사또를 조선 최고의 나쁜 남자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1: 제가 변학도를 해서 최고의 배드가이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선생님을 모시는 이방 같은 존재.
2: 아, 의외로 변학도가 주인공인 무대인가요?
0: 예, 그렇습니다.
3: 기대가 됩니다.
1: 제가 이번에 부를 곡은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부를 예정입니다. Oh my god. 누가 봐도 내가 좀 주저주잖아. Right. 예은님이랑 저랑 음악적으로 다가가는 관점이 조금 비슷해서 서사적인 느낌을 많이 주고 싶었고요.
4: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1: 알게 헐.
4: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5: 잘 보세요.
1: 그 예은님이 여태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시지 않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댄스인데 이번에는 아주 조금이라도 뭔가를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6: 예전의 기세.
3: 안예은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김하은의 무대 판 스타트.
7: 그때요 후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시는 뒤 신현 행차가 더욱 찬란하겄다.

0: 제일 잘 나가.
1: 와, 힘 있다, 힘.
2: 와, 판단하기 힘드네, 이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3: 부담감을 훌훌 털어버리고 즐기겠다고 했는데 잘 즐겼어요, 하은 씨?
4: 네, 저는 너무 재밌게 무대를 꾸몄기 때문에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3: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김하은의 무대 평가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5: 저 이제 제일 떨려.
6: 500점 후반대를 아주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한예은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하은의 무대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합니다.
7: 잘 나왔네.
8: 맞아.
9: 우리 하은 씨가 소리를 정말 잘하는 소리꾼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 안혜은 서포터께서 소리를 전공하신 분처럼 판을 끌고 가주셨고 조금 소리의 맛을 살렸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10: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강 대 강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는데 사실 전반부는 조금 지루했던 것 같아요. 전반부는 틀에 박혔다 그래야 되나?
3: 김하은 씨의 운명은 최고점, 최하점에 달려 있습니다.

0: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1: 공기 어머.
0: 김하은 씨 무대 총점 555점을 획득했습니다.
2: 좀 많이 갈렸나 보다.
3: 집중이 잘 안 됐고요. 초반부에 강하게 나오는 사운드에 집중을 확 시켰다가 점점 몰입할 수 있는 내가 이거를 보여줄게, 나 이거 할 거야 라는 그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뭔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4: 우리 소리가 원래 그 리듬에 있었던 것처럼 너무 잘 어울리기는 하는데 오히려 소리가 조금 좀 묻힌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공연을 하신다면은 진짜 메인곡이 나오기 전에 이 곡을 부르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5: 감사합니다.
0: 어떠세요, 하은 씨?
5: 이렇게 실험적인 무대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자체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워낙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무대를 섰다는 것만으로도 네, 엄청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김하은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미안한 것 같아요.
7: 아니요, 멋있었어요. 난 멋있었는데?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만족했어요.
0: 조선 판정단의 역대급 서포터로 무대를 꾸미는 조선 판스타 네 번째 판 사생 결판. 이 대결에 뛰어든 다음 도전자는 호소력 짙은 소리꾼 김란희. 예. 그리고 김란희를 서포트할 판정단 개 가수 허경환입니다.
8: 개 가수.
0: 자, 허경환 씨의 서포트가 궁금해지는 후! 순간입니다.
9: 후!
10: 아, 근데 저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11: 맞아.
10: 저런 마음이 들.
12: 아니, 근데 란희 씨 저랑 박민선 씨를 제치고 이제 허경환 씨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서포트 잘 해줬는지 궁금합니다.
0: 허경환, 박민선, 박은영. 남은 세 분은 음악의 음자도. 예.
8: 아, 사실. 앨범 많다니까요. 저 네다섯 개 됩니다.
0: 예. 예.
13: 조금이나마 음악이 그냥 연관을 조금 가지고 계신 허경환.
0: 예. 조금이나마 예전에 개가수 활동을 하면서 음반 발표를 했던 음원을 냈던
14: 1억 가져가게 해줄게. 1억 니네 거야.
13: 리허설을 하는데 손에 땀이 진짜 물에 흐르듯이 나시면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감사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14: 혹시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린다면 그래도 허경환입니까?
15: 2초 지났어, 2초 지났어.
16: 아, 시간은 뭐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 허경환 씨, 그때 예, 예. 개인적으로 예, 예. 좀 꾸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비주얼상으로는 그냥 공연장에 따라온 사촌 오빠 느낌이거든요. 공연장에 따라온 사촌 오빠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망토라다를 걸치든지 좀 해야 돼.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16: 아주 좋습니다.
14: 예.
16: 그 부분 제가 꼭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 알겠습니다.
16: 지금은 이렇지만 네. 나중에 다른 모습으로 또 등장을 하는데 그것 좀 한번 기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혹시나 뭐 돋보이거나 해서 헷갈리게 하는 경우는 전혀 없이
14: 허경환 씨, 예,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16: 뭐 그런 잔잔한 얘기들은 저희가 판단할게요. 예. 또 뭐 주저리 계속 뭐
0: 다음 무대 언제죠?
16: 예, 조만간이요.
14: 알겠습니다.
16: 조만간인데
14: 미리 좀 멘트 예약 좀 할게요.
16: 예, 알겠습니다.
14: 저희가 판단하겠고요. 일단 무대 봅시다.
16: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란희 씨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정말 서포터다운 서포터를 준비를 했고요.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13: 인순이 선생님의 밤이면 밤마다와 춘향가의 오리정 이별 대목을 리믹스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허경환 선배님이랑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무대가 뭘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빠른 템포의 곡을 찾다 보니까 이 곡을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1: 어, 란 씨.
11: 안녕하세요.
1: 아, 늦었네. 내가.
11: 안녕하세요.
1: 아, 내가 먼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잘 지냈어요?
11: 네.
1: 예, 네, 그날 많이 놀랬죠? 뭐 어떻게 하다가 그래 돼가지고. 저도 많이 놀랬어요. 근데 선택받고 지금까지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뭐가 도움이 될까?
11: 네네.
1: 절대로 제가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예. 네. 어떤 곡을 해서 컨셉만 잡으면 나는 어디든지 끼어들 수 있어. 진짜 다 끼어들 수 있어, 이거.
11: 사실 이렇게 뽑았던 이유도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또 개그...
1: 나쁘지 않지? 아니, 셋 중에는 두 분 예쁘고 나 잘생겨.
11: 그래서 이번에는 웃긴 거 말고 조금 진지하게 이도령을 하면...
1: 이도령?
11: 네, 느낌을 하면 어떨까?
1: 연기?
11: 네, 연기를 조금...
1: 아, 음악이 팍 깔리면서 내가 나와서 준영이는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면서 준영아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궁금하면 단양 이러면서 내 거 싸가고 빠지고
11: 여기 앞에 그렇게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어, 그리고 우리는 약간 이 젊은 마인드로 어? 아이디어 나는 아이디어가 필요해. 우리는 할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 둘 셋
11: 파이팅!
0: 자, 무대 세팅 부탁드립니다. 네.
15: 아, 진짜 긴장한 것 같아.
3: 긴장했어, 어떡해. 긴장했어. 피해주면 안 되니까, 서포터로서.
13: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아쉽잖아요? 탐내지 마세요. 제 겁니다.

0: 어허. 이런 이별 만큼만은 너와 나와 당한 이별 만날 날이 더 이상은 없을 테니 더 이상 서로 말고 잘 이끌어라.
1: 아이고
2: 토리언님.
0: 이게 무슨? 이미 내 마음 속에 너 아닌 다른 어여쁜 낭자 있는데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밤이면 밤마다 이러고 있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아니 아니지.
2: 토리 언니.

0: 잘한다.
1: 아, 귀여워.
0: 아, 귀여워. 야, 잘했다.
2: 여기가 가만히 있어요.
0: 아. 아, 진짜 너무너무 신나지 않았어요?
1: 본인 몫을 100%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만큼만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3: 맞습니다.
1: 예.
4: 스페셜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과연 허경환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란희 씨의 무대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합니다. 93점, 92점, 92점, 93점.
5: 와, 괜찮다.
6: 김나란 씨의 어떤 그 소리에서 시작한 자신의 장점을 갖다가 군데군데 잘 배치했고, 무엇보다 허경환 씨가 이제 투입되면서 이 무대의 주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게끔 감초 역할도 굉장히 잘했는데, 성량이 좋은 만큼 감정도 좀, 감정의 세기도 더 커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봤습니다.
7: 감사합니다. 네.
4: 김란희 씨의 무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마음속에 너 아닌 다른 어여쁜 낭자 있는데.
1: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욕심을 조금 내보지 않을까.
2: 95점 총점 공개합니다. 네, 허경환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난희 씨는 600점 만점에 556점을 획득했습니다.
3: 목이 굉장히 이쁜 목이에요. 소리꾼으로서는. 그런데 오늘 자연스럽게 판소리에서 넘어가는 데가 좀 따로 논 느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김난희 씨 혹시 뭐 함께 연습하면서 허경환 씨가 좀 걸리적거린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약간 아 좀 아 가수였으면 함께 무대를 꾸며서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은 있었나요?
4: 전혀 저는 그런 거를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조금 선배님 덕분에 조금 색다른 무대를 보여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 자, 지금까지 허경환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난희 씨의 무대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5: 아, 잘 봤어요. 휘휘 아니야 잘했다.
1: 아쉬움이 남는 무대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되게 후한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홀가분하고 후련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2: 김산호 577점 퀸 565점, 경성구락부 560점, 김란희 556점, 김하은 555점.
5: 아우 쫄깃쫄깃하다 그냥.
2: 극한 서바이벌 조선 판스타 다음 도전자는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미우루. 미우루를 서포트할 판정단 발라드 여왕 이수영입니다.
5: 오, 수영이 변신했어, 변신했어.
2: 과연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6: 이수영 선배님이 미우루랑 엄청 하고 싶다고 처음부터 어필을 많이 하셨었는데. 와우!

0: 니들은 내 거야. 제가 도울 게 없었고요. 해가 되지 않고 폐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수영으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뮤르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1: 그러고 보니까 네 명이 원래 한 팀 같아 보여요.
2: 어 그래.
3: 어 그러네.
2: 피아노도 딱 좀 깔리고 좀 패드도 좀 깔려 있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느낌의 전통이 또 되지 않을까.
4: 네, 좋은 거 같아요.
2: 이런 전통도 많으니까.
4: 근데 또 전환 느낌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네. 그렇게 했을 때.
2: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뮤러랑 함께 있다.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뮤러랑 함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뮤러는 내 거야. 뮤러는 내 거야. 내 거야. 아우. 아유 우리 어린이들. 앉읍시다. 앉읍시다. 네.
4: 어 네. 세상에 영광이에요.
5: 아 저희가 영광입니다.
2: 뭐 생각해본 게 있어요?
4: 저희가 좀
2: 준비를 했습니다.
4: 오늘 들어볼 수 있는데요?
2: 네.
4: 찍어왔어. 네. 어, 어쩜 이렇게 재즈하게 나와, 소리가?
2: 어휴! 네. 대국이라는 악기인데 저희가 전체 다 타악에 관음해가지고
4: 그러니까! 네.
2: 이거 인정이야? 이거 다 끝나.
4: 아 정말요?
2: 근데 다 좋은데 어떡하지? 사실 내가 뮤르랑 한다 그럴 때 또 뮤르 하면은 섹시잖아 섹시.
4: 저희가?
2: 아니야? 나만 그렇게 느낀 거야? 너무 섹시해. 나는 너무 섹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생각했던 게 엄정화의 초대. 엄정화의 초대. 최대한 다 하고 뮤르가
4: 네.
2: 거의 마지막에 나는
4: 완전 난리 나겠네. 네. 등장만으로도
2: 그거를 어디다 이거 아무튼 누구한테 얘기만 해봐.
3: 뭐 이 팀은 남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나요? 예고 좀 해주시죠.
0: 박수가 필요한 무대예요. 탁탁
6: 초대인가?
2: 초대인가 봐.
0: 하나, 둘, 셋, 탁, 탁. 이걸 같이 하시면 훨씬 즐거운 무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네, 매 판마다 올스타의 신화를 쓰고 있는 뮤르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0: 수영 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너무 즐겁게 잘 준비했는데 즐겁고 신나게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3: 자, 이수영 씨도 뮤르에게 응원의 한마디.
0: 저는 오늘 뮤르를 위해서 무대에 서지는 않아요. 뒤에서 대기하면서 뮤르를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뮤르는 원래 잘하니까.
7: 파이팅!
8: 무대에 서지는 않는다고? 노래를 안 한다고?
3: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뮤르의 무대 판 스타트!

0: 안 나오신다더니.
1: 안 나오신다더니.
2: 패셜 조선 판정단 분들 뮤르의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눌러주세요.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한 뮤리의 무대 몇 점을 받았을까요? 점수를 공개합니다.
3: 야. 야.
1: 뭐야, 100점? 100점이 있나 봐.
4: 자, 99점, 98점. 와.
5: 사실 뮤르라는 팀을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뮤르의 색깔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색깔이구나라고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매번 하실 때마다 더 많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 팀인 것 같아서 너무 부럽습니다, 선배님. 저도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너무 멋있게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네.
7: 아, 진짜 오랜만에 음악적 키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이제 무대를 봤고 아직까지 그 흥분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진짜 아까 표현했듯이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지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네.
2: 자, 저희 제작진 윤일상 씨한테 물티슈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이요. 뮤르팀은 과연 고득점으로 순위를 뒤집고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 자,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1등이야.
1: 1등 아니야? 1등이야.
2: 총점 공개해 주세요.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한 유로는 600점 만점에 580점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1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 여태껏 제가 뷰를 계속 눌렀었어요. 그랬는데 좀 부족한 거는 판소리를 조금 못 하더라도 조금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다음에 판소리 조금만 배워가고 가면 안 될까요?
0: 조금만. 알겠습니다. 네.
3: 조금만. 네. 네.
4: 제가 뭐 그동안 완벽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데 정말 완벽했던 것 같아요. 무대의 어떤 그 안무도 그랬고 소리도 그랬고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해서 흠잡을 데가 요만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100점을 드리긴 했는데 한 120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이수영 씨가 저 끝에 잠깐 등장했는데도 정말 너무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이 무대가 정말 한 10년 동안 이렇게 짜온 것처럼 완전히 짜임새 있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2: 네.
0: 감사합니다.
2: 뮤로 뒤에도 막강한 팀들이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현재 1위예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0: 정말
1: 왜 그래?
3: 울지 말고 잘했어요. 잘했어.
1: 잘했어요.
5: 잘했어. 잘했어.
3: 최고야 최고.
5: 잘했어.
0: 사실 조선 판사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뮤르 스타일의 음악을 했을 때 좀 이렇게 따뜻한 평을 받은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나올 때마다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돌아갈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내가 정말 음악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사실 조선판스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할 때도 많이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또 언니가 또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사실 언니 바라보면서 왔더니 이렇게 멋진 무대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언니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6: 저 얘기에
0: 네 그리고 정말 앞으로도 좀 더 멋진 뮤지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 네. 완벽했어.
0: 감사합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전부두새가 온다. 어? 전부두새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동난 음인 6일인가.
0: 판소리가 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모두 제가 온다. 저 모두 제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동한 음인육일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철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야 누나야

0: 꽃피는 봄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1: 희약은 20박스예요?
2: 빨간색이 30개.
1: 30개?
2: 보라색 20개. 황금 하나 20개. 민주 하나 30개.
0: 꽃이 좋아 도시의 삶을 버리고 귀농을 선택. 농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2: 씨앗이 우리가 잘 키웠다고 유통팀장님이랑 사장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다른 데보다 이쁘게 키웠다고.
1: 하나하나 손 잡았으니 5만 개를.
2: 이제 거의 선수가 된 것 같아요.
1: 3년 차인데.
0: 1년에 딱 한 번뿐인 봄을 위해 꽃을 피워내는 부부.
1: 오, 예쁘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2: 저쪽 끝에서 내일 따라 쭉 보면은.
1: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여줘.
2: 가격표가 나오면서 띠띠띠띠띠띠띠.
1: 아, 신기하다.
2: 잘 키워서 빨리빨리 이거 많이 살 수 있게끔 해야지.
1: 그러게. 대량 납품.
2: 파이팅!
1: 파이팅! 경관을 예쁘게 해놔야지.
3: 아, 나는 꽃 심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
4: 자기를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1: 아이고, 입에 침 발랐어요?
4: 잠깐만. 진짜.
2: 어, 심이 없네.
1: 심이 없어. 예쁘게 자라라. 그렇지. 아유. 어쩜 이렇게 이뻐.
0: 추운 겨울 뒤 꽃이 피듯 농부로 인생의 꽃을 피우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경기도 남단에 위치한 평택. 너른 평야와 평택호를 끼고 있어 예부터 농사가 발달한 지역인데요. 이곳에 농부로 새로운 터를 잡은 부부가 있습니다.
1: 어머! 회장님! 어, 이게 뭐예요?
5: 안녕하세요.
1: 오, 너무 감사해요.
5: 선에서 드셨잖아.
1: 어, 어머니같이 맨날 이렇게 해놔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0: 연고 없는 동네로 귀농했지만 가족처럼 지내는 이웃도 생겼는데요.
1: 해주신 거예요?
6: 지금 차고 냉이.
1: 냉이예요?
5: 냉이인데? 안 됐다.
1: 와, 아, 이거 냉이고 얘는 시금치.
5: 맛있어?
2: 어때?
1: 냉이 향이 완전 좋은데요? 맛있죠?
5: 나 향이 있어요.
1: 오, 너무 맛있어.
6: 낙 속에 있던 것들은 다 좋은 거야.
5: 어. 아, 맞아, 회장님 우리 이 꽃 언제 갖고 올라가?
6: 어. 네? 우리 시간 날 때 갔지. 엄청 이뻐.
5: 이쁘죠?
6: 아, 이것도 이렇게.
5: 봄이에요. 다 봄
6: 진짜 꽃집 같아.
5: 어, 그쵸, 꽃집. 네.
6: 작년에 적었을 때 네. 한참 이쁘게 봤어.
1: 아, 그래요?
6: 그러니까 올해도 그냥 거기 땅에다 심으려고 저기지 말고.
1: 네.
6: 저 비석 있는데.
1: 아. 네.
6: 고기가 이렇게 딱 줄을 때. 어.
5: 아, 그럼 저희가 그렇죠. 갖고 올라갈 때 회장님이 자리 얘기해 주시면 좋을
1: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지고 올라갈게.
6: 구르마 있어요?
1: 구르마 있어요. 아. 큰 거 있어요. 네.
6: 그래요.
1: 알았어. 올라가 계세요?
5: 네. 고맙습니다. 좀 이따 갈게요.
1: 안녕히 가세요.
5: 구름 하고.
1: 나 장갑 가지고 올게요.
0: 꽃을 키우는 농부가 되고 싶어 귀농한 지 올해로 3년 차. 많은 사람들이 꽃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둘레길이 지나는 마을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살게 된 부부.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봄마다 꽃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1: 얘는 키가 너무 컸다, 그치? 요거 뺄까?
5: 다 어르신들이 나중에 또 가져가실 거야.
1: 아, 그래?
5: 여기까지만 딱 오면 되겠어. 오케이.
1: 어, 됐다.
5: 갑니다.
1: 가자. 아우, 이쁘다. 오, 완전 이쁜데? 오, 너무 이쁜데?
5: 여기 오시는 분들도
1: 그치.
5: 아, 대한타리가 이렇게 이쁘구나.
1: 둘레길이라서.
5: 그렇지, 맞아. 둘레길이라서.
1: 이쁘게 하면 이런 데 다 수선하신 분이 얼마나 이쁘겠어.
5: 외지인도 많이 오시고.
1: 그렇지.
5: 사진도 여기 찍으시고.
1: 주위가 이쁘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오게 돼 있어.
5: 지역이. 회장님!
1: 안녕하세요.
7: 노인 회장님이에요.
1: 아, 안녕하세요.
8: 좋은 일을 하네.
1: 아, 네. 감사합니다. 완전 좋은데요?
5: 일단 이쪽에다 깔을까 이렇게요?
8: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요조리.
5: 이렇게 쭉? 이렇게 이쁘게?
8: 네. 네. 아니, 암만 불악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도 이게.
0: 마을 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지난해부터 꽃을 기증했는데요. 이런 노력 덕분에 집성촌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었다네요.
1: 안녕하세요.
9: 야, 그럼 우리 동네 치는 거지 지금.
5: 아, 그럼요. 예. 이뻐지라고 하는 거예요.
9: 고마워요. 고마워.
1: 들어가세요.
9: 안녕하세요.
1: 됐다.
0: 노란 수선화로 채워져 화사해진 마을 입구. 부부의 노력 덕분에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네요.
6: 내일 와서 점심 잡자.
1: 아, 진짜요? 오, 감사합니다.
6: 약속이야.
1: 네, 네, 네, 약속.
6: 집에 있는 거 봐.
1: 꼬리 있는 거 봐. 네, 네.
6: 아, 예.
1: 아, 네, 네, 네.
6: 목수고.
1: 오, 감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6: 네,
1: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내릴게요. 네.
0: 부부의 하우스는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총 다섯 동의 하우스로 규모는 1388제곱미터. 그러니까 420평 정도가 됩니다.
3: 이번에 나리비팝이 주문한 양만큼 들어왔지?
5: 그렇죠.
3: 몇 개 들었어요?
5: 빨간색이 15,000개.
3: 어.
5: 노란색이 15,000개.
3: 그래서 3만 개?
5: 어, 그래서 지금 심고 있는 요거 하얀색 화분이 노란색 지금 심는 거잖아.
3: 제때 물 주고 제때

0: 영양가 주고 그래야지.
1: 이번에도 나리비캅 재고 없이 잘 팔아야 되는데.
2: 그렇죠. 잘 키우면 잘 팔 수 있습니다.
3: 와우, 너무 이쁘지 않아?
0: 보석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 구건들이 보석 같아.

0: 총 다섯 동의 하우스에서 겨울을 나고 이른 봄에 맞춰 출하하고 있습니다. 한창 꽃 판매가 많은 요즘이 부부에게는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대표님.
2: 아,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 네. 아까 전화하신 분이요?
1: 예, 안녕하세요. 네.
2: 어디게 수선화 보러 오셨어요?
1: 예, 예.
2: 얘는 왕수선화예요. 왕수선화 중에서 큰 거. 제일 큰 거.
1: 보통 크기는?
2: 보통 사이즈는 이쪽으로 오세요.
0: 대부분 구매는 주문이 많은데요. 농장으로 직접 찾아오면 조금 저렴한 가격에 꽃을 살 수 있어 찾아오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2: 네, 얘가 이제 왕수선화.
3: 와, 이쁠 것 같다.
4: 이뻐요.
3: 이거는 우리 집에 다 심고.
1: 꽃대가 다 올라왔네.
2: 네네. 지금 안 올라온 것도 여기 꽃대 다 몰려 있거든요.
1: 저희가 이제 그 마을에서 네. 우리 마을 가꾸기 하려고 좀 양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또 하나 20개씩이네요.
2: 네네. 요거 두 개를 저희가 심어놓은 거거든요. 이거 띄어서 이렇게 심으셔도 돼요.
1: 봄에 꽃을 좀 많이 보려면은 그냥 이채로 두 개 그냥 한 번에.
2: 아, 그쵸. 이대로 해서. 그 대신 요 정도는 내년에도 보실 거죠?
1: 그렇죠.
2: 그러면 요거 다 묻히게 이렇게 심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꽃 다 진 다음에는 위에다가 흙 한 번 더 뿌려주세요. 그럼 완전 노지 월동 되니까. 네.
1: 이게 몇 판 정도 해야 되나? 이게 20개인데 한 판에?
3: 80m 정도면.
4: 여기서 80m 이게 되나?
2: 아, 80m.
5: 요게 1m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요 한 포토로 여기 안에 다 들어가면 그죠?
1: 우리 아래에 심고 하면은 1000개나.
5: 1000개 하시면 돼요. 예. 1000개 하시면은 50 트레이.
1: 예. 예. 1000개.
4: 그러면은 배달을
5: 어디요?
2: 당진은 어디세요?
1: 당진이요. 가까워요.
5: 아, 그 주소실이
1: 35분 걸려요.
5: 35분에 한번 가야겠네.
2: 네, 네.
5: 가겠습니다. 뭐 추가로 더 하세요. 히아시트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보시고.
3: 노지 월동이
2: 다 돼요.
5: 저희 농장 거 다 돼.
0: 저거는 파는 김에 좀 더 팔아보자는 마음에 지켜보던 남편까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1: 그래, 저거 다섯 판하고.
5: 네, 네.
2: 히아시트 빨간색 있고 보라색 있는데.
5: 그럼 반반 섞어드릴게요.
2: 반반. 아, 네, 네.
5: 뭐 서비스는 100개. 저희가 생각해서
2: 네네.
5: 잘 맞춰서 넉넉하게. 네, 생각해서 드리고 하겠습니다.
1: 제가 지금 이거 다 사비로 하는 거거든요.
5: 아, 그래요?
1: 이거 좀 많이 도와주세요.
2: 아, 네, 알겠습니다.
5: 이장이 저희도 많이 도와주시죠.
2: 네네.
5: 감사합니다, 이장님.
2: 아, 네네. 아, 예. 조심히 가세요. 잠깐만.
5: 가세요.

0: 그냥 그걸로 해서 자르면 될 것 같아.
1: 요번까지만 이렇게 하고 이제 박스가 똑같이 제작해갖고 10개짜리, 15개짜리 이렇게 제작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박스가 작으니까.
2: 잘 붙었네. 됐어. 뽁뽁이 작업 들어가자.
0: 둘, 넷, 여섯, 여덟.
3: 바쁜 오전 일이 끝나면 택배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잎이 상하지 않도록 포장하는 일. 이때 14년 동안 꽃집을 했던 일영 씨의 솜씨가 발휘됩니다.
0: 뽕을 만들어줘. 뽕을 만들어서 여기를 꽉 잡고 돌리고 꽉 잡은 다음에 여기를 살짝 테이프로 붙여준대. 완성입니다. 자, 여기 눌려도 이게 눌리지가 않아요.
3: 그 시각 남편 상철 씨 또한 실력 발휘를 하러 나섰는데요.
1: 우리 홍 대표는 나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거야. 이거를 인터넷 보고 했더니 이렇게 하더라고. 카센터 가면은 이거 램프 교체하는데 10만 원입니다라고 하시는데 이걸 제가 직접 하면 돈이 10만 원이 굳어. 램프 하나에 2만 원, 3천 원.
3: 아내가 꽃과 관련된 일을 맡고 있다면 이 부장으로 불리는 남편은 모든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1: 항상 교체할 때는 이렇게 잡고 정부에
3: 원래도 손재주가 좋은 상철 씨. 그래서 농장 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뭐든 척척 굳혀냅니다.
1: 오케이. 방향을 돌려서 빠지지 않게 장착을 딱 체결. 오케이. 장착. 이러면 교체 끝. 전원을 연결하고.
3: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

0: 10만 하면 되는데요.
1: 자, 10만 원 세이브. 뚜껑 닫고 카센터가 끝났으니까 이제 설비를 불러서 해야겠다.
0: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궁리에서 수리법을 찾아내는 그야말로 금손. 오늘의 미션은 하우스 개폐에 쓰이는 모터 수리를 하는 건데요. 얼마 전부터 작동이 안 되던 걸 직접 고쳐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1: 분해한 다음에 이 안에 봐봐요. 엄청 지저분하죠.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모터를 구동할 수가 없어요. 돌려도 못 돌아가. 그래서 방청제 뿌리고 이 안에 불려서 대표님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하고 얘도 지저분한 거를 긁어내고 대표님 왔네.
2: 깜짝이야.
1: 올인 모터스 2부작입니다.
2: 아니 안에 이물질 엄청 많이 꼈는데.
1: 이것도 얼마다? 10만 원 정도 하지. 맞아 아니야.
2: 아유 훌륭해요 이 부장님.
1: 이 부장님 자격증 몇 개 있어?
2: 아 몇 개 있지?
1: 대표님 10개쯤 있어요.
0: 귀농 전부터 기계와 관련된 일을 해왔던 터라 관련 자격증도 여럿 있는데요. 덕분에 시설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농부가 되기 전 기계를 생산하는 지원팀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던 상철 씨. 당시 아내 일영 씨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인생의 변화를 찾기 위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좋아하는 꽃을 직접 길러보자는 마음에 귀농을 결심. 친정오빠의 도움을 받아 히아신스나 수선화 같은 구근류의 꽃을 키우게 됐는데요. 그렇게 농부로 삶을 꾸린 지 3년. 매년 봄을 기다리는 농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 교통사고. 운전을 잘해야지.
2: 그러게. 문자가 안 찌그러졌어?
1: 일정 대형 면허기사는 내가 운전을 해야지.
2: 이게 일정인가?
1: 여기 들어가서 하게?
2: 어.
1: 추우니까?
2: 아, 여기서 해도 되지.
1: 아, 근데 여기 쉽잖아. 아래 가잖아.
2: 그래.
0: 아직은 농장 규모가 크지 않아 대부분의 일은 부부 둘이서만 하고 있는데요.
2: 네임태 꽂아야 돼요. 꽂아서 지금 나가야 되니까.
0: 한창 출하 시기인 요즘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2: 나는 앞에다가 꽂았는데.
1: 상관없어. 이게 뒤에 꽂는 게 더 이쁘지 않냐? 봐봐. 이게 더 이쁘지. 비교. 나는 뒤에.
2: 나는 앞에.
1: 이게 뒤에 게 더 이뻐.
2: 나.
1: 아니야.
2: 이게 낫지.
1: 이건 라벨이 잘 보이는 거지. 이거는 꽃이 잘 보이는 거고.
2: 네, 이거
1: 난 이게 예쁜 것 같아. 알았어.
2: 가자.
0: 납품 준비 완료. 늦지 않게 서두릅니다.

0: 찾아간 곳은 농장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평택 시내인데요. 판매처 중 하나인 한 대형마트입니다.
1: 먼저 가 있어.
2: 가격대가 뛰어다니고 바꿔도 돼. 안녕하세요. 아, 납품 왔어요.
1: 많이 팔렸네. 3월 추천의 봄. 시아신스가 3,500원.
3: 아니, 희한하게 농장하는데 왜 이렇게 잘 자라?
2: 얘 온도가 따뜻해서. 아. 예쁘게 진열해야지.
1: 그럼요.
4: 오늘 이거 입힌 거 입혀볼까?
2: 어, 그대로 나.
1: 이게 잘 팔릴 것 같아?
2: 응, 이게 나.
0: 부부가 발로 뛰어 찾아낸 판매처인데요. 납품부터 가격표 붙이는 것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2: 아, 나 몰랐는데 여기 마트 직원들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1: 잠깐만.
2: 시작하자.
1: 여기 같이 한번 해볼까?
2: 어.
1: 준비됐습니까?
2: 여기 땅?
1: 잠깐만. 땅을 내가 하는 거지.
2: 빨리.
1: 저기 빠를 것 같은데? 땅.
0: 뭘 해도 즐겁게 하는 부부.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1: 두 개 남았어. 몇 개 남았어?
2: 다 했어. 어. 어, 이겼다.
1: 이게 공간이 안 좋아서 그래.
2: 아, 그렇네.
1: 그치, 이게 인기를 하니까.
2: 네. 아, 정말.
1: 잘했어.

0: 그건 가져가는 걸로.
1: 가져가야지. 다른 거는 확인 한번 해.
2: 꽃이 너무 많이 핀 건 상품 가치가 떨어져 회수하는데요. 월정이 되니 땅에 심어두거나 주변에 나눠주기도 합니다.
1: 갈게요. 수고하세요.
2: 납품을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일도 끝이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찌감치 부부가 농장을 나섭니다.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3: 아, 오늘은 주문량이 너무 적어요.
4: 고객과의 약속이니까.
3: 고객과의 약속이니까.
4: 드려야지.
3: 하나라도 갖고 가야지. 기름값도 안 나오지만 어쩔 수 없지. 또 우리 걸 콕 집어서 이렇게 주문하셨으니까.
4: 맞습니다.
3: 그래.
4: 더 이쁘게 키우자고요.
3: 그참에 또 드라이브도 하고 좋네요.
2: 차는 농장에서 1시간여 거리에 있는 서울로 향하는데요.
5: 내리자. 경매장 다 왔다.
0: 너무 많다. 두 박스 시켜야 된다.
5: 그러게. 이거 너무 많아서 이거 어디다 놔?
0: 내가 두고 갈게.
2: 부부가 찾아온 곳은 서울에 있는 대규모의 화훼 공판장입니다.
4: 유찰되는 것들을 가져갔잖아.
5: 지금?
0: 사실 이거 우리 주문.
4: 예?
0: 주문.
5: 청년이야.
0: 여기 앞에 두 박스.
4: 저기 덕민형 빨간색 보라색. 맞죠, 여기.
6: 보라색 하나, 빨간색 하나. 시아진스.
0: 수고하십니다.
5: 수고하세요.
0: 수고하세요. 야, 안에 한번 볼까?
5: 안에?
0: 물건 뭐 하는 거?
5: 그러면은 끝났을 거야.
0: 그러면 끝났는데 한 번만 보자고.
2: 전국에 꽃이 모여드는 이곳. 올 때마다 새로운 꽃은 없는지, 요즘 꽃 트렌드는 뭔지 살피고 있는데요.
0: 종류별로 정말 너무 많아. 아름다운.
5: 얘 봐. 얘는 어떻게 저색이 나오지?
3: 너무 예쁘다.
2: 지금은 구근류뿐이지만 언젠가는 다양한 꽃들로 꽉 찬 대형 농장을 갖는 것이 꿈인 일영 씨. 새로운 품종을 볼 때마다 기록해둡니다.
0: 여기는 꽃들을 다 놓고 밀고 다니는 거야. 그지? 원래 이게 지게차처럼 되는데 기계발이 없고 저 하나하나 밀고 다니면서 저 앞쪽으로 경매하는 곳을 가가지고 경매사진 다 이렇게 경매 시작하면은 물건 사신 분들이 다 앉아가지고 갖는 거지.
5: 이렇게 하는구나.
0: 저쪽 끝에서 매일 따라서 쭉 보면은.
5: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여주고.
0: 그렇죠. 여기서 앉아가지고 물건 지나갈 때 우리 물건 지나가면 그분들이 살 거면 여기서 딱 누르면 여기서 이제 가격표가 나오면서 띠띠띠띠띠띠띠띵 하면서 금방 지나가지. 그때 사시는 거니까.
5: 그러게. 신기하다.
0: 잘 키워서 빨리빨리 물건 많이 살 수 있게끔 해야지.
5: 그러게. 대량 납품.
0: 파이팅.
5: 파이팅.
0: 빨리 가자.
5: 가자.
0: 농장 가서.

0: 그날 오후 부부가 나란히 마을로 들어섭니다.
1: 함께 가는 거지.
2: 오, 이거 무슨 나무야? 보리수 나무인가? 어, 이거 나리백합이다. 오, 이거 수선화 조심해.
3: 다 심어놓을.
2: 오, 수선화 심어.
3: 완전히 심어놓은 것 같은데.
2: 그러게.
4: 회장님,
2: 이거 완수선화.
4: 이거 다 갖고 왔어, 선물.
5: 아이고, 쏘아주셨어요.
4: 초대해주셔서.
2: 초대해주셔서요.
4: 이건 하얀색, 뭐예요? 하얀색.
2: 왕수선화, 요꽃.
5: 왕수선화네?
2: 흰색에 빨간 좀 특이한.
5: 아, 이거 너무
4: 예뻐. 마지막에 심으세요.
2: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5: 네. 네. 네. 들어오셔.
2: 네네.
5: 우리 참 여기 월등 가능 있는 것 좀 한번 보세요.
4: 여기가 식물원이네,
2: 식물원. 아유, 아유, 세상에.
5: 저 뒤는
0: 꽃과 식물 좋아하기로 마을에서도 소문이 난 이웃. 꽃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더욱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데요.
5: 아유, 지금은 아무것도
2: 튤립도 진짜. 튤립도 저기 다 올라오고 있네.
5: 아, 튤립.
2: 네.
5: 튤립 축제구나. 네,
2: 네, 가져가라고.
5: 하늘 뜨는 거.
2: 네.
5: 아, 그거 아까워서. 오며다 막 심은 거예요. 정말 이건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2: 네, 네.

0: 나오고 있어.
1: 전혀 잘 나와.
2: 이거는 뭔지 아세요?
3: 어떤 거?
2: 이거.
3: 알아.
1: 마이크 감성에 뭐 그 나팔 있죠?
2: 아.
1: 이거를 녹이 나가지고 철거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심으면 나팔꽃처럼 되잖아.
2: 저기 저 옛날 요강 보세요.
4: 저게 요강이었구나.
2: 네. 옛날 요강들 저 마을산에 가서 주웠어요
3: 또.
5: 버리는 요강까지 모아서 화분으로 재활용. 독특한 정원이 만들어졌다는데요.
1: 저기는 장화분. 우리 손주들이 여덟인데
4: 세상에.
1: 걔네들 신발이 여기 다 있어요. 조금 있으면 얘들이 싹 타락해 이제 저기 갖고 여기서 막 꽃이 펴요.
3: 지금 손자들 몇 살이에요?
1: 에?
3: 지금 몇 살?
1: 지금 23살짜리가
3: 그 애기들이 신던 거.
1: 네, 걔가 신던 게 이거.
3: 한 20년 된 거네.
1: 이거야 이거. 사갔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손녀딸들 쓴다.
4: 아우 귀여워라. 추억인데요.
3: 이거. 버리는 게 없네 여기는.
1: 저기 화분에다가 하는 거보다.
3: 맞아,
1: 이런 데다가
3: 이쁘네요.
5: 와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데요. 손자 손녀들을 추억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신발 화분.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화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1: 들으세요. 여기 안 들어오셨죠?
3: 아니 처음이죠.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에요. 그냥.
4: 어우 세상에 이렇게 맛난 음식을 대접해 주시고.
5: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한 한 상이 준비됐습니다. 마을에 정착하고 처음으로 받아보는 이웃의 식사 초대. 그래서 더 특별한데요.
6: 오늘 잘 하셔요?
3: 잘 먹겠습니다. 저희 맨날은 어떡해요?
2: 왜?
3: 맛있어가지고 맨날은.
1: 그러게 한번 밥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영 그냥 그런 거야. 맨날 바빠가지고 저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3: 이거 먹고 또 먹어도 돼요?
1: 에이 한 번 더 퍼놨잖아.
3: 아, 네. 그럼 저거 있어. 제가 먹겠습니다.
1: 많이 잡수.
6: 젊은 놈들은 많이 먹지.
3: 많이 먹어야 일을 많이 하죠.
6: 그래야 시계 나가지.
4: 이거 직접 쓰신 거죠?
6: 네, 쓰는 거예요.
1: 조금 부지런만 하면 먹을 게 천진데.
3: 농장에다 참외장 많이 썼어요.
2: 참외장 같이?
1: 네. 이건 또 하우스에는 저 상추. 상추 삶아서 무쳤어.
2: 아, 상추도 이렇게 맛있네.
1: 근데 뭐냐면은 박이에요, 박.
3: 그래요?
1: 네.
3: 정말 무가 아니네.
1: 옛날엔 다 이런 거로다가 그래서 저기였지.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거 끓였어.
3: 예.
1: 된장국 끓일 나올에다가
3: 맛있어요.
5: 한때는 이 마을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거의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귀농을 더욱 반갑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1: 냉동실에 놔뒀다가 우리도 저기 나가면 젊은 척해요.
3: 아, 사장님도?
1: 응. 우리도. 아, 진짜 젊은 사람들이 너무 없어.
3: 근데 조금 있으면 마을 이뻐지면 젊은 사람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5: 점심 식사도 모자라 부부에게 반찬까지 챙겨주는 마음. 이 마을 인심 참 좋네요.
4: 감사합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니가
3: 잘 먹고 갑니다.
2: 예예 예, 예.
3: 아유.
4: 아이고.
2: 아이고. 맛있게 잡숴줘서
3: 고마워요. 밥 구운 거.
2: 고마워요.
3: 또 불러주시면 생으로 먹겠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3: 예. 나오지 마세요. 예.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예.
4: 안녕히 계세요. 예.
2: 가세요.
3: 예. 또 놀러 오세요 저희 집.
2: 예, 네. 놀러 갈게요.
3: 예.
2: 네.
3: 하나, 둘, 셋, 가자!
2: 산책 갔다 오자!
1: 늦은 산책!
5: 하루에 한 번은 반려견 산책에 나서는 부부. 오늘은 좀 늦었지만 빼놓지 않습니다.
3: 땅 파기! 과연 땅을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파네요.
5: 귀농 전에는 꿈만 꿨던 반려견도 입양을 했는데요. 귀농 후 이렇게 꿈꾸던 일들을 하나둘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0: 진짜 오늘은 블로그 교육하겠죠?
1: 아 근데 좀 어려워. 나는
0: 나도 어려워요.
1: 에이볼 잘하면서
0: 들으면서도 계속 잊어버리니까.
1: 근데 진짜로 이쪽 귀로 들어오면 이쪽 귀로 나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0: 집에서 오늘 뭐 배웠지? 다 잊어버리고
1: 자꾸 해봐야 된다는데 그거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네.
2: 이웃 농부까지 데리고 함께 간 곳은 인근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인데요.
3: 자, 우리 지금 포커스가 마케팅이에요. 홍보죠.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그쵸? 보여지는 건 중요한데 스킨이라고 스킨. 여러분 스킨을 지금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스킨은 꾸미는 거죠.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관리로 갑시다. 글씨가 보여야 된다. 스킨 색깔이 어두우면 안 되죠.
2: 요즘 작물 홍보를 위해 블로그 활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4: 멤버 홀라당 날라왔어.
0: 어 진짜? 응. 어떻게?
3: 아니, 아이씨 여보세요.
4: 이게 날라가 버렸어.
3: 날라간 게 아니라 여기 제목을 썼는데 그 스킨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내가 쓴 제목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0: 스킨도 자주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2: 여기서 동영상 제작법도 배워 채널을 개설.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5: 그 전에 이거 도끼지라는 건 그때 올릴 때 늦게 올린 사람도 다 올라갔잖아.
6: 무조건 언니 영상으로 뜨거든요. 언니가 찍은
0: 코미디.
5: 내가 웃기잖아.
0: 맞아요. 아세요?
6: 내가 저기 썬네일을 잘 뽑았어요. 요즘 핫한 신상 도끼로.
0: 핫한 신상 도끼. 오 음악도 잘 나오네. 힘이 없어.
5: 응? 이거 내가
0: 힘이 없어.
5: 이러는 걸로 한 건데 그러면 참나무 당장 말지도 않은 생나무를 갖다가
0: 뿌려줬어. 그래서
5: 쪼갰지.
0: 이 와중에 또 택배 왔어요.
2: 제일 바쁜 시기지만 수업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일용 씨. 꿈을 위해 새로운 걸 배우고 이웃 농부들과의 교류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3: 어디 글 써서

0: 주말 아침.
1: 얼마 받길래 줄이야? 알바할 때?
2: 만 원 할까요?
1: 막 열심히 하면 만 원 더 줄게. 알았지?
2: 잠깐만.
1: 형, 우리 저.
3: 우리마. 우리마.
4: 오? 우리마. 너 창호. 창님이.
3: 너 잊어버린 거야? 우리마. 창호 형아. 창님아 이리 와봐. 어? 뭐야? 너 진돗개인데. 기억 안 나?
1: 간식 주면 아마 좋아할 거야.
3: 간식 가지고 올게.
1: 야, 너 아기 때 형 오빠가 앉아! 이거 했단 말이야.
2: 앉아갈 켰는데 그래. 방울토마토도 주셨나?
1: 그지.
3: 줘봐.
2: 이거 뭐예요?
3: 아유.
1: 너 먹어보냐?
3: 이
1: 어때? 먹어봐. 맛이 어때?
3: 무슨 맛이야?
1: 어때 맛이? 야, 아무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3: 그러게.
1: 냄새나?
3: 부장님이 호기심 많아.
2: 냄새가. 호기님이 똥꼬 냄새.
1: 아, 그래? 아!
3: 어디 봐.
1: 좋아한다 쟤는.
3: 왜 이래? 우리만 왜 이래?
2: 우리만.
1: 야, 너무 짧게 하지 말고 길게 잡아야지.
2: 그렇지. 그렇지. 기다려. 우리만. 앉아.
1: 너도 먹어.
2: 앉아. 기다려. 기다려. 먹어. 간식 앞에서.
3: 아유. 일하러 가자. 가자. 갔다.
1: 빨리 와라. 열심히 일해.
3: 오, 우리마. 너 뒤숨 안 되지?
0: 주말이면 연년생 아들 둘까지 포함 가족이 농장으로 총 출동하는데요.
3: 흙태우는 사람은 5,000원씩 조금 더 줘. 나르는 사람은 만 원, 흙태우는 사람은 15,000원. 그럼 창님이 가 이리 와. 채워줘.
1: 벗고 할래? 여기는 더울 것 같은데. 반팔 입어도 돼.
3: 그렇지. 내비도.
1: 괜찮아?
3: 내비고 이렇게 해서.
1: 너는
3: 반만.
1: 여기서 우리 어머니께서 해놓잖아? 따로면 옆에 놓을 거야.
3: 네.
1: 그럼 그거 갖고 갖다 줄줄이 일자로 테트리스만 하면 돼.
3: 네.
1: 일단 네가 한번 하고 안 되면 그때
2: 부를게요.
3: 많다. 반만.
1: 힘들어간다.
3: 야, 청소년이 몸에서 열이 나나 보다. 너희는 반팔 입고 엄마는 패딩 입고.
0: 한창 사춘기인 아이들과 대화할 방법을 궁리하다 농장으로 데리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1: 보통 하나로 하는 너 두 개로 한다. 배합을 또 하는 거
3: 다음 세대야. 그럼. 다음 세대.
1: 진짜네. 이런 숨은 일꾼을 우리가 안 썼어?
3: 그러니까.
1: 오. 이거 어디서 배웠어?
5: 그래요?
1: 근데 어떻게 잘해? 밤에 너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알바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
2: 저 새벽까지 안 자.
1: 그러니까 새벽까지 안 자면서 이런 거 생각한 거야?
2: 아니요. 맞는데.
1: 유튜브에서 다른 농장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벤치마킹을 했군.
6: 벤치마킹 한 거야?
1: 아니야 또? 검성까지 해?
2: 네?
1: 이야, 잘 키웠네.
3: 엄마가 못 따라간다. 주말마다 나와서 해서 알바 어디 보러 가면 되지 않을까?
2: 저도 이제 뭘 하면 될까요?
3: 엄마가 이제 쌓아놓으면? 벌써 다 있어 이거를? 딱이네. 훌륭한 일꾼을 뒀어요.
2: 그렇지.
0: 농장 일을 도와달라는 핑계로 끊임없이 말을 걸고 칭찬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사춘기 아이들과 대화하는 부부만의 비법인데요.
1: 어머니랑 일하는 게 편하지? 아버지랑 일하는 게 편하지?
2: 아버지가 편하지.
1: 왜? 아버지가 편해?
2: 혼자 다 해주니까.
1: 아, 어머니는?
2: 어머니는 할 게 많아요.
1: 뭐가 할 게 많아?
2: 그거 날라야 되고.
1: 일이 많다고?
2: 일이 많아.
1: 여기는 일이 적은데? 아, 그렇구나.
2: 이건 듣기만 하면 돼.
1: 창이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것도
2: 돈 많이 받았잖아요.
1: 그게 돈 많이 받는데? 그랬어?
2: 숨은 일꾼이라고 많이 받았어요.
1: 너는 일꾼 아니야?
2: 저는 숨지 않았어요.
0: 부부의 노력 덕분일까요? 두 아들 모두 큰 탈 없이 무난히 사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3: 수고했어. 창호야, 창님아, 너희들 때문에 오늘 일찍 끝났어.
1: 맛있는 거 먼저 해주시래.
3: 가자, 우리.
0: 고생한 아이들을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부부의 집은 농장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평택 시내에 있습니다. 배고플 아이들을 위해 서둘러 저녁 준비에 나선 일영 씨.
1: 저녁 메뉴가 뭡니까?
3: 오늘 그냥 피곤하니까 김치찌개 해서 먹어요.
1: 아, 좋죠.
3: 애들 좋아하니까.
1: 고기를 워낙 좋아해서.
3: 고기 없으면 안 먹으려고 그래.
1: 애들 찍고 있으니까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3: 알았어요. 불을 켜고.
1: 일단 이거는
5: 기다려.
1: 갤러리에 있는 거니까 이거를
5: 기다려.
1: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그랬지? 조회수 많이 나오게.
2: 근데 나오는 건 뭐, 어? 우릴 텐데.
1: 일단 해봐봐. 이 어머니 조회수가 지금 600명인데 우리는 13명밖에 안 되잖아.
2: 꾸준히 올리세요. 어머니 대신 1년 넘게 했으니까 많이 나온 거고.
1: 근데 아버지는 지금 일주일 됐는데 지금 12명밖에 안 돼서 마음이 좀
2: 어떤 거?
1: 짠하잖아. 일단 음악 놓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하자. 산책하는 거야.
2: 영상이 44초인데 30초가
1: 44초잖아. 아니 30초짜리야 이게? 아 여기 위에 써 있구나. 봐봐.
2: 이 음악은 약간 슬픈 음악 같은데?
5: 뿌리마.
3: 아 아니야. 음악이 슬퍼.
1: 그래?
2: 이건 이상한 것 같다.
5: 뿌리마. 앉자.
1: 오 진짜 빨리 넘어간다. 어떻게 하는 거야?
2: 네?
1: 어? 어 너 빨리 지나가. 아 이렇게 하는 거야?
0: 요즘 일영 씨를 따라잡기 위해서 둘째 아들에게 편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인데요.
2: 그런 것까지 안 물어봐.
1: 우리는 이제 하나야. 어머니를 이길 수 있게끔 연합하고 동맹해서.
3: 위기감 없어요.
1: 3월 말까지 100명. 그거 알아? 50명.
3: 오 맛있겠다.
1: 어 맛있네. 나.
3: 이제 밥 먹자.
1: 장아!
0: 드디어 저녁 식사 준비가 끝이 났나 봅니다.
1: 창아, 너 수저 젓가락 나냐?
2: 네.
1: 네가 난 거야?
2: 네.
3: 오, 나 뜨거워.
1: 우리는

0: 창원 항상 수거 수저 담당이지.
1: 어. 자 이제 먹어요.
2: 우와.
1: 짜글이. 엄마가 제일 잘하는 짜글이.
2: 맛있겠다.
3: 한창 큰 나이에 아이가 있는 집답게 고기 반찬은 필수. 마을 어르신이 챙겨준 반찬까지 항상 푸짐하게 차려졌네요.
2: 잘 먹겠습니다.
1: 맛있게 먹어. 오늘 수고했어.
2: 밥 잘 지었다.
1: 김치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2: 나는
1: 이렇게 간장에다 찍어서.
2: 난 고기부터 먹을래. 오늘 힘을 많이 써갖고.
1: 오늘 힘들었어?
2: 응. 아버지랑 일해서 힘든 거야? 아니면 일이 힘든 거야?
4: 뛰어다니면서.
2: 아 빨리 끝내려고?
1: 응. 내 알바도 열심히 해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게임도 열심히 해. 너무 공부만 하지 마. 게임도 해. 네. 엄마가 맨날 그러잖아. 게임 많이 하라고.
4: 네?
2: 뭘? 그건 아니지.
4: 너무 그런 것도 안 좋은 거야.
2: 그래 맞아. 솔직하게.
4: 옛날부터. 아버지도 그래요.
2: 아버지도 그래? 아버지 이런 반사.
5: 장미도 많이 먹고 상어도 많이 먹고.
1: 네.
5: 나중에 또 힘든 거 있으면 많이 도와줘.
4: 네.
5: 어머니 아버지 힘내게.
4: 네.
1: 그래 고마워.
2: 많이 먹어. 빨리 크게. 쑥쑥. 쑥쑥이.
3: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 농부가 되고 얻은 큰 행복입니다.
1: 희양은 20박스예요?
2: 빨간색이 30개.
1: 30개?
2: 그리고 보라색 20개. 광석 하나 20개. 그리고 미니스 하나 30개.
1: 거의 이제 꽃물이죠.
2: 그리고 네, 많이 팔아서. 좋은 것 같아.
1: 그러게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있네요.
2: 씨앗을 우리가 잘 키웠다고 유통 팀장님이랑 사장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다른 데보다 이쁘게 키웠다고.
1: 하나하나 손 다 봤으니 5만 개를.
2: 이제 거의 선수가 된 것 같아.
1: 3년 차인데. 빨간색 다 했고.
2: 아, 내가 이거 실어줄게.
1: 네.
2: 힘 있는 사람이 실어야지.
3: 포장된 상품은 이동형 작업대로 옮겨주는데요.
1: 이거 레일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2: 기차기처럼 쫙 깔려 있으니까 힘도 안 돌고.
1: 그러니까 한 번에 20개씩. 뭐
2: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도 늘리고. 이렇게 많이 무게가 엄청난데.
1: 완전 편하죠. 역시 농사에는 연장이 필요해요.
3: 이동형 작업대와 레일을 구상한 건 남편. 덕분에 작업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좋아졌습니다. 부부 둘이서 이 많은 농장일을 해내는 것도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담긴 도구들 덕분인데요.
2: 여기까지 적색?
1: 적색. 여기까지 보라.
2: 색깔이 안 보이면 내릴 때 하나하나 다 뒤져야 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도장을 사서 직접 파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찍은 거잖아.
3: 넘치는 아이디어로 불편했던 점을 하나씩 해결해가고 있는 부부. 특히 작업대용 레일은 분리와 조립이 가능. 땅의 기울기에 상관없이 하우스 다섯 동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데요.
2: 얘는 미니 수서랑 작아서 미니, 키가 작아서 미니.
1: 딱 팔기 좋네 지금.
2: 그렇지.
1: 꽃망울도 톡톡톡 막 터지려고 하고. 끝.
3: 귀농 3년 차. 이제는 손발이 척척 맞는 두 사람. 납품 준비도 금세 끝냈습니다. 이번에 납품할 곳은 용인시에 있는 화훼 전문 유통센터인데요. 대형마트와 서울의 화훼시장에 이은 또 다른 주 거래처입니다.
1: 어머나 이게 뭐야? 아, 겹수선아. 우리 거하고 완전 틀리네.
3: 전국의 꽃들이 모이는 이곳. 부부에게는 새로운 품종이나 재배 상태를 직접 보는 그야말로 배울 것 많은 학교 같은 곳이기도 한데요. 생명력 넘치는 꽃들은 언제 봐도 와, 참 마음이 좋죠.
2: 얘기했었는데 우리도 물건 온다고. 오케이 갖고 오세요라고 말씀하셨거든. 근데 팀장님도 바쁘시네.
1: 먼저 온 손님 먼저니까.
2: 아이고야.
1: 아이고 바쁘시네.
2: 살찌면 못 빠져나와요.
1: 그러게.
2: 야 우리가 내리자.
1: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는데.
2: 이게 봐봐.
1: 아 양쪽에
2: 하나 걸쳐가지고 하나 빼서 놓는 거야.
1: 그럼 내가 이쪽으로 놓을까?
6: 아, 돌리게 얘를?
2: 25개 남았어.
6: 여기 와서 알바해야 되겠네.
2: 안 그래도 나한테 알바 하라더라.
6: 아, 그래?
2: 여기 직원이. 여기 놓고 한 바퀴 돌리면
6: 잘 돌려야 되겠네. 기울어지겠네.
2: 돌려 어디서? 오케이. 1번.
3: 벌써 2년 넘게 거래하는 곳이다 보니 바쁠 때면 부부가 알아서 물건까지 옮기기도 하는데요.
2: 현장에 저희가 거의 다 했습니다.
7: 예.
2: 근데 왕소장아 저쪽에 다 있어.
7: 트롤이.
2: 어, 그니까 저 진짜 못 봤어?
7: 봤어요.
2: 근데 왜 아침에
7: 정신이 없어.
2: 그러니까 나도 웃어. 너무 잘 됐다 했는데 그게 아니네. 어?
3: 다양한 꽃들이 모인 도매시장이나 다름없는 유통센터. 매일 아침마다 농장의 물건이 얼마나 팔렸나 확인을 하는데요. 그때 주문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8: 뭐라고 걱정 많이 거래
2: 그렇지. 나머지는 다 나갔어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7: 알겠습니다요.
2: 감사합니다. 팀장님, 우리 왕소성 11개 신고 갈게요. 안 실어줄 거잖아, 그죠?
7: 예.
2: 확인 안 해도 돼?
7: 아이, 뭘 확인이야.
2: 믿고 사는 사이에.
7: 아, 그럼요?
2: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경 많이 쓰셔야 돼. 아침에 팀장님한테 많이 바꿨단 말이야.
9: 안녕하세요.
2: 네. 네. 네.
3: 납품을 마치고 서둘러 농장으로 돌아온 부부. 판매철에는 농장으로 오는 손님들이 많아 비워둘 수가 없는데요.
9: 아예
2: 어떻게 오셨어요? 전화. 아, 전화 왔어요. 대표님 손님 오셨어요. 전화 하시고 오셨다고.
9: 아, 어서 오세요.
2: 네, 약간 올려드릴게요. 어두워가지고.
9: 여기 이제 다 이렇게 피었잖아요.
6: 네, 피어 있는 거 이제 안 피어 있는 거 저쪽에 있어요. 빨강 이제 보라.
10: 평택 시장에서 보니까
6: 네
10: 5천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6: 아, 이거 하나에? 네, 저희는 만 원에 다섯 개.
10: 네, 그래서 싸게. 검색하는데
6: 네네
10: 다섯 개에 만 원이라 그래서 어? 봐야지.
6: 이거 전국 택배 다 가능해요. 분홍색.
3: 농장 홍보를 위해 온라인상에 올린 동영상과 글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지난해에 비해 꽃이 판매되는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6: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보게 되는 거야?
9: 그러니까.
6: 네, 얼른 들어오세요. 나리리카.
3: 오랜만에 지인들까지 농장을 찾았는데요.
6: 이게 네덜란드에서 아예 딱 온도를 맞춰 세팅돼서 오거든요. 이거 엄청 무거워요. 왜냐면 여기 한 400개 들었거든요. 이게 보여드릴게요.
11: 400개 들어간다고 하나에.
6: 응.
11: 이거 사진 찍을게요.
6: 어, 그럼요.
12: 이건 진짜 어디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6: 이거 보세요. 제가 개봉해볼게요.
11: 네.
6: 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얘가 빨간색 나리 백합 구근인데요.
11: 네.
6: 여기가 하늘을 가게끔 이렇게 심어주시면 돼요.
11: 나도 사갈까?
6: 네, 얘는 빨간색이고요.
11: 네.
6: 이쪽은 노란색인데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겹쳐졌을 때 몰라요.
11: 그러게, 알 수가 없네요.
6: 나중에 꽃이 피기 전까지는 절대 몰라요.
12: 사갈래. 지갑을 여는.
6: 자, 주문하십시오.
12: 농장주님의 지갑을
6: 네네네.
11: 몇개 하면 돼요?
6: 핫박스 가져가세요.
3: 일영 씨의 입담 덕분에 지인들도 구근을 사기로 했는데요.
11: 말은 막 시킬 거니까 헤아리다가 건너세요.
6: 아, 아니 절대.
11: 너무 예쁘다. 뿌리도, 구근도. 구근이 클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커.
6: 네, 안녕하세요.
2: 큰 거 갖고 오세요.
6: 네.
2: 더 큰 거 싫지.
6: 네,
12: 감사합니다.
6: 네, 들어가세요.
13: 이거를 좀 심고 싶어서.
6: 네네.
2: 네.
13: 아유, 예뻐라.
2: 이쁘죠?
13: 네.
2: 네.
13: 여기 있는 거를 좀 하세요. 그러면 제가 갖다 100불씩.
6: 아, 그러셔도 되고요.
2: 그러셔도 돼,
6: 이제. 얘는 이제 2,500원씩이에요.
13: 네네.
6: 몇 개 정도 드릴까요?
13: 한 번에 드릴게요.
6: 좋은 걸 뽑아드려야지. 오래 보실 수 있어요.
3: 농장 앞에 심어둔 꽃을 보고 마을 주민이 들른 건데요. 얼마 전 새로 이사 온 분의 마음도 사로잡은 꽃입니다.
6: 물 많이 주세요.
13: 네.
2: 놀러 갈게요.
9: 네.
2: 네. 또 오세요.
9: 네.
2: 아, 네.
6: 네네. 아니,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오시네.
2: 저 위에도 심어야겠는데.
6: 네, 위에도 심어야 되겠는데요.
3: 요 며칠 납품처에서 가져온 화분도 있겠다. 꽃 심기에 나섰는데요.
6: 향도 좋고. 어, 히아신스는 벌들도 좋아해서

0: 마루야, 너도 심으려고?
1: 꿀맛. 마루 왔어? 마루 냄새 맡으러 왔지?
0: 야, 일로 와봐. 엄마 일하는데 꽃향기 끌려?
2: 히아신스 향이 어때?
0: 좋아?
2: 마루야, 히아신스 좋아. 향이 치우면 안 돼?
0: 고개를 못 들겠어? 취해서.
1: 여기 꽃밭이 너무 좋지? 예쁘게 자라라. 아유, 어쩜 이렇게 이뻐. 아, 나는 꽃 심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
3: 자기도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1: 아이고, 입에 침 발랐어요?
0: 잠깐만. 진짜.
3: 침이 없네?
1: 침이 없어.
3: 안 발랐는데?
1: 안녕하세요.
4: 지적해라.
0: 아, 네네.
1: 예쁘죠? 왕수선화예요.
4: 꽃은 다 이뻐요.
1: 네,
4: 맞죠? 그랬죠. 꽃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0: 꽃 얘기도 하고 저희 둘한테서 뭐라 그러세요?
4: 조심 분이시죠.
1: 아유, 감사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세요.
0: 네.
1: 거봐,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나가다가 바로 그냥 효과 바로 나는데? 예쁘다고? 웃으시고 지나가시는 거. 주위에다 심어놓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
0: 보시고 입소문 내주시고. 아, 좋다.
5: 꽃 덕분에 마을 사람들과의 거리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농장일을 마친 부부. 인근에 있는 평택호로 바람을 쐬러 나섰습니다.
1: 아우, 공기도 시원하다.
6: 간만에 나오니까 좋네.
1: 일하다가 이렇게 힐링하는 맛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 꽃집 할 때는 시간이 메어 있었잖아.
6: 그렇지,
1: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님이 언제 오실까.
6: 그렇지, 회사 다녔다면 내가 뭐하고 있겠어? 회사에 있겠지.
1: 그렇지, 우리가.
6: 지금은 이렇게 한적하게 둘이 데이트도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얘기도 편하게 할 수도 있고.
1: 기농의 기쁨?
6: 그렇지.
1: 기농의 여유?
6: 그렇지. 근데 한편으로는 농사를 잘 지어도 그리고 농사를 잘못 지어도 오롯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런 목이기 때문에 정말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지.
5: 부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던 귀농. 지난 3년 동안 얻은 것도 깨달은 것도 많습니다.
6: 봐봐. 다리도 이쁘지?
1: 다리가 햇빛에 비쳐서 반짝반짝.
6: 우리 하우스 보는 것 같아. 1번 하우스, 2번 하우스, 3번 하우스, 4번 하우스, 5번 하우스.
1: 그러네.
6: 그지? 저 다리가 기차가 달리는 다리래. 기차가 달리면 우리의 꿈도 저 기찻길처럼
1: 쭉. 우리의 농장이 지경이 넓혀졌으면
6: 좋겠다.
1: 넓혀질 거야, 아마. 우리가 노력한 만큼 될 거니까.
6: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밤낮으로 일하잖아.
6: 아니, 그래도 밤은 쉬어야지.
1: 그렇지. 쉴 때는 쉬고.
6: 당연히 쉬어야지.
1: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6: 지금처럼.
1: 지금처럼만.
5: 언젠가는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농원을 만들고 싶다는 부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꽃의 생명력을 전하는 농원을 만들기 위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1: 역시 스승님이 잘 키워요. 와, 우리는 레일이 있는데 오빠네는 하늘에서 얘네들이 움직이네.
7: 오빠, 어떻게 이 꽃대랑 잎사귀랑 어떻게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잘 맞췄어?
8: 그거 다 가르쳐줘.
7: 그렇지, 영업 비밀이지.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무두쇠가 온다. 저 무두쇠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동난 음인육일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철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의 아두나

0: 쉐이킹
1: 후리야.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전부두새가 온다. 어? 전부두새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동난 음인육일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창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의 아두나의

0: 쉐이킨!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다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연천 투견제의 특징은 이제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 이런 부분이 좀 함유가 많이 됐죠. 일단 면천 지역에서 나는 찹쌀, 면천의 꽃, 면천의 물로 빚은 게 특징이고요. 18도의 높은 알코올 도수에도 불구하고 목넘김이 부드러우며 감칠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루폼 붙이고 있어요. 저기 김이 새지 말라고. 요 새면은 이제 안에 있는 고두밥이 서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루폼을 붙이고 있어요.

0: 같은데? 소리가 응, 짝소리 났는데.
1: 이제 들으시고 수업 보이시?
0: 응.
1: 보세요.
0: 찹쌀하고 저 누룩하고 진달래꽃하고 해가지고 100일 동안 발효시켜서 해가지고 술이 맛있어요.
2: 가정마다 가양주를 담는 민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민속주 형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대대로 이어 내려오던 것이 조선시대에는 전통주들의 이제 완전 활성화, 최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이제 쉽게 가정에서도 전통주를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비법을 돌아가신 박승규 선생님께서 약 한 4대에 걸쳐서 꾸준하게 보존해 온 거죠.
0: 네. 아주 좋은 느낌.

0: 들어가 그래.
1: 삼겹에 오세요.
0: 탱글탱글해졌네. 가발이 하나에 진짜.

이제 한번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는 술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세 개밖에 없는데 문배주, 면천 투견주, 경주 교동법주가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막걸리 부분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이 국가에서 지정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 술에 대한 스토리라든가 술 맛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받은 거죠.

0: 자, 이번에 담은 술 빛깔을 좀 한번 봅시다. 색깔이 제대로 나왔나.
1: 아, 진짜 맛있어요. 달고 달짝지근하고 향이 좋고 진짜 진짜 살리네.
0: 이게 술은 향기도 좋고 색깔도 좋고 맛도 좋아야 되거든요. 올해는 아주 그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1: 잘 된 것 같아요.
2: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시키는 의미가 좀 있고요. 저뿐이 아닌 보존 회원님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은 술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서로 맛볼 수 있는 병주로 지금 계속 유지하는 게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근에서 나오는 전복껍질은 완전하게 오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빛깔이 더더욱 보기 좋은 건 어디 물이 묻었다든지 물속에 넣는다든지 하면 그 영롱한 빛깔이 정말 거기 매혹될 정도의 그 느낌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좋은 빛깔만 좀 골라서 쓰니까 재료값이 배 이상 먹어버리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자개들 보면 빛깔 기가 막히죠. 강선 따도.

그 덩굴 무늬 도안을 나전으로 쓸 수 있게끔 개발하신 분이 아마 김봉용 선생님이실 겁니다. 근데 덩굴 무늬라는 것은 아마 문양이 세계적인 문양입니다. 그 덩굴 문양을 나전 칠기로 만들 수 있게끔 문양화 시킨 게 이제 김봉용 선생님이 되겠죠.

아버지한테는 그냥 하루가 그냥 작업이시고 하루가 낮은 즐기고 잠자고 일어나시면 다시 죽으실 때까지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가 그 낮은 즐기라고 봅니다 저는.

0: 놓고
1: 맞추고
0: 본래 중심에다 맞추어 놓고
1: 네. 얘도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2: 얘도 올라간대요.
1: 올라온다고요?
0: 아니 이것도 같이
1: 네, 전체적으로
0: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만 떼었으니
3: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모양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가장 좋고 아버님한테 잘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극히 드물지만 그럴 때가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할 때 기대하고 또 그다음에 완성됐을 때 효과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 줘야 그게 제 작품이 제대로 된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뭐 한 점 가지고 시작을 해서 마무리한다는 것까지는 장시간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 그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생오칠 정제가 아닌 생오칠 원료지. 그러니까 칠, 칠 원료 수액 받는 그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수액이 그 자리에서 바로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더더욱 접착력이 좋고 강화되고 일단 이런 것들을 봐서는 원주 쪽에서 국내에서 나오는 칠이 제일 으뜸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내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 내가 가 찾아가는 데도 있는데, 그분들과 이게 교감이, 그 내 생각과 그분이 내 작품을 소장하겠다고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는, 아, 이게 내가 낮은 치기를 정말 잘 배웠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저 부두새가 온다. 어? 저 부두새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동안 음인육일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철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의 아두나의

0: 치킨 무료!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두 발라니입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왔습니다. 음악 그냥 악기만 아니에요. 음악은 마음이야. 마음하고 생각하는 거 나눠주는 거가 음악이에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이고.
0: 다가게.
3: 오케이.
0: 네. 제가 만드네서.
3: 위 위 위. 세 노트.
0: 네. It's my best gimmick.
4: 아, 영광이네요.
0: Not heavy. Very.
2: Yeah.
0: 네. We come for camp, camp, djembe camp.
3: Djembe camp?
0: Yeah, we're gonna enjoy with friend and play together.
3: 아무래도 아프리카 음악 씬이 좁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아민두 씨 같은 경우는 뭐 코트디부아르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다더라.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공연단으로 와 있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연락처를 좀 구해가지고 연락을 하게 됐죠.
0: 안녕하세요.
5: 리신.
0: 오, 몇 살? 이렇게 조금 두툼면 가족이 부려. 부려면 연준이가 더 편해. 이거 악기? 아, 이 악기는 서아프리카 전통 발람폰입니다. 발람폰.
3: 발람폰.
0: 마림바, 슬로폰, 잘로폰, 피아노 이런 거 다 할아버지가 이거 악기.
6: 내 와도 얄라 얄라 가니 얄라 얄라 얄라 얄라
3: 그걸 좀 같이 공유하고 좀 우리 음악 안에서 이거 좀 녹여내서 더 좋은 그런 음악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런 작업을 해왔고
0: 예 한국말로 조금 예
7: 반갑습니다
0: 예 Thank you Try first intro intro and we can show you first essay. 슬로리 천천히 네. 천천히 3, 4

집은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과 너무 잠하고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나 집은 좋아요.

우리 아프리카에서 73대째 음악관 집안 나왔어요. 트라디셔널리 아프리카 문화에 우리 그리오로 불러요. 우리 계속 왕 옆에 연주하게 주고 그때 텔레비나 라디오나 뉴스 이런 거 없었대. 우리 패밀리가 사람이한테 메시지 전달, 메시지 하는 사람이.

셋. 요새 don't make you tired so much.

0: My biggest emotion is happiness. Happiness and movement. The power of movement that brings us together.
1: 진도 시킨코 보면은 서로 타악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역사나 이런 것들을 노래로서 전수를 하는 내용에서 좀 맥락이 이제 국악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 음악 그냥 악기만 아니에요. 음악은 마음이야. 마음하고 생각하는 거 나눠주는 거가 음악이에요.
1: 모자 없어?
2: 있습니다.

0: 아프리카 정통하기
1: 한국말 잘하네
0: 조금
2: 땅
0: 연습하는데 갈 거예요 이러리 저거리 연습
3: 왔네요.
4: A플랜
0: 아니 그거 그거
4: 아니에요?
0: 아니에요.
4: 저는 그거 보고 했어요. 그리고 저거 아니. 이거 E플랫인 거죠. 그러니까
0: 이거 샵이야 샵.
5: 저희 1월이 저고리는요 색동 저고리의 제주도 방언으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이제 저희가 아미두 씨 비롯해서 인종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개성도 너무 다 달라서 모여 있는 걸 보니까 색동 같더라고요. 저희 팀이.

0: 친구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제 나한테 에너지를 줘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열심히 에너지를 주는 쪽으로.
1: 프로라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프로라가 거짓말 말 없어요. 그래서 나 생각 이 노래가 사람이 힘든 거 많이 프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음악 차별 없고 부자 가난아 차이 없고 다 같이 행복한 할 수 있는 거 그런 음악 만들고 싶어요. 나 음악 없으면 못 살아요. 음악 my life.

0: 꼬박 죽네.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1: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용왕님.
0: 이게 다 자라 너 때문이다. 네가 토끼에게 속아서 간을 못 배우는 바람에.
2: 아니, 가슴이 답답한데 왜 간 탓을 하십니까? 간은 건강하시잖아요. 솔직히 즐겨보시던 판소리 명창 경연이 끝나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0: 판소리 명창 경연대 왜?
1: 용왕님의 병증은 정신적인 부분이라 신명나는 판소리 공연 하나 보시면 나을 수 있을 텐데.
0: 옳거니! 그 연말이 맞다!
2: 그럼 뭐합니까? 우리 바다인 명창은커녕 온통 음치들 뿐인데.
0: 어쩔 수 없구나, 자라야. 네가 판소리 공연을 하는 수밖에.
2: 제가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1: 왜 못한다고만 생각하느냐? 배우면 되지.
2: 누구한테 배워요?
1: 판소리 명창 1등한테. 그 이리한 토끼, 네가 잘하는 그 토끼지.
2: 그게 아는 겁니까? 제가 간 빼오려다가 당한 사이잖아요.
1: 됐다.
2: 아니, 되게 뭐가 돼요?
1: 자라야, 너에게 하루를 주마.
2: 하루요?
0: 또 가슴이 아프구나.
1: 뭐라는가? 하루빨리 판소리를 배우지 않고.
0: 자라야, 너의 충성심을 기대하마.
3: 자라는?
2: 토끼야, 잠깐만!
3: 너 아직도 내 간을 탐내는 거야?
2: 그게 아니라!
3: 너네 용왕한테 전해! 간이 아프면 운동을 하시라고!
2: 토끼야, 내 말 좀 들어봐!
3: 이제 밤도 됐으니 가라, 좀.
2: 나 너한테 판소리 배울 때까지 못 가.
3: 아니, 판소리? 갑자기 판소리 얘기는 뭐야?

0: 용왕님이 이번엔 가슴 답답증이 오셨는데 의원 말이 신명나는 판소리 공연을 보면 나을 수 있대.
1: 그래서 나보고 공연을 해달라고?
0: 아니 나한테 하래. 너한테 판소리를 배워서 그것도 하루 만에.
1: 울지마. 내가 가르쳐줄게 판소리.
0: 진짜? 고마워 토끼야. 이 은혜 꼭 갚을게.
1: 시간이 없으니 기초만 배우자. 판소리 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알지?
0: 그게 뭔데?
1: 소리, 발림, 안일이.
0: 소리, 발림, 안일이. 이게 뭔데?
1: 북치는 고수, 노래하는 소리꾼.
0: 어?
1: 장단 맞춰 노래하니 소리, 소리.
0: 노래가 소리? 소리가 노래구나.
1: 몸짓, 몸짓. 몸으로 하니 발림.
0: 몸으로 연기하는 게 발림이구나.
1: 서건, 서건, 서건, 서건. 말로 하니 안일이.
0: 아하! 말로 하는 안일이. 아, 대사나 해설 같은 거구나.

0: 어떡해. 판소리 사면서 익히는 데만 하루를 다 써버렸어.
1: 아니, 넌 충분히 잘했어. 날 믿고 무대에 올라도 돼.
0: 고마워, 토끼야.

0: 골수.
1: 자라야, 하루 만에 판소리 3요소를 익힌 것도 모자라 용궁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주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네 소리 덕분에 내 가슴 답답증이 다 나았다. 고맙구나.
0: 황공하옵니다.
1: 자라야, 토끼에게 더 배워 이기에서 우승해 보거라.
0: 네? 명을 받들겠습니다.

0: 스루이수 조성공이 북채를 들어 제왕이 구름 다
1: 얼씨가
0: 첫바퀴 투하 동쪽으로 오오 소이다 심청이 말 듣고 섰던 자리를 주저앉으며 아이고 아버지
2: 그때여 신봉사가 곽씨 부인 죽은 줄 알고 실성 발광을 하는데 사람이 서름도 어지간해야 눈물도 나고 울음도 나지 서름이 아람이 차면 울도 못하고 뛰고 미치는 법이었다. 신봉사 기절하여 떴다 절컥 주저앉으며 들었던 약그릇을 방 바닥에 단대 던지고 아이고 마누라 이것이 왜

동호고 분하여라. 가삼 광광 두 다리 목지 배지를 떨컹대리 둥굴 치둥굴며 아이고 마누라 이걸 두고

조금만은 마누라 한번 가면 어느 전 어느 때 어느 시절에 돌아와 감천백도 요지 어느 서황모를 따라가 황릉묘 입이 함께 해포마를 허로가 저

들어가 아, 마누라 목을 덜컥 안고 나철을 내고 문지르며 아이고 마누라 체담으로 그러시오 농담으로 일어나 실담으로 이러는가 이 죽음이 웬일이오 내 신세를 어쩌라고 이 죽음이 웬일이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지생이라 아 죽은 사람 따라가면 이 어린 자식은 어찌하시려오 동네 남녀 노소 없이 모여들어 초종 위례를 마치는 뒤 곽씨 시체 소방산 댁두로에 덩그렇게 모셔놓고 명전 공포 삼성 눈물 좌우로 갈라세우고 거리째를 지내는디 영희기가 황증유태 최진결려 연결중천 관음 보살 요리

놈차 월가리 놈차 노화놈 물가 가지는 뒷걸음을 치고 타람지 않

쳐서 밤을 춘눈 디원산 호랑이 술주중을 헌해그려 헌돔 차도와놈 인경치고 바루를 치니 각대하이미 개문을 헌해그려 헌돔 차도와놈 헌놈 헌놈 헌놈 헌놈차 어이가 아닌 덤차도와놈 그때여 신봉사는 어린아이를 강보에 쌓기더고 미우게 맡겨두고

애를 감춰잡고 아이고 마누라

두고 연결 총천호네 그리요. 산첩체험 노망망으 다리 아파이라며

여보소 친구네들

0: 이로다 허놈 자도 와 허놈 허놈 허놈 허놈 자 어이가 아닌 놈 자도 와놈
1: 벌써 동방이 밝아지니 심청이 할 일 없어 정신을 다시 차려 이래서는 못 쓰겄다 부친 진지나 망종 지으리라 부엌으로 나오니 벌써 문 밖에 선인들이 늘어서 있구나 심청이 빨리 나가 여보시오 선인네들 부친 진지나 잡수시게 하고 떠나는 게 어떠하오 선인들이 허락하니 아침밥을 얼른 치어 소반 위에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 일어나 진지 잡수시오 아가 청아 오늘 아침밥은 매우 일구나 그런데 청아 그 네가 간밤에 묘한 꿈을 꾸었니라 네가 수레를 타고 끝없는 바다를 한없이 가보이더구나 그래서 그 네가 뛰고 뒹굴고 야단 법석을 쳤는디 그 수레라 하는 것이 말이오 귀인들이 타는 것이오 그래서 내가 손수 꿈 해몽을 허였지야 꿈의 눈물은 생시의 술이라 오늘 장승상 댁에서 너를 다려가려고 가마를 보낼란가 보다 그러고 나는 장승산 댁에서 술에다 고기에다 떡에다가 아주 잘 먹을 꿈인가 보다 심청이 이 말 듣고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아버지 그 꿈 장이 좋습니다 어서 진지 잡수시오 아가 청아 근데 오늘 아침 반찬이 매우 걸구나 그 니댁

제사 지냈더냐? 진지상을 물리치고 담배 붙여 올린 후에 심청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두머니 앉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허여도 부친을 더는 속일 수가 없는지라 심청이 거동 봐라 부친 앞으로 아이고 아버지 한번 부르더니 말 못하고 기절한다 신봉사 깜짝 놀래 아이고 이거 웬일이냐 허허 이거 웬일이야 아니 얘가 어디 급체였는가 아가 정신 차려라 누가 봉사의 딸이라고 전개하더냐

이놈아 속였으면 무슨 큰일을 속였난디 이렇게 애비를 울러게 온단 말이냐? 어? 말어여라 답답하다 말어여라. 아이고 아버지.

모르고 허허 이건 웬 말이냐 오도지야 못혀 아이고 청아 애매해보고 묻도 않고 너의 것이 웬일 오도지야 못혀 오늘 바다 너를 살띠 너 바다 눈을 뜨면 무엇 보자 눈을 뜨랴 젊어른 눈이 자식아 해피의 서름을 뒤들어라 너희 모친 너 낳고 체제란 내 죽은 후에 한 못 본 늙은 애비가 품 안에 너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동양전 얻어먹여 이만큼이나 장성 묵은 근심 핵근심을 널로 잊었더니 이것이 웬 말이냐

선인들이 문 밖에 들어 심낭자 물때도 저가오 사회와 같이 제초거니 심봉사 이 말 듣고 밖으로 우르르르르르 에이 무지한 놈들아 장사도 좋거니와 사람 사서 재지된디 어디서 보았느냐 옛글을 모르느냐 체연대양가 무글적에 당님 꾸너진 마음 사람 잡아서 빌려허니 내 몸으로 대신 가리라 몸으로 희생되어 전조 단발 신영백모 상님들의 빌었더니 대우방 수차리에 풍년이 들었단다 나도 오늘 내 몸으로 대신 가리라 아이고 동네 사람들 저런 놈들을 그저도 맷달 심장거린 것을 꾸염꾸염꾸여다가 임당수 재수 오면 너희 놈들 잘 됐소냐 목재 배제라

선인들이 이 정상을 보시고 전곡을 따로 내어 동인들께 부탁하되 신봉사 평생 먹고 입을 것을 따로 내어주었구나. 그때여 심청이는 할 일 없이 동네 어른들께 부친을 의탁하고 길을 떠난 헌디 따라간다 따라간다 선인들은

방은

일을 네가 행여의 졌느냐. 금년 7월 칠성야 함께 걸교 잤더니 이제는

정하여 백반지수하는 중에 문도라 척괴꼬리 비르디 열호엿간디 환우성치여 울고 뜻밖의 구경

강도 원이 선두에다 도파 를 놓고

그때요, 신봉사가 뺑대기를 앞세우고 황성으로 올라가는 뒤 꼭 이렇게 가던가 보더라. 토아동아 잘 이끄라 무릉촌도 잘 이끄라 내가

이 황성 천리를 의를 갈거나 조자룡을 올라가던 청초만아

면도를 걸어서 황성을 갔거나 여보소 뺑덕이네 예 길소리를 좀 마셔주소.

맹덕이 내가 길소리를 맞는지 어디서 메나리 쪼를 들었든지 전라도 반맥이 반반맥이는디

이가리 황성체를 이룰 오일을 갔구나 날개도 진하기나 되며

하면서 환생을 갈끄나. 일색이다 일색이요. 우리 밴드의 내가 일색이요. 이런 탓이 올라가라. 일무가 되니 주마에게 들어 잠자를 쩌고 그때여 윽뱅덕이네는 근처사는 황봉사와 등이 마저 신봉사를 잠들여놓고 밤중 도망을 허였는디 신봉사는 아무런 주를 모르고 첫새벽은 일어나서 맹덕이 내를 찾는구나. 옆뱅파 어서 일어나. 우리가 밤질 칠 수는 없고 새벽 칠로 한 2-3시 쳐야 됐디. 아, 어서 일어나. 방 네 구석지를 다 더듬은 바도 없지. 그제야 거기 오락하나 여주인 우리 마누라 안에 들어갔소. 아니 올시다 간밤에 어떤 봉사하고 밤질 친다고 벌써 떠났소. 아니 그러시면 주녀식에 대해가지고 이제서 그 말을요. 아, 그 봉사님과 네가인지 알았지. 누가 봉사님과 네가인지 알았소. 아이고 인연이 도망을 갔구나.

주인기가 버릴 테면 있던 곳에서 말하고

맞다. 다시 1년을 생각하면 내가 일사불성의 쇠아들놈이다. 주인을 불러서 하지요. 황성길을 올라간다. 주막 밖을 나서더니 그래도 생각나서 섰던 자리에 덥서 주저앉으며 덕이네 덕이네 다

눈뜬 가장 배반 기동 사람 치고는 못 얼진데 눈어도 날 버리고 네가 무엇이

0: 알지? 천리 신대는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주라르르르 저 골물이 괄괄 열열 두골물이 한태로 합순천 전방자 지방자 월독조 구조 방울이 화끈음조 건넌 평풍성에다 마주 꽝꽝 마주 시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이든 경계가 또 있나 신봉사 조화라고 물소리 듣고 반긴다 목욕을 허량으로 더듬더듬 들어가니 아따 추워서 안 되겠네 물 한 주먹을 덤석 쥐어 양치질도 꿀꿀하고 또 한 주먹을 덤석 쥐어 물도 문지르며 에이 시원하고 자기 좋다 삼각산을 올라선들 이어서 시원하며 동해유수를 더 마신다 이어서 시원할거나 헐시고 좋구나 지와사 좋은데 얼씨구 철씨구 좋구나
1: 그때의 심청이 선인들을 따라 떠나갈지 무릎

강한이 교론하니 황금이 천편이요 또아의 풍기하니 백설이 만듭니다

0: 장군
1: 그렇지.
0: 소

0: 야 허기야 자 허기야 자 당도 난고 님당수라 황군이 대장어여 어룡이 싸우는 돈 병력이 날이 넌도 태양바다 한가운데 바람 불어 물결을 쳐 안개를 왔어 저어진나 갈길로 저를 멀리 나다오 삼면이 고마 정글로 저 천지정마 거친이 또 들어와 회전 머리 다 물결은 출렁출렁 도사공영야이야 황황급급하여 붙들고 단놓고 구살치기를 제린다 성살로 밥 짓고 왼손 잡고 눈술 오색 탕수 삼색 실과를 파괴 찾아가라 삼도 짜고 큰 갈고자 길든 듯이 맞춰놓고 심정을 공격시켜 의복을 정리 벼배 머리 앉힌 후 도사군 거둥마라 흑관을 정지하고 흑채를 대항 포고를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둥 둥둥둥 헌헌시 배로를 부어 이제 물을 동원연후어 고생이 이렇게 본을 받아 다 먹기 위여 번지 확대한 무기 아니며 하우시 구연치서 도산도 주어 시사 바다를 만드시고 실릉지 성과 마련 교역을 하게 하시니 우리의 어른지가 세긴분이 되심이라 우리 동지 소문을 대며 성으로 이어보여 경세운여로 교박서 남을 다니던 임당소 요광지못 인제수로를 들이오지 통해신 한명이며 설레신 거승이며 남해신 중용이며 북해신 용강이며 강한 지장과 전택지군이 하가 모여주시고 비림으로 바람주와 화락은 인도여 환란 없이 도우시고
1: 신랑자 그 핏물이 들으라

0: 벌써가
1: 저 밖에 도화동 쪽으로 오오 소이다. 심청이 말도 무섭던 자리 주저앉으며 아이고 아버지 포류의 여식 청인은 요마 그것도 생각만 없어
2: 성천리를 너희를 알 거야.
3: 아이고 봉사님.
2: 아이고.
3: 아 어디를 가시는 길이오?
2: 아 예. 나 지금 황성 가는 길이오.
3: 아니 그란디 먼 길 가시는디 어찌 혼자시오?
2: 아 예. 사실은 황성서 맹인 잔치가 있다 해서 우리 마누라하고 함께 올라가다가 그 요 밑에 저 주막집에서 잠자는디.
3: 예.
2: 그 우리 마누라가 그냥 젊은 봉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새벽에 도망가 불고 그래서 나 혼자 올라가는 길이요.
3: 아이고, 저런 안디 왔소. 그란디 저 황성은 뭐 들어가시는디요?
2: 아 예, 그저 황후께서
3: 예.
2: 이 천하의 맹인들을 싹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맹인 잔치를 폐설을 한대요.
3: 아 예.
2: 네.
3: 그럼 예. 저도 황성 가는 길인디 제가 모셔다 드리리다.
2: 아이고 고맙소 고마워.
3: 잘 따라오시오.
2: 이런 고마울 때가 아이고.

0: 저기 오신 저 봉사님, 처자 유무와 가세 형편을 소상히 밝히도록 하시오.
1: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놈 죽을 띠 용케 잘 찾아 들어왔다. 예, 소명이 아리라. 예.

산 못할로 상처 몸이 길어 딸 자식을 강보에 싸서 안고

길러내어 10번 새가 되었느니 이름은 정의용고 효행기 출찬너여 그애가 밥을 빌어키해 그 동생에게 갈겨 우연한 추억을 만나 공양미 삼백성만 웅원사로 신주하면 소맹론을 뜬대하기에 효성있는 내 자식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삼백성의 모임이 팔려

0: 차가운 목숨을 끊어 주.
1: 아이고 아버지.
0: 아버지라니. 아니 아버지라니 누구요. 아이고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딴 바람물에 빠져 죽은 얘가 묵음 3년인데 도가...

나가! 서호! 천진을 들어 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냐? 이거 참말이니? 청구함들은 다 심청

0: 죽지 마라. 내 딸이 살았다면 눈부터 동안이 없다.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어디 내 딸 좀 보자. 어디. 아이고, 깜깜하라. 내가 이놈의 눈이었어야 내 딸을 보지. 내 딸 좀 보지. 내 딸 좀 보지. 내 딸 좀 보지. 보인다. 보여. 내가 눈을 뜬, 내가 눈을 떴어!
1: 아버지!
0: 아버지!
1: 아버지!
0: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지?
1: 아버지, 제가 죽은 심청으로 환송인간 되어 황후가 되었사옵니다.
0: 청이! 청이!

어둠 진치한 빛방 안에 불 켠듯이 반갑고 사냥소 큰 싸움에 자룡 본 듯이 반갑네 큰 짓 비례

역사를 온몸으로 느껴보려는 대한민국 청춘의 발걸음. 그리고 그 열정의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우리의 소리. 청춘의 열정이 오롯이 새겨진 여정 속에 그들은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0: 치주 염천미 크게 이름
1: 오조
0: 구본섭. 오조 구본섭. 이거는 선물이고요. 이건 배우들한테.
2: 여름의 한복판에 들어선 어느 날,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산리 역사 대장정의 입소식 현장. 1200여 명의 지원자 중에 총 3차에 걸친 치열한 선발 전쟁을 뚫고 최종 선발된 64명의 합격자들입니다.
3: 이게 티?
4: 예. 그거 군대 다시 들어온 느낌이 안
3: 나요? 너무 색깔이 군대다.
4: 여기부터 1층에서 딱 옷 입고서 이제 싸제복 이제 벗고 이제.
5: 건물 때 쓰면 안 돼. 사물함이야.
4: 이거 뭐예요?
2: 3주에 배정된 하동민 학생은 이번 여정에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데요.
6: 연습은 많이 했어요?
7: 연습이요? 열심히 했죠. 잘 될지 모르겠지만
6: 팀원들이 다른 조여서 모이기가 힘들어서 따로 연습을 또 해야 되겠네요?
7: 그죠. 몰래 몰래 해야죠. 뭐 친구들 뭐 잘 때 뭐 몰래 나가서 하든가, 아니면 뭐 여기서 제가 내일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뭐 얘들아 그냥 이해해라 뭐 하고 뭐 이렇게 연습을 하든지.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2: 이 특별한 계획에 동참하기로 한 상은은 사조에 배정됐습니다.
6: 옆에 있는 건 뭐예요?
8: 아, 이거 장구요.
6: 장구?
8: 네.
6: 가져오느라고 힘들었겠네.
8: 그냥 맨날 하는 거라서 익숙해야 돼요.
6: 준비는 많이 해왔어요?
8: 그냥 일단 공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연 준비 위주로 많이 했고요. 네. 운동도 틈틈이 해놨고.

0: 앞으로 8박 9일간의 여정을 함께할 모든 참가자들의 입소가 완료됐습니다. 출신 지역도 나이도 모두 다르지만 오늘 이곳에 모인 청춘들의 꿈은 하나입니다.
1: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오래 살아서 뭔가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 지식과 이제 어떤 청산리 대첩이라는 저희 일제 강점기 때 제일 그래도 많이 알려지고 어떤 그런 대승이잖아요. 그런 걸 몸과 눈으로 직접 겪어보면서 많은 것도 배우고
2: 백두산을 진짜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죽기 전에 가봐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가게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또 가는 길도 힘들고 또 아까 버스에서 그 말씀하시길 뭐 덕을 3대가 덕을 쌓아야 맑은 날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기대가 되고 백두산 꼭 가고 싶어요.
3: 이번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고 싶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0: 청산리 역사대장정은 올해로 13번째 닻을 올렸습니다. 백야 김좌진 장군과 항일 독립선열의 민족혼을 젊은 세대들이 직접 체험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4: 여러 차례, 작게는 3회, 많게는 5회, 6회, 7회까지 이 대장정 인솔을 한 베테랑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주면 지금까지 그래왔다. 이번 대장정도 아주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일본의 망언, 역사 왜곡이 이어지는 요즘 국가와 민족의 소중함을 배우기 위해 모인 이들의 각오는 더욱 뜨겁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통해 얻게 될 역사의 힘으로 세계화 시대를 열어갈 대한민국의 청춘들, 독립투사의 혼이 담긴 독립군가를 함께 부르며 이날의 입소식은 마무리됐습니다. 대장정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중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김좌진 장군의 묘를 찾았는데요.
4: 청년 횃불을 밝혀오니 부디 저희의 장도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장군님에 대한 존앙심을 실천에 옮기고 헌모의 정은 가슴에 각인하겠습니다.
0: 김좌진 장군의 생가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마련된 이 묘소는 1930년 장군이 공산 청년 단원인 박상실에게 피살된 후 유해를 모셔와 마련했다고 합니다. 김좌진 장군 앞에 모여 뜻깊은 여정의 출발을 알린 참가자들. 이제 이들은 청산리 역사 대장정 그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0: 모든 참가자의 승선 완료. 배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중국 동강항에 입성하게 됩니다.
1: 그거에 무명조끼 착용하는 법이 써 있어. 그거 다 읽어주고 기상구 나가는 것도 외워주고.
0: 출발의 설렘은 잠시 접어두고 조별로 모여 앉은 참가자들. 대장정의 일정 동안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주제를 잡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2: 저희는 지금 저희 조별 과제였던 청산리 대첩의 전개 과정과 민족사적 의의에 대해서 네, 그 다른 대원들 앞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나눠서 활동을 전개했다. 그게 이제 30년대 이후에 그 3부가 활동을 한 거라서
4: 저희 시민분은 간호사에 통틀어서예요.
3: 이거는 그건...
5: 네. 굉장히 많은 독립단체들이 여러
0: 입시를 위해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를 넘어 또 인터넷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정보를 넘어 역사 현장에서 직접 온몸으로 체험하는 살아있는 교육. 이것이 청산리 역사대장정이 바라는 진정한 역사 교육의 시작입니다.
6: 한심화 대협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거기다가 충분 조건은 뭐야?
7: 저는 그 우리 대원들이 역사에 대한 그 학습 또는 어떤 그 지역에서 내가 본 그런 팩트에 대한 환기 또는 뭐 옛날에 이렇게 쭉 배워왔던 것에 대한 복습,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사학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학도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느끼고 깨우치고.
8: 하늘아, 뭐 하는 거야?
9: 아, 뭐 그렇게 말하고
8: 너 때문에 진짜 너 때문에 지금 나 씻지도 못했어 지금.
10: 항상 가자.
0: 어?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찾아온 선상의 밤. 일정도 다 끝났는데 갑자기 친구들을 찾아 나선 동민. 상은이도 챙겨왔던 장구를 꺼내 들고 따라 나섭니다.
11: 하늘은 능영이랑.
8: 한번 해보자.
0: 밤바다의 어둠 속 배 한 켠에 모여 느닷없이 펼쳐놓는 국악 한 마당.
8: 근데 확실히 여자가 불러서 그런지 약간 군가 느낌 그런 거 아닌데?
9: 내가 연습하고
8: 있었지. 되게 서정적이네. 아 뭔가 이렇게 4분의 4 바뀌면서 선율이.
0: 아닌 밤중에 국악 한마당을 선보이는 이들은 국악을 전공하고 있는 같은 학교 친구들입니다. 4학년이 된 동민은 대학생활의 마지막을 뜻깊게 장식하기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돌아보는 대장정의 여정 위에 우리의 소리를 더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소리는 수십 년 전 빼앗긴 조국의 땅에서 울려 퍼졌던 독립군가 승리의 행진곡입니다.

0: 젊은 국악인들의 꿈이 커가는 경기도 안성의 한 대학교. 대장정을 한 달여 앞둔 시기 학생들의 하루가 분주합니다. 여름방학 전 치러진 기말고사가 한창이네요. 대장정에 참여한 소리꾼 능경의 차례입니다. 이번 여정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국악 아이돌 중 막내입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던 민요 소리에 이끌려 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소녀는 어느덧 경기 민요를 전공하는 소리꾼이 됐습니다.
1: 많이 좋아졌네. 많이 좋아졌는데 단 목숨 찾으려고.
0: 생애 가장 뜻깊은 여름을 계획하고 있는 능경의 무대. 기말고사 결과가 좋아야 가벼운 마음으로 대장정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과연 능경이는 시험 결과에 만족하게 될까요?
2: 항상 시험은 만족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연습 때만큼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앞에 서면 좀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느낌? 긴장하고 떨려서.
0: 시험을 마치고 곧바로 달려온 곳은 실습실입니다. 한국 국악계의 실력파 신예로 꼽히는 국악 아이돌은 올여름 내 이곳에 모여 연습을 이어왔습니다. 멤버를 소개해볼까요? 가장 먼저 구성진 목소리, 경기 민요를 전공하고 있는 소리꾼 능경, 판소리계 아이돌을 꿈꾸는 고수 상은, 폭넓은 음색을 뽐내는 해금 여신 하늘, 그리고 이번 청산리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대금신동 동민까지 청산리를 빛낼 국악 아이돌입니다.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프로젝트는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3: 진짜. 자, 얘들아, 이게 뭐냐? 독립군 가곡집이야. 이게 김좌진 장군님이 작사하신 곡인데, 어? 요거 우리가 국악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2: 가서 부르면 좋겠다.
3: 어?
2: 가서 부르면 되겠다.
3: 그지, 그거지. 제가 그 악보 사이트를 뒤지다가 우연히 링크를 타고 제가 독립군가 보존회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독립군가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작사 작곡이 나와있는데 김좌진 장군님 작사 이걸 제가 봤습니다. 너무 생소해서 일단 다운받아서 봤는데.
0: 이번 청산리 역사 대장정에 참가하고 그 여정 속에서 함께 국악 연주를 해보자는 동민의 제안에 친구들도 흔쾌히 동참하기로 한 건데요.

0: 어떤 곡을 연주하면 좋을지 자료를 모으던 중 독립군가인 승리의 행진곡을 알게 됐고 이후 이들의 투지는 더욱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1: 이번에 청산리 가면서 요걸 해서
0: 다름 아닌 김좌진 장군이 직접 가사를 붙인 독립군가였기 때문이죠.
1: 주고 예, 저 뭐냐 예 지금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해봤자 우리 선율만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코드 따고 솔직히 우리가 뭐 능력이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는 선생님이 계셔요. 한번 찾아가서 서울 가는 김에 찾아뵈서 한번 편곡이나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좀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요? 한번 뭐 말씀을 드려보든가. 뭐 선생님 시간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찾아가서 보는 거야.
2: 네. 언제 갈까? 좋아. 가자. 가면 되잖아.
3: 제가 야인 시대를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그 만주를 한번 가가지고 거기서 자리 펴놓고 장구 한번 쳐보죠. 아무리 그래도 소수의 인원이니까 많은 걸 못 보여드리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노력은 해야죠.
4: 일단 해금과 대금 자체, 소리 자체가 한국 음악기에는 이렇게 애절함이 묻어있어요, 대부분의 악기들이. 그래서 소리랑 같이 악기들이 어울려져서 듣다 보면 아무래도 더 이렇게 감정이입이 잘 될 거예요.
0: 대금과 해금, 장구와 소리. 네 명의 열정을 더해 채워질 승리의 행진곡.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불리던 일본군의 행진곡 멜로디를 국악의 소리로 연주하기에는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대장정 출정까지 약 한 달여 남은 시점. 이들의 원대한 프로젝트는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될까요?

0: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서울의 남산을 찾은 아이들. 한국의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악단체를 찾았습니다.
1: 네, 저희 원래 4명인데요. 한 친구가 부득이하게 지금 사정이 생겨서 이 곡을 저희가 한번 연출을 해봤는데 너무 이렇게 편곡이 안 되는 거라 좀 딱딱하고 해서 좀 선생님께 자문.
0: 네 명의 국악 신예들이 풀지 못한 숙제. 이곳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2: 그냥 이대로 그냥 악보대로 연주를 그냥 하셨던 거예요?
3: 네.
1: 네. 네.
2: 그러면 뭐 대금이랑 해금도 같이 같은 선율로 그냥 연주를 하셨고. 그리고 판소리하는 친구는 노래를 불렀었다. 여러 가지 또 어떤
0: 인터넷에서 얻게 된 악보 한 장에서 시작된 꿈. 국악 신예들이 품어온 무모하지만 소중한 소망은 그 절실한 마음과 함께 흘러 오늘 이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2: 그런 대립들도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여태까지 연주한 것들의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리를 옮겨가지고 한번 보고 나서 이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어떨까 싶네요.

아이들의 꿈을 담은 소박한 소리가 흐릅니다. 이 꾸밈 없는 소리는 국악 베테랑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요?

0: 네.
1: 대금으로 연주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안 그래도 저희도 되게 처음 이게 서양 음계잖아요.
0: 네네.
1: 저도 대금을 연주해서 알지만 이걸 하나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정말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너무 감정을 실어서 되게 느낌 있는 연주였는데.
2: 되게 순수한데 뭔가 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편곡은 지금 되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0: 거침없이 위아래로
3: 여름 내 준비해온 공연을 마치고 국악 선후배 간에 시작된 편곡에 대한 논의는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졌습니다.
0: 사실 저는 처음에 받고 그 플랫조의 음악이 아닌 샵조의 음악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대로도 해봤는데 어색하더라고요.
1: 지금 연주하는 악기는 무슨?
0: 이거는 제가 C샵하고 D 사이인데 제 껴서 한 거고요. 네, 이제 D 키가 제가 없어서 좀 제 껴서 이제 연주를 했습니다.
2: 군가는 이렇다라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난 어떤 연주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독립군이 가지고 있는 그 군가에서 그 이면적인 어떤 아픔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정서들은 있기 때문에
1: 저희도 이곳에서 저희
3: 당시 유행하던 일본 곡에 가사를 올린 투박한 독립투사의 노래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4: 부끄럽지만 저는 한 번도 이제 독립군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곡이나 이런 걸 친구들한테 어떤 음악인지 또 이렇게 정보를 들어보니 이 곡의 분위기가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5: 재밌는 작업일 수도 있겠다 또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들고 있어요. 또 선율적으로 멜로디 자체는 서양적이지만 이제 그 구조를 너무 서양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국악기가 갖고 있는 음색과 그런 선율들을 좀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독립군이 일본의 정식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역사적인 독립전쟁. 그 현장에서 울려 퍼지던 노래. 백야 김자진 장군이 직접 노랫말을 붙인 독립군과 승리의 행진곡입니다. 이 곡이 세상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30년 넘게 독립군가를 발굴해온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그거는 이제 저 혼자 수집한 게 아니라 우리 회원들이 다 내가 수집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요, 가사는 김자진 장군이 작사한 건데 곡은 보니까 일본 곡이더라고.
0: 만주벌판을 달리던 독립투사. 광복 이후 독립군가 발굴에 평생을 바쳤던 박노일 선생, 그리고 그의 아내 곽영숙 회장. 이들은 1974년 독립군가 보존회를 설립하고 전국을 누비며 생존한 독립군이 기억하고 있는 항일 민족 노래를 발굴해 왔습니다.
1: 일본 타나카 수상이 그때 망언을 해서 한일 합방에 대한 합류화를 하는 망언을 해서 이제 광복군들이 굉장히 붕괴해갔고요. 그때부터 이제 대사관으로 쳐들어가서 막 일장기도 찍고 뭐 몇 번을 그렇게 이제 격렬하게 시위를 했어요. 그러고서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종로경찰서로 연행이 됐었는데 가서 저녁들을 식사를 하시고 노래를 광복군가 독립군가를 부르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끝까지 부르는 분이 안 계셔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독립군가를 수집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게 8월 15일에 신문 기사도 있지만 13곡 수집했어요. 8월 15일까지. 이제 생전 기사들 연락해서 광복군 동기회라고 또 광복회도 모임이 있어요. 그런 장소에 가서 이제 독립군가를 아시는 분한테는 이제 녹음을 그때 녹음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를 악보에다 또 그려야 돼요. 지금 이제 그 노래를 듣고 악보에 그릴 수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악보를 일단 그리고 뭐

0: 그렇게 하면서 쭉 이제 하나둘 곡을 수집해가지고
1: 보름도 전에 오는 것들 춤을 추었었고 우거진 산곡에 맑은
2: 1976년 남편 박노일 선생이 별세한 후 그녀는 남편의 유지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후 30년 넘게 독립군가 보존회를 운영해오며 노병들이 부르는 군가를 녹음기에 담은 뒤 악보로 바꾸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1982년 독립군 가곡집 광복의 메아리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조국 독립을 향한 염원을 담은 승리의 행진곡 또한 세상과 만나게 됐죠. 당시 유행하던 일본 군가 군함 행진곡에 김좌진 장군이 직접 가사를 붙여 만든 곡이었습니다.
0: 외국 곡에다 붙인 것도 있죠. 꼭 일본 곡만이 아니고 곡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광복군 아리랑 광복군 일일이야 이런 건 한국 민요에다 붙여서 또 우리 책에도 나왔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때는 작곡가가 없었나 봐요. 그런데 1940년대 광복군 시대에 와서는 광복군 자신들이 작사 작곡해서요. 전부 우리 광복군들이 작곡한 거예요. 1920년대만 해도 곡이 빈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2: 이후 독립군가 보존회의 활동은 꽤 큰 규모의 행사인 독립군가 부르기 대회까지 이어지며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독립군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멀어지자 보존회의 운영에도 어려움이 커졌고 대회 또한 1990년대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0: 독립군가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 50년에 걸쳐서 의병 독립군, 광복군들이 부르던 노래이고 우리 민족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로서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노래로서의 독립운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불러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과 후세들에게 알려서 선열들의 수국 선열들의 어를 기리고 그리고 책을 구해보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그게 게재됐는데 올부터 안 그게 없어졌어요.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2: 조국의 독립을 향한 염원을 담아 불려졌던 독립투사의 혼. 독립군가 민족의 노래이자 그 자체가 독립운동사인 이 노래의 의미를 잊지 않으려는 독립군가 보존회의 바람이 김좌진 장군의 승리의 행진곡을 통해 대한민국의 청춘에게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0: 흔쾌히 후배들의 부탁을 수락해준 국악계의 선배들. 첫 만남 후 오랜 기간의 편곡 과정을 거쳐 드디어 재회의 날이 왔습니다. 수십 년 전 만주 벌판에 울려 퍼졌던 노래는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됐을까요?
1: 한 가지 유의할 거는 절 돼 있는 거 있죠. 노래 들어오는 거. 노래 들어오는 거는 확실하게 노래가 살 수 있도록 조금 볼륨 조절해 주시고.
2: 그렇다고 너무 죽진 말고.

0: 너무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1: 깜짝 놀랐어요?
0: 소름끼쳤어요. 중간에 기나리랑
1: 맞아. 부끄러워.
0: 아니요, 완전 잘했어.
1: 기나리랑 알아주시니 감사하네. 못 알아들으시고.
2: 일단 뭐 저는 그때 하는 게 없었거든요.
3: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2: 뭐 하는 게 없었는데 뭐가 또 들어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3: 동민이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4: 딱딱하고 투박하던 군가의 외투를 벗고 아련한 국악곡으로 재탄생된 승리의 행진곡. 생각보다 멋진 선물을 받은 국악의 신예들은 선율 하나라도 놓칠까 집중하며 우리의 소리를 가슴에 담아봅니다.
5: 이제 노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노래가 들어가고 박자가 들어가면서 그 국립군 행렬이 가까이 왔다가 노래가 부르면 다 같이 부르다가 맨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들이 이렇게 다시 가면서 약간 뒷모습이 약간 아련하게 남는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보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울산에서 출발해 배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중국에 도착한 대원들. 2일차 일정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선조의 위대한 숨결과 마주할 수 있는 곳, 광개토 대왕비입니다. 즉위 후 22년간 왕위를 지키며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만들었던 광개토 대왕. 그의 생애를 기록한 위대한 유적입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장군청이 위치해 있습니다.
1: 고구려의 정기가 느껴집니다.
0: 만주벌판을 누비던 고구려의 위대한 힘을 조금이나마 느껴보고 싶은 아이들.
2: 웅장하고 옛날의 고구려의 기상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옛날에 이 자리가 원래 고구려의 자리였는데 중국으로 편입돼서 이런 저희의 유물을 보려고 중국으로 와야 된다는 게 마음이 아파요.
0: 또다시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완성한 장수왕의 능. 위대한 역사의 유물이지만 벌판에 방치돼 있고 곳곳에 훼손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소중한 유산 앞에 선 아이들의 마음에도 역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3: 사실 책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실감도 안 났는데 실제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웅장하고 클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확실히 책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걸 또 몸소 느끼게 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0: 대장정의 일정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숨가쁘게 흘러갑니다. 고구려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장소에서 밤기차를 타고 이동한 대원들. 청산리 역사대장정 3일차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다시 버스로 이동 중. 오늘의 목적지는 모두가 기대하던 그곳, 바로 백두산입니다.
1: 엄청 넓고 깨끗하고 맑을 것 같아요.
2: 상상이 동물이 나올 정도로 파랗고 맑고 그리고 굉장히 연기도 자욱한데 너무 깨끗하고 시원할 것 같아요. 정말 영화 속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한 장면이 상상이 되고요.
0: 백두대간의 정기를 담은 백두산의 정상. 과연 아이들은 맑게 갠 천지와 마주할 수 있을까요?
3: 자, 여기서부터는 집차를 이용을 할 겁니다. 소지품 다 챙기고 내리세요.
4: 레디.
0: 백두산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지프차로 옮겨 타고 20분간 이동합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흐려지는 하늘. 결국 빗방울까지 비치기 시작하네요.
5: 우와, 저기 뭐야?
0: 백두산 정상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는데요. 구젖은 날씨에 결국 우비까지 챙겨 입습니다.
6: 우저 나왔어요?
7: 네.
6: 우저 나왔어요?
7: 네.
8: 한쪽부터 출발할게요. 한쪽부터 출발할게요.
0: 맑은 날씨로 백두산 천지를 훤히 볼 수 있는 날은 1년 중 며칠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기상 사정에 따라 정상 출입 자체가 통제되기 일쑤라니. 비록 비가 흩뿌리는 궂은 날씨지만 정상에 오를 수 있어 다행입니다.

0: 드디어 대한민국 청춘과 마주하게 된 백두산의 천지, 민족의 정기, 그 뿌리가 되는 이곳, 한반도의 끝자락에 선 감격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땅임에도 자유롭게 오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한반도를 오롯이 거쳐 이곳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1: 누구의 부르심을 네가 아느냐 삼천인 삼천만인 동포들.
0: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청산리 역사 대장정. 그동안 수많은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직접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2: 독립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0: 8박 9일의 여정 동안 독립선열의 발자취, 역사의 숨결을 느끼게 되는 여정. 그 중심에서 독립투사 김좌진 장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 10월 21일 6일 밤낮을 꼬박 세우며 치러진 독립전쟁, 청산리 대첩이 있었습니다.

만주의 청산리에서 2,500명의 독립군이 5만 명의 일본군을 대파해 독립투쟁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를 이뤄낸 전쟁. 그 주인공이 백야 김좌진 장군입니다.

주권을 침탈당한 통안의 아픔을 딛고 독립투쟁의 선봉에 섰습니다. 항일 무장 독립운동의 3대 승첩으로 기록된 청산리 전투. 그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좌진 장군이 직접 만든 가사로 완성된 바로 그 노래 승리의 행진곡이 90여 년이 지난 후 우리의 소리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울려 퍼집니다. 그동안 준비해왔던 국악 아이돌의 공연이 역사의 현장에서 펼쳐집니다.

맛있기도 하고 일단 저희 조원 상윤 오빠가 맨날 개구진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장구 치면서

0: 뭐였어 있는 기억이에요. 오늘 처음 배웠어.
1: 머나먼 중국 땅에서 독립의 의지를 온몸으로 태웠던 독립투사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복판을 대한민국 청춘

0: 대장정 일정의 막바지. 대원들이 잠시 짬을 내 들른 곳은 중국 해림시에 위치한 조선족 실험소학교. 독립투사인 동시에 활발한 교육가였던 백야 김자진 장군이 세운 많은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청산리 역사대장정 참가자들과 매년 만남의 시간을 갖고 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있는 소학교 아이들에게 이번 국악의 신예들의 방문은 더욱 뜻깊었을 것 같은데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언니 오빠들을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소학교 어린이들이 작은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2: 화이팅!
3: 아, 귀여워.

0: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선보인 근사한 연주. 언니 오빠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해 보이네요.
1: 열차에 잡는 법.
0: 뜻깊은 만남이 이뤄진 김에 막간 국악 강습에 나섰습니다.
2: 거꾸로 잡으시는
3: 분. 열차를 지금 거꾸로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요게 겉모습이고 여기 안쪽이에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겉모습 쪽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겉모습 쪽을.
0: 그동안 교명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구국정신과 애국혼을 계승한다는 김좌진 장군의 교육 이념을 이어가며 꾸준히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이곳.
3: 네? 한번 같이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보시는 거예요.
4: 당연히 건강상 영향을 끼치는 거죠. 뭐. 그 때로는 애들이 이제 한국이 어디냐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이제 크게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대학생 언니 오빠들과 교류를 하면서 더 많이 알고, 네, 그 다음 아 우리 모국이구나 이것도 알고 또 생활에서도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한국과 먼 북쪽의 땅에서 우리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어린 동포를 보니 여정의 피로가 사라지는 듯 힘이 솟습니다. 이렇듯 역사와 문화의 힘은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모두를 하나의 민족으로 뭉치게 합니다.

0: 중국 하얼빈시 남쪽에 위치한 731부대 유적지. 대량 살상이 가능한 세균전을 준비하며 국적을 불문하고 약 3천여 명에 이르는 포로를 희생시킨 일제의 만행이 재현된 장소입니다. 전염병에 균을 투여하거나 사람을 태우거나 얼려 죽이는 등 실제 벌어진 끔찍한 만행이 기록돼 있습니다.
1: 이렇게 와서 현실로 보아서 이렇게 남은 이런 물건들이랑 현실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너무 잔인하고 진짜 일제 만행을 진짜 길이길이 남겨가지고 그들의 꼭 반성하는 모습을 꼭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0: 1980년대 초에 발견된 731부대 관련 문서. 중국은 그 만행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생체 실험을 감행했던 이곳에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2: 편하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거의 고문 수준으로 자기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이 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이렇게 글자 세 글자만 남겨져 있다는 게 참 속상한 것 같아요.
0: 결코 잊어선 안 되는 역사의 한 페이지. 글이나 사진으로만 봐왔던 끔찍한 역사가 젊음의 눈에, 가슴에 생생한 이야기로 새겨집니다. 이번 청산리 역사대장정에는 특별한 코스가 추가됐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바로 이 하얼빈역에서 당시 일본의 초대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기 위한 건데요.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 도착한 이토에게 권총을 발사했고 세 발을 명중시킵니다. 이후 치러진 여섯 차례의 재판 후 안중근 의사에게는 사형이 판결됩니다.

0: 김좌진 장군의 소망에서 안중근 의사의 염원까지 8박 9일간 쉼없이 이어진 여정 속에서 이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일 전에 나와 다른 강한 역사의 끈으로 연결된 우리가 되었습니다.
1: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차가운 지성으로 냉철하게 반성하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젊은이들로 키우기 위한 것이 청산리 대장정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내 목숨까지 바쳤던 선열들의 그 빛나는 을을 그 가슴 속에 깊이 담아서 나와 과거를 잇는 튼튼한 연결 끈 하나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고 돌아갔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러 가는 건데 돈을 들여가면서 비행기를 타야 하고 강을 건너와,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와야 하고 이런다는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관심은 없었는데 막상 여기 참여하게 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막바지에 접어드니까 아 이렇게 옛날에 독립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까지 살아왔구나 우리가. 이 감정은 이게 열정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이게 저 독립 열사님들의 그런 발자취와 숨결을 저희가 느끼면서 타오르는 그런 뜨거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0: 8박 9일의 시간, 총 5,400여 킬로미터의 여정. 걸으면 걸을수록 젊음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춘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1: 역사란 차가운 지성과 뜨거운 가슴의 그런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아야 집마!
0: 땅 위에 새겨진 역사의 숨결, 그 위에 더해진 우리의 소리까지. 이들이 걸어온 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특별했습니다.
1: 저희가 정말 힘을 키워서 이 땅을 다 사버릴 정도로 정말 저희가 이 청년 횃불 대원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0: 그 특별했던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슴에 품게 된 역사의 소중함. 새로운 나와 마주하게 된 대한민국의 청춘들.
3: 저도 이제 교사가 되면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0: 모든 여정은 끝이 났지만 이들이 열어갈 새로운 미래는 이제 시작입니다.
4: 이런 역사는 좀 잊혀져서 안 되고 계속 이제 저희 청년 횃불같이 14기, 19기 계속 나와서 이런 역사 현장을 직접 보면서 계속 막 생각을 많이 한 사람,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5: 감사합니다.
4: 뿔, 넷, 넷.
6: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고 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더
7: 앞으로 이번 경험을 통해 또대로 더 좋은 밑거름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0: 체이킨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다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가끔은 제가 너무 아파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눈 뜨면 빨리 가서 하던 작업을 마무리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자 이유이자 하나의 또 삶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화가 최지현입니다. 아마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설레고 또 떨리는 그런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악이라는 거를 솔직히 접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들으면서 아, 우리나라 국악도 가요 못지않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매력에 좀 빠진 것 같아요.

0: 어린 시절에는 통제불능이었대요. 너무 말괄량이라서 엄마가 저를 집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신발을 높은 곳에다 다 올려놨는데 여자라고 발바닥에 뭐가 묻히기는 싫고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주방에 고무장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무장갑을 발에다가 신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도저히 얘는 말릴 수가 없구나. 그냥 개구장이대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개구장이고 말괄량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웬만한 남자애들 못지않게 더했던 것 같아요.
1: 20대 때는 좀 어떤 분이셨어요?
0: 20대 때는 이렇게 나이 먹을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걸어다니지 못하는 그런 몸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 이런 경험들이 언제 내가 해보겠나 싶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했었더라면 아니면 회계 쪽을 좀 더 배웠더라면 지금 살아가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라면 그때 무용을 하지 말고 그림을 배웠었더라면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 사고 얘기를 무덤덤하게 얘기를 꺼내자면 아파트 7층이라는 높이가 굉장히 또 높기도 하고 내려다보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높이거든요. 근데 선배네 집들이를 이제 다 같은 여러 일행이 갔다가 그 일행 중에 일부만 먼저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주인이 그때는 이제 번호키가 아니라 열쇠로 여는 그 키로 현관문을 따고 있었고 저는 올라오지 않은 일행들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와중에 무게중심을 잃어서 그 복도식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추락을 한 거죠. 사고의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좀 엄마의 얼굴과 또 남편의 얼굴, 또 동생들의 얼굴, 또 아빠의 얼굴, 제 딴에는 굉장히 걱정하는 눈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살아가면서 뭔가를 해야겠다. 뭔가를 해야지 시작한 게, 손에다가 연필을 묶어서, 처음에는 연필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사인펜인데, 사인펜을 묶어서 그때 키우고 있던 강아지를 또 이렇게 그려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물을 하나하나씩 그려보기 시작하는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림 같은 거는 아예 소질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려볼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림을 그리고 뭔가가 완성되고, 재밌다. 나도 뭔가 할수 있는 게 있구나. 취미로 그렇게 시작했던 그 그림이 어느 순간, 나도 이제 좀더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홍대 미교원도 다니고, 또 이제 지역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림을 그려야겠다 해서 대학원도 들어가게 되고, 또 이렇게 지금은 돈을 벌고 있는 전업 작가로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살고 싶다라는 생각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살고 싶기 때문에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그림이라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세자매 이야기 시리즈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시작한 그림이에요. 이때가 지금 1988년도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항상 저희 고모네나 이렇게 명절에 어디를 갈 때 보면 한복을 입고 지하철을 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그 충무로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재밌는 또 저의 놀이터

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때 이제 아, 명절 분위기를 한번 내보자.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100호 사이즈거든요.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이 작업하는데 시간이 아마 그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0: 살았으니까.
1: 살았네, 그래도.
2: 살았어요.
1: 얼굴이야, 여기가 이렇게 됐다, 야.
2: 빠졌어요?
1: 얼마나 힘들었음.
2: 나 아픔을 화장으로 감추잖아요. 이 전시가 찾아가는 전시라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곳으로 찾아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회로 찾아가는 전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모로 11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직접 실물 작품을 11명의 장애 예술인들이 전시를 하고 나머지 26분들이 미디어 아트로 이렇게 공모 선정으로 된 전시예요.

0: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세 자매거든요. 근데 저 혹시 셋 중에 누구 같아요?
1: 첫째?
2: 첫째.
0: 네, 맞습니다. 제가 장녀예요. 그래서 세 자매 중에 첫째인데 항상 어린 시절의 모습을 생각하면 제 동생들과 미래를 꿈꾸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지냈던 어른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살았던 그 모습들을 시리즈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림을 보면서 오늘 스트레스 받아. 그러다가도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한방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림. 그래서 저는 그림이라는 게 어떤 글이나 뭐 음악 뭐 그런 다른 걸로도 중요하지만 그림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한테 그냥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힘들었을 때 제 그림을 보고 아 그냥 따뜻하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는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모델료가 없어요. 자화상도 마찬가지고 저희 뭐 새자매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고양이 이런 것들이 전혀 모델료가 들지 않은 그런 그림들 위주로 그리고 있는데 처음에 고양이를 그리기 시작한 건 제가 누워있는데 어느 날 고양이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아 저런 모습을 또 제가 이렇게 담고 싶다. 또 그냥 담고 싶은 게 아니라 제 고양이의 특징은 파란 고양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영화 아바타라고 아바타에서 영화 주인공이 처음에 그 파란 몸으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달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때 마음은 같이 막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날 저녁에 저희 고양이를 보면서 아 내가 네 몸으로 들어가서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고양이를 보면서 얘기하다가 아 그러면 고양이를 파란 고양이로 나의 아바타로 그림을 한번 그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 작품을 그 고양이 시리즈 파란 고양이 시리즈로 이렇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제 원동력은 욕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심이 물을 가져야지라는 그런 나쁜 욕심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그 시간을 갖는다는 욕심이요. 그게 저의 또 힘이 되고 에너지가

0: 가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루를 쓰는 만큼 또 저는 그한 시간에 모든 거를 써야 된다라는 또 그런 강박관념도 좀 저한테 있는 것 같고, 또 내일 당장 내가 병원에 들어간다면 모든 일정이 다 꼬이니까 내일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다 해놓자. 그러면 이왕이면 일주일치를 미리 좀더 해놓으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이 또 늘어나고, 그 일이 늘어난 만큼 또 그걸로 인해서, 아, 그래, 뭔가를 해야지, 살아야지, 그런 욕심을 또 자꾸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1: 힘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2: 좋아요. 팔꿈치가
3: 그렇지, 그렇지.
2: 다시 돌아오시고.
1: 오케이, 돌아오시고.
0: 제가 건강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운동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었고, 지금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내가 팔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서 이팔 기능이 향상이 되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1시간 그릴 거를 2시간 그릴 수 있는 체력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날개뼈, 팔꿈치, 그 다음에 쭉 당긴 것까지 그렇게 해서 루팅도 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저항 주는 거한 번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팔꿈치 확률 좋아요. 천천히 놓고 그대로 넷. 그렇지. 천천히 놓고 마무리 휴식. 힘들죠?
0: 남들은 아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되게 웃을 수도 있어요. 막 고무줄 갖다가 깨짝깨짝 거리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근데 저는 그 고무줄을 5cm 당기는데 다른 뭐 일반 비장애인들 기준으로 아마 덤벨 하나 들 정도의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나면 어쩔 때는 한 시간을 이렇게 하고 갔을 때 그 체력 소모가 제가 한 거의 한 4, 5일 정도 움직이는 양의 체력을 다 쓰고 가는 것 같아요.
4: 자, 그대로 당기면서. 그렇죠. 하나. 항상 날개뼈 먼저 움직이면서 호흡 마시고 그대로 호흡.
5: 날개뼈를 접는 동작 자체만으로도 조금 버거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도 하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날개뼈가 움직이는 게더 활동적이셔가지고 힘이 진짜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라고 조금 네, 생각이 듭니다.
4: 셋, 넷.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0: 환영합니다.
6: 최지현 작가님 오셨어요. 그러면 최지현 작가님께 인사드리는데 반장님 인사 부탁드려요.
7: 안녕하세요.
0: 안녕. 잘 지냈어? 일단 기분 좋은 인사는 이제 제껴두고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안을 뭐뭐 준비했는지 옆으로 한 번씩 딱 펼쳐봐봐. 10장 준비하라 그랬는데 제록이 4장밖에 준비 안 했고.
7: 그건 미국 성조기와 애프터눈 티어.
0: 어떤 걸로 섞을 거야?
7: 미국 성조기와 애프터눈 티어.
0: 이렇게 같이?
7: 야.
0: 좋았어.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도안을 위치를 잡아. 그럼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어느 위치가 좋은지 봐줄게. 19년도에 그 JW 꿈을 그리다라는 공모전에서, 아트워즈에서 제가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 인연으로 미술 특강 교실을 여는데 저한테 강사를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또 흔쾌히 이렇게 또 하게 됐고, 그 인연으로 지금 벌써 횟수로 이렇게 2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볼펜을 조금 더 꽉꽉 눌러서 해. 힘 조금 더 줘서. 지금 잘하고 있어.

0: 하면 강아지가 털 이렇게 약간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런 끝은 이렇게 좀 스치듯이. 이거는 이따가 추가로 더 넣어도 괜찮아. 이제 우리 채색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따 숫자 할 거야 아니면 큐빅으로 붙일 거야?
1: 큐빅.
0: 무조건 다 큐빅이야. 이제 채색 시작하면서 모자른 선들은 그 위에다 네임펜으로 또 덧칠해도 괜찮아.

0: 제가 가상의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가상의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캐릭터도 넣어줬어요.
1: 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별을 만들었어요.
2: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완성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1: 기분이 좋아요.
3: 한 2년 지금 가까이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실력이 늘어나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몰라서 막 방황하고 또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고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을 때 그 답답함을 아, 이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겠구나 해서 그거를 제가 알려주고 또 그거를 또 배우면서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조금은 뭐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나와서 강의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제가 잠들기 전 이렇게 누웠을 때 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목소리 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인식 개선 수업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 계속 수업을 하고 싶어요.
4: 이제 마지막으로 영예의 전체 대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전체 대상 동양화 부분 작품 제목은 진흙이라는 세상 속에서 연꽃으로 피어난 나의 최지연님입니다. 이번에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는 제38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최지연입니다.
1: 네, 여기 앞에 올려놔주시면 축하드립니다.
4: 하나, 어서 주십시오. 하나,

제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웃음만큼 저는 울음도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천적인 장애인도 또 저처럼 중도 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항상 싸우고 이렇게 이겨내고 정말 사회에서 그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거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이렇게 투쟁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했다라고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아, 넌 잘 이겨냈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겨내지 않았어요. 매일 이기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이겨내면서 또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항상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저모두 제가 온다. 저모두 제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동안 음인육일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철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의 아둔아의.

0: KKN
1: 무려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다블로리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흡은 우리의 감정 조절을 도와주고 또 정신을 집중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죠. 올바른 호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왼쪽 어깨에 힘을 뺍니다. 오른쪽 어깨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눈꺼풀에도 천천히 힘을 빼봅니다. 평소 여러분은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었나요?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호흡하는 분도 있을 거고 조금 빠르게 호흡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 속도에 따라 천천히 호흡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로 들이마실 땐 몸이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내뱉을 땐 올라갔던 어깨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만 편안하게 집중해 봅니다. 들이마시는 숨엔 좋은 에너지가 가득 채워진다고 생각하고 내뱉는 숨엔 몸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며 호흡을 반복합니다.

고관절의 이완을 통해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는 우티타 트리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따라해보겠습니다. 두 발을 모으면서 매트 앞에 섭니다. 손을 반듯하게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시며 호흡을 다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 다리를 1m, 양팔을 활짝 펴면서 가슴을 부풀립니다.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쥐고 발등을 바라보면서 왼손을 하늘 위로 쭉 밀어 올려봅니다.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쉴 때마다 왼팔을 천천히 밀어 올리시면서 왼쪽 골반도 왼쪽으로 천천히 펴 올려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하나 호흡을 5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마시는 호흡에 발을 돌아오면서 활짝 팔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마찬가지로 발등을 바라보시면서 오른팔을 위로 천천히 밀어 올려 봅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마시는 호흡에 발을 수평하게 팔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앞으로 돌아오면서 호흡을 다 토해냅니다. 이어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우티타 트리코나사나를 배워볼 텐데요. 상체를 옆으로 좀 더 깊이 기울이는 동작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만큼만 자세를 취해주세요. 매트 앞에 엄지발을 모아주고 두 팔을 쭉 뻗어주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1m 간격을 벌려주고 팔을 활짝 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을 열어주고 천천히 엄지발가락을 주려고 노력해보고 왼팔을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시선은 왼손을 올려다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왼팔 밀어내고 하나 마시는 호흡에 올라와서 발을 11자로 왼발 틀어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쥐고 천천히 오른손을 올려다 봅니다.

0: 어?
1: 마시면서 올라오고 발을 활짝 펴주고 내쉬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두 팔을 모아줍니다. 허리와 골반에 자극을 줘 하체를 견고하게 만들고 골반에 활력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서서 진행하는 동작인 만큼 호흡을 멈춰야 할 정도로 힘들게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 다리를 1m, 양 팔을 활짝 펴면서 가슴을 부풀립니다.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쥐고 발등을 바라보면서 왼손을 하늘 위로 쭉 밀어 올려봅니다.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1m 간격을 벌려주고 팔을 활짝 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을 열어주고 천천히 엄지발가락을 쥐려고 노력해보고 왼팔을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시선은 왼손을 올려다봅니다. 마시고

복부 안쪽에 가스를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 변비 예방에 효과적인 프라사리타 파도타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바닥을 지지하는 두 다리의 견고함과 복부 수축에 따른 호흡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양 다리를 1m보다 조금 넓게 활짝 벌려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팔을 펼치고 내쉬는 호흡에 손허리로 마시고 가슴을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을 짚을 때 어깨 넓이로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고개를 들 때 흉추를 쭉 핀 상태에서 가슴을 밀어내고 요추를 바닥으로 쭉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안으로 들어오고 손 사이로 머리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무릎을 살짝 접고 안으로 넣어보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무릎을 천천히 내쉴 때마다 펴주면 좋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0: 다섯.
1: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내쉬는 호흡에 잠시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을 허리로 상체를 천천히 밀면서 일어나고,

다리를 조금 더 벌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팔을 활짝 펴면서 가슴을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깍지를 낍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억지로 어깨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 끌어내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목에 힘을 빼고 코로 마십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하나,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안으로 모으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아랫배 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인 동작이니까요. 평소 군살 걱정이 있으셨다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부와 복부 주변 부위까지 활성화해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양 다리를 1m보다 조금 넓게 활짝 벌려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팔을 펼치고 내쉬는 호흡에 손허리로 마시고 가슴을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을 짚을 때 어깨 넓이로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고개를 들 때 흉추를 쭉 핀 상태에서 가슴을 밀어내고 요추를 바닥으로 쭉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안으로 들어오고 손 사이로 머리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다리를 조금 더 벌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팔을 활짝 펴면서 가슴을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깍지를 낍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억지로 어깨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 끌어내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척추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파단구스타사나와 파다하스타사나입니다. 발을 모은 상태에서 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발 간격을 열어줍니다. 집게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천천히 밀어내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살살 접으면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목에 힘을 빼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이때 목이 경직되지 않도록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팔꿈치를 천천히 옆으로 열면서 내쉽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내쉴 때마다 무릎을 천천히 필 수 있으면 피도록 해봅니다.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팔을 쭉 편 상태에서 턱을 앞으로 밀어내며 가슴을 펴봅니다. 복부를 수축함을 유지하고 내쉬고 손을 허리로 이어갑니다. 아랫배를 힘을 준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며 마십니다.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주고 손은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요가 동작을 무조건 완벽하게 따라하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동작을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파다하스타사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손을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 정도 열어줍니다. 손을 발 밑으로 천천히 밀어 넣어주면서 발가락으로 손목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반대손도 발 밑으로 넣어주고 무릎을 살짝 접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고개에 힘을 빼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이때 승모근이 긴장되지 않도록 고개를 좌우로 틀면서 내 승모가 긴장되었는지 체크해봅니다.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쉴 때 발가락으로 지그시 손목을 눌러보고 혹시 가능한 분들이라면 무릎을 천천히 펴볼 수 있도록 노력해봅니다. 하나,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면서 둘.

0: 다섯.
1: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팔꿈치와 가슴, 요추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면서 몸을 팽팽하게 늘려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한 발 한 발 빼주고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주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굽어진 등과 허리를 펴는 데 효과적인 동작이니까요. 평소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을 모은 상태에서 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발 간격을 열어줍니다. 집게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천천히 밀어내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살살 접으면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목에 힘을 빼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이때 목이 경직되지 않도록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 정도 열어줍니다. 손을 발 밑으로 천천히 밀어 넣어주면서 발가락으로 손목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반대 손도 발 밑으로 넣어주고 무릎을 살짝 접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고개에 힘을 빼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는 밸런스 요가 우티타하스타 파당구스타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이 동작은 서서 균형을 잡고 호흡하는 자세로 균형감은 물론 강한 근력을 요구하는 자세인데요. 골반의 관절을 이완시켜 하체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동작이니까요.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모아줍니다. 왼손은 허리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세워주면서 엄지발가락을 천천히

쥐어줍니다. 왼쪽 다리의 균형을 잡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섯 번만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골반을 열어준 상태에서 다섯 번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돌아오고 손을 허리로 대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내려놓고 다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자, 반대발, 발가락을 쥐고

다섯. 골반을 열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와서 손은 허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다리를 내려놓고 다리를 풀어줍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왼손 허리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쥐면서 무릎을 세울 때 이렇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면서 왼쪽 발가락을 꽉 힘을 주세요. 이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골반을 열어줄 때 오른쪽 허리와 왼쪽 다리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밀면서 발등을 펴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시선을 한 점을 응시하면서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리 모아주고 내쉽니다. 밸런스 요가란 명칭에 걸맞게 몸의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셨나요? 하체의 근력 강화와 척추 건강은 물론 집중력에도 도움을 주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모아줍니다. 왼손을 허리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세워주면서 엄지발가락을 천천히 쥐어줍니다. 왼쪽 다리의 균형을 잡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자, 이제 골반을 열어준 상태에서 다섯 번 호흡합니다. 하나, 둘. 자, 다시 돌아오고 손을 허리로 대고 호흡합니다. 하나.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무대에 오릅니다. 공중의 춤과 음악으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던 효명세자의 삶을 창극단만의 소리와 춤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진정성 2 성음 깊이와 마주하다입니다. 정기 연주회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로 오랜 수련을 통해 완성된 명인들의 소리와 국악 관현악의 조화를 선보입니다.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한국 음악을 이끌 신진 국악인과 국악 창작곡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로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서 경연을 펼칩니다.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훈민정음이 무대에 오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국악과 오케스트라, 합창, 연기가 어우러진 대규모 창작합창 서사시로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꼬마장생 가출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가출한 꼬마장생의 유쾌한 모험기를 북, 장구, 꽹가리 등 전통악기의 리듬과 재담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모두 제가 온다. 저 모두 제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동난 음인육일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창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의 아두나의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심황후분 무엇이되 그 봉사 거주를 묻고 처자가 있나 물어보아라. 심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떨어지면 예 소맹이 아리리다 예.

이런 황주 도화동이 고토웠고 성명은 심학교요. 을중년 정월달을 선후객으로 상처우고 음비기론 딸자식을 강복에다 싸서 안고 허구워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동양저지르도 먹여 개우개우 길러내겨 15세가 되었는지 이름은 정이웃고 주행기 출천하야 그 애가 밥을 빌어 그래도 생진에 갈적 우연한 중을 만나 공양미 300석만 불전 들어 시주하면 소맹도 날

이 자식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로 죽으러 간 지가 5금 3년이오.

주워 죽여주어. 심황후 이 말 듣고 산후주름을 거들쳐버리고 벗어발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포치는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깜짝 놀래. 아버지라니 누가 날 다리 아버지요. 에이 아이고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보람동료 외따라 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무금 3년인데 아버지라니 누구요. 아이고 아버지 여태도 들을 못 드셨어. 일당수 봉랑 중에 빠져 죽던 지가 살아서 여기 왔소.

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거 참말이냐? 조금도 됐다 저기 여기가 하. 아니 웬 말이냐? 대단하면 대단해 보자. 아이고 내가 눈에서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가까워라. 어디 내 딸 좀 보지요. 돈을 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

0: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저 부두새가 온다. 어? 저 부두새가 온다.
2: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1: 민누난누민유길른가.
0: 판소리가 네. 의철 씨의 전부가 된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엄마야 누나야.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

0: 인사동 오랜만에 오네요.
1: 네. 예.
0: 인사동 왔으니까 인사하세요.
1: 아,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이런 거 안 좋아하는구나. 아,
1: 할까 말까 했는데. 아.
0: 내가 먼저 했죠. 아,
1: 와, 근데 인사동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
0: 저도요.
1: 그죠?
0: 근데 옛날 인사동하고 좀 느낌이 다른데요.
1: 생각보다 갤러리도 많이 생겼어요.
0: 그러네요. 네. 아니, 이렇게 원래 갤러리가 많았었나 싶을 정도로.
1: 훨씬 많이 생기고.
0: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1: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외국인들이 워낙에 좋아하는 곳이라 볼거리도 많아졌고 네. 갤러리도 많이 생기고 사실은
0: 갤러리 많이 생겼네요.
1: 계획 없이 놀러와도 볼 것도 많고 맛집도 많은 곳이 또 인사동이잖아요.
0: 이런 인사동에 굉장히 현대적인 전시가 열리고 있다면서요?
1: 맞아요. 지금